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당신의 뜻을 다 이루겠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가 다윗이 불과 15살 안팎이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15살 안팎이던 때에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다윗,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다윗을 칭찬해야 할지, 그의 아비 이새를 칭찬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새의 아들 그 말은 이새의 부모를 대표하는 이름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다윗의 생애를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그의 생애를 묵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뭐 관전 포인트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 관전 포인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어떻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걸 놓치면 정말로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어린이들을 특별히 기억하고 축복하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우리 자여선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배척을 당했다, 그래서 사울의 왕궁에서 쫓겨났다, 이런 소문이 들리자 백성들이 다윗 회하로 모여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모였는가? 그들은 불의했던 사울 왕의 그 통치 구조 아래서 환난당한 모든 자 그랬습니다. 빚진 자, 빚진 모든 자 그랬습니다.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들이 모였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400여 명이 모였는데 금방 60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이제 다윗은 혼자가 아니죠. 사울왕에게 대적하기를 원하고 원한 성난 사자와 같은 600명의 군사들을 지휘하는 대장입니다. 그의 삶의 양식이나 생각하는 방식이나 미래에 대한 비전이 이 전과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다윗의 행보는 이미 이스라엘의 왕처럼 신중하지 않을 수 없었죠. 한편으로는 600명의 군사와 그 따른 가족들을 먹이고 보호하는 책임을 져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자신을 죽이려고 한 사울 왕으로부터 자신과 그 부하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니 그 당시 다윗 군대의 하루하루는 참으로 많은 숙제를 안고 있는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공동체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와중에서 다윗에게 급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다도, 다윗도 유다 지파잖아요. 이 유다 지파에 속한 그일라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해가지고 그 백성들의 곡물을 탈취하고 그들의 생명을 빼앗고 그들을 괴롭게 한다, 이런 비보가 다윗에게 들려왔죠. 다윗은 지금 적지 않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지 않습니까? 마땅히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사울 정권이 그 기본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사울왕의 무능을 탓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황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 백성을 구원해야 하겠나이까. 그러니까 사실 이때부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의 직분, 그런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지요.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다윗이 지체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려고 했는데 느닷없는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자신의 부하들이 반대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사울왕을 피해 살아남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그일나 주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그 위치를 노출시키고 우리가 어떻게 그런 위험한 일을 감행해야 하겠습니까? 아마도 이 부하들은 자기들의 생명과 안위와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거칠게 항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들의 항의도 일리가 있지요. 그일라 지역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구하고 보호해야 할 1차적인 의무는 마땅히 사울 왕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지금 사울 왕은 오로지 다윗을 증오하고 다윗 죽이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다윗 진영의 사람들이 그일라 사람들 구하는 것을 반대했던 이유는 물론 자신들의 안녕을 위함이었겠지만 둘째는 사울 왕에 대한 반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 어려운 문제, 이 곤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다윗은 다시 하나님 전전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라는 그런 이유로 일방적으로 부하들을 책망하지는 않았죠. 그렇다고 해서 부하들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도자로서 다윗의 신중함이고 다윗의 인격의 깊이인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의견을 무조건 무시하지도 않았지만은 다수의 의견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다윗이 처한 그 현실 속에서 그야말로 기가 막히게 탁월하고 균형 잡힌 리더십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은 여전했습니다. 가라, 내가 블레셋을 내 손에 붙이리라. 내가 블레셋을 내 손에 붙이리라. 그러자 다윗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다윗의 태도, 이런 다윗의 가치관이야말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삶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돌아올 것인가? 이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진솔하게, 진지하게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다윗의 삶을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윗이 행한 이 그일라 백성들을 구했던 이 엄청난 사건이 사울 왕에게 알려지지 않을 수가 없었죠. 사울 왕은 즉시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을 계획을 세우고 진군했습니다. 물론 다윗도 그 위험한 정보를 모를 리가 없었죠.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다윗에게 호흡처럼 기묘했고 호흡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울 왕이 나를 잡기 위해서 여기 군대를 몰고 온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리고 만일에 사울 왕이 나를 잡으러 여기까지 온다면 내가 목숨 걸고 구해 주었던 이 크릴라 주민들, 이 크릴라 백성들이 나를 사울 왕에게 넘겨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크릴라 백성들이 자기를 사울 왕에게 넘겨 주지 않고 자기 편에 선다면 자기가 사울 왕과 싸워 볼 만한 그런 생각을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당연히 이런 기도가 함께 드려졌겠죠. 하나님, 크릴라 주민들이 우리를 배신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울의 마음을 돌이켜서 여기까지 나를 쫓아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함께 드려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명료했습니다. 사울 왕이 내려올 것이다. 그리고 크릴라 백성들이 너를 배신하고 너를 사울 왕에게 넘겨줄 것이다. 참 세상은 사람들은 냉정하고 야속하지요. 생명의 은인을 배신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은 사울 왕이 훨씬 더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내가 무슨 은혜를 입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현재나 미래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도 참 야속하시죠. 크릴라 주민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하는 일은 사실은 하나님의 지시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울로부터 다윗을 지켜주셔야지요. 사울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크릴라에 내려오지 않게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크릴라 사람들이 다윗을 돕게 하시든지 그렇게는 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한마디 불평도 없이 그 많은 권속들, 그 많은 식구들을 이끌고 편안하게 지냈던 크릴라를 떠나야 했습니다. 십광야를 떠나야 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버려 두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대목이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다윗이 크릴라를 떠난 그 십광야를 떠난 사건을 보고하고 바로 그 다음 23장 사무엘상 2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서 매일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 다윗을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뜻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 미나 민영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아이들을 잉태했을 때, 그 아이들이 이 세상에 나올 때 엄마 아빠의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증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광진 집사가, 우리 김현영 집사가 내가 미나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무리 불신자를 할지라도 자기 자식 놔놓고 내가 이놈을 창조했다 이런 사람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인생의 창조주가 아닙니다. 창조주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인생을 사랑하시는 존재는 없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은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가 막히게 묘사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만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 세상에서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에서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문제는 타락한 인간에게 있습니다.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이용하는 사악한 인간이 문제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 이 탐심을 우상이라고 일갈하셨습니다. 네 안에 있는 너의 탐심이 너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지요. 사도는 탐심이 우상이 된 그 과정을 로마서 1장 20절 22절에서 너무나 깊고 정확하게 밝히셨어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능력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다 자기 탐욕을 합리화시킨 사람들의 실상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사울 왕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입니다. 사울 왕이 부른 하나님은 사울 왕 안에 있는 탐심의 그림자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외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울 왕 내면을 지배하고 있는 그의 탐욕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울 왕이 만들어낸 그 하나님이 얼마나 진짜 같은 하나님인지 많은 사람들이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사울 자신까지도 속았을 것입니다. 23장 사무엘상 23장 7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이게 정말일까요? 다윗 군대가 십 광야에 진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곳 주민들이 사울 왕에게 첩보를 전달하고 우리가 왕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충성서약을 했지요. 십 광야에 사는 사람들도 사울 왕을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다윗 군대는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곳에 붙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이것이 그 사람들의 절대 기준이었습니다. 인생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십 광야 사람들의 그 충성서약을 받은 다음에 사울 왕이 그 십 광야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사무엘상 23장 21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왕이 자기 백성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축도였습니다. 과연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축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완전하게 대척점에 서서 아주 분명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사울 왕이 입만 열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명하게 대적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사울 왕이 입만 열면 하나님 하나님 그랬습니다. 오늘날 범죄 때문에 명백한 범죄, 교인들이 생각해도 범죄고 성서적으로 생각해도 범죄고 사회적으로 생각해도 범죄고 사회법으로 생각해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그래서 교회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초대형 교회의 몇몇 목사들이 부르짖는 그 하나님, 부르짖는 그 하나님, 소위 태극기 부대라 일컬음을 받는 극보수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부르짖는 그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어찌도 그렇게 사울의 하나님과 동일한지 너무나 놀랍고 신비할 지경입니다. 다윗의 하나님, 동시대의 다윗의 하나님은 그 역사의 현장에서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먹고 사는 일, 생존 자체가 너무나 절실했던 다윗 공동체를 향해서 블레셋 군대에게 약탈당하고 있는 그일라 백성들을 구해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일의 후유증으로 다윗과 그 공동체가 그일라 주민들에게 큰 배신을 당하고 배신감을 가득 안고 안전했던 피난처를 떠나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다윗 공동체를 위해서 새로운 어떤 피난처도 제공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도다. 이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 여정에서 가장 공고했던 시절, 다윗의 부하들마저도 다 반대할 것을 친히 아시면서도 공경에 빠져있는 자기 백성들을 다윗에게 구하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손익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조건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와 같은 일관된 자세로 40년 동안 왕직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가 왕위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받았었죠. 적자 생존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적어놔야 돼요. 마음에 새겨놔야 돼요. 마음에 새겨요. 사무엘 하 23장 3절 4절입니다. 여러분이 안 적어도 다 적혀 있네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듣고 잊어버리에게는 너무나 너무나 존귀한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단 10년이라 할지라도 아니 단 1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의 삶이 설령 그렇게 거룩한 삶이 못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축복했던 이 축복의 언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너는 돋는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이런 삶을 우리가 사모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기에 사울 왕은 오로지 다윗을 제거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존재 목적이었다. 이렇게 사무엘서 강해로 유명한 월터 브루그만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어찌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던 사람이죠.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제 완전한 타의에 의해서 원수로 만난 것입니다. 참 사울 왕의 품에서 어떻게 이런 요나단이 나왔는가?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우리 인생이 풀 수 없는 신비지요. 사울 왕과 다윗의 군대는 이제 완전하게 갈라졌습니다. 쫓고 쫓기는 적군이었습니다. 다윗을 쫓는 사울 왕의 특수 부대 안에 왕자 요나단이 2인자로 존재했습니다. 다윗 군대가 십광야에 은둔해 있을 때입니다. 십광야 주민들이 사울 왕에게 이런 충성 서약을 하지요. 23장 20절입니다.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니이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다윗 군대의 은신처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그 주민들이 사울 왕의 편에 서겠다라는 그런 충성 서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투력을 비교하더라도 사울 왕 군대와 다윗의 부대는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23장 24절 이하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다윗 일행이 사울 왕의 군대에게 완전하게 포위당한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 왕의 전령이 사울 왕에게 급히 와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사울 왕의 본거지를 침략했습니다. 이런 비보를 전합니다. 사울 왕은 거기서 선택의 여지 없이 머무를 여지 없이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신묘한 방식으로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다윗 일행이 이 십광야에 은둔하고 있을 때 다윗이 큰 위기에 처했던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바로 그때 요나단이 호롤단신 다윗이 숨어있는 수풀로 들어가서 다윗을 만났습니다. 위험한 만남이지요. 절대적인 신뢰가 없이는 만날 수 없는 참으로 위험한 만남이지요. 옛적이야 어찌되었든 지금은 너를 죽여야만 내가 사는 그런 전쟁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요나단이 다윗의 은신처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 보면은 만일 요나단이 살아 돌아간다면 다윗 군대의 모든 비밀이 사울 왕에게 속속들이 들통나는 그런 위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
다윗신들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내가 요나단을 얼마나 믿어야 할 것인가? 많이 고민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때의 만남이 요나단과 다윗의 마지막 만남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23장을 보고 있죠. 13장부터 22장까지 요나단의 이름이 72번이나 나타납니다. 그만큼 요나단은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3장의 이 사건이 요나단이 성경에 등장한 마지막 모습입니다. 31장에 딱 한 번 요나단의 이름이 더 나오는데 그것은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버지 사울과 함께 전사했다. 이 보고가 나올 뿐입니다. 그러니까 23장 16절, 17절 말씀은 사실상 요나단의 유언이었습니다. 우리 요나단의 유언을 들어보겠습니다. 23장 16절, 17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도 안다 하니라. 요약해 볼까요? 첫째,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라고 권면합니다. 둘째, 요나단은 다윗에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가 너를 해치지 못할 거라고 격려합니다. 셋째, 내가 나보다 먼저. 지금 요나단은 누가 봐도 사울왕의 뒤를 계승할 왕자이지 않습니까? 내가 나보다 먼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은 하나님 뜻이다. 이 하나님의 뜻을 나도 알고 있지만 내 아버지도 알고 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뒤바꿀 존재는 없다. 이렇게 다윗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토록 중요한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다시 굳게 언약하고 서로 갈 길을 가지요. 23장 18절 다시 볼까요?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니 자기 부대로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해야 옳을 것입니다. 아무리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이 돈독하고 깊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 역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감동적인 만남이죠.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사무엘상 18장 3절은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그랬죠. 그런가 하면 훗날 다윗은 요나단이 전사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가슴을 찢으면서 내 형 요나단이여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이러면서 울부짖었지요. 그러나 이 말들로는 요나단의 다윗 사랑을 다 묘사할 수 없습니다. 요나단의 다윗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모든 것, 심지어는 왕권까지도 다윗에게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이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 이스라엘에게 증거하고 아버지와 함께
조국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한 블레셋 전투에 참여했다가 장렬한 최후를 맞이했었죠. 요나단, 우리가 사모해야 할 이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단 없는 다윗을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에서 1등 공신은 단연코 요나단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에게 왕위를 물려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다윗은 평범한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발견되어서 산전수전 많은 훈련을 거친 다음에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이 되는 과정에서 요나단의 이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둘람 굴과 광야에서 만났던 600여 명의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에는 우리 홍정길 목사님이 계셨고 박철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구보다도 여러 성도님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계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를 베푸시고 당신의 대사를 행하실 때에는 이처럼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윗의 그 순전한 신앙을 영원히 기리고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왕의 자리로 나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요나단의 삶이야말로 오히려 우리 모두에게 실제적인 귀감이 되는 삶입니다. 그의 유언을 다시 상기해 보십시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마지막으로 자기의 왕권을 양도했던 그런 엄숙한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어느 누구도 이 뜻을 변개할 수 없느니라. 내 아버지까지 그 사실을 알고 있다. 여러분, 사울이 그것을 알고 있었대요. 다음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라는 것을 사울 왕이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그때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분명히 사울 왕 자신만 아니라 그가 그토록 왜곡되게 사랑했던 아들 요나단의 생애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불행한 최후를 맞았던 요나단, 그는 우리에게 영원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우리도 요나단처럼 형제 자매와 우리의 모든 이웃을 마음껏 축복하고 그들의 삶을 북돋아주는, 이웃의 삶을 북돋아주는 그런 거룩한 생애가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지금까지는 일산은혜교회 강경민 목사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이나 신앙 상담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et.bbnmedia.org 또는 저희 BBN 웹사이트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들으신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풍성한 삶의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PBN 한국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님의 주변에 성경 공부를 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 PBN 성경대학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료이며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오디오를 통한 강의 방식이고 또한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들을 수 있는 체계적인 다섯 단계로 기초부터 성경 각권을 공부할 수 있는 온라인 성경 공부입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신앙 상담 및 성경에 관한 궁금한 점의 답을 찾을 수 있는 BBN 챗, 즉 대화방 사역이 항상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0: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너 선지자들아, 너 이스라엘 마음에 닿도록 정말 내가 이 말하는 걸 제대로 좀 전해줘라. 아주 간절함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간절함이 여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으면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더욱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데 엄청나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님만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3: 예수님의 생명수. 예수님의 생명수 이 시간에는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한세영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세대와 세대를 넘어 민족과 민족을 넘어란 원대한 비전으로 꿈을

참 안타깝죠. 그날 하루 종일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결국 엄마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보호소에 저녁에 넘겨졌고 그래서 미국으로 입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아주 좋은 할머니를 양어머니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친자녀 이상으로 아주 자기를 훌륭하게 키워줬는데 그 어린아이였죠. 그때는요. 그분이 그 어머니와 사는 시간 동안에 너무나 행복해갖고 상처가 다 치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9살 때에 자기 양어머니와 함께 디즈니랜드를 놀러 가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또라고 그랬으니까 무슨 일이 똑같은 일이 벌어졌겠죠. 그 미국 어머니가 한국에서 그 친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는 벤치에 앉아놓고는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고는 내가 화장실 잠깐만 갔다 올게. 그리고 가갖고는 이 할머니도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He never came back.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아이가 막 별 생각을 다 합니다. 과거에 한번 버림을 받은 일은 상처가 있으니까 이게 너무 큰 거예요. 이번에도 나를 엄마가 버렸나? 한 시간 지나고 두 시간 지났는데 안 옵니다. 혼자서 막 기다리게 되니까 막 마음속에 분노가 막 치밀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가. 이렇게 버리고 갈 거면 오겠다는 말 하지 말지. 왜 그런 말이나 해갖고 차라리 그냥 버린다고 하지. 막 이런 생각까지 들고. 막 힘들어합니다. 조그만 아이가 불안해하고 막.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 아니지. 5년 동안 나를 그렇게 헌신적으로 키워주고 사랑으로 대해줬던 그 어머니가 나를 버렸을 리가 없지. 분명히 나를 안 버렸을 거야. 그러면서 지난 5년 동안 어머니가 자기들이 해줬던 모든 사랑과 헌신의 그 행복한 시간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믿음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아니야. 어머니는 꼭 다시 올 거야. 무슨 사정이 분명히 있을 거야.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나를 버릴 것 같았으면 아예 한국에서부터 안 데려왔을 걸.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진짜 이 어머니를 믿고 있고 사랑하고 있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믿지 못할 일에 대해서 오히려 내가 먼저 믿고 인내한다면 또한 그것을 사랑하기까지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 인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요. 두 시간이 훨씬 지나서 어머니가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런데 그냥 온 게 아니라 앰뷸런스를 타고 왔습니다. 앰뷸런스를. 이야기인즉슨 이 연로하신 할머니가 자신의 그 양녀에게 디즈니랜드를 구경시켜주겠다고 데리고 갔다 그만 과로해갖고 그냥 화장실 가시는 중에 졸도를 해갖고 쓰러지셨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에 갔는데 깨자마자 불이 났게 우리 딸 뭐 이렇게 하면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그 어머니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Mom, I know you are coming. 엄마, 나 엄마가 다시 돌아올 줄 알았어요. 예.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돌아올 것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 주님 우리를 버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10년, 20년, 30년, 몇 년 혹은 뭐 몇십 년 그동안에 우리 주님과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까? 그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오늘 대강절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당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강림에 관련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셨다.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는 이라고 있는데 너희는 누굴까요? 구약 성경의 아람어 역본인 탈구문을 보면 오 선지자들이여 너희는 오 prophets 너희는 you're 예, 너희는 선지자들 여기 너희는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위로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0: 정도를 위로하라. 어떻게 위로하냐? 그 위로의 실체는 뭐냐? 뭐라는 겁니까? 메시아, 구원자, 메시아가 온다는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2절을 보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커다란 벌을 받았습니까? 정말로 이유로 말할 수 없는 벌을 받았지요. 그렇죠? 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도 그랬고, 바벨론에서 당했던 그 고초도 얼마나 큽니까? 우리 민족도 일제 36년 일제 치하 동안에 경험했던 그 어려움, 그 고난, 환난,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들도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2절 하반절을 보면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라고 했는데요. 그들이 당한 고통 정말 엄청났는데, 그런데 그 고통이 왜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악 때문에. 그냥 우연히 받은 그런 민족적인 순환이 아니라 하나님이 벌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고통도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이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들이 더 끝없는 방황 가운데 더 깊어만 가는 죄악의 현실을 그 가운데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그것을 참고 참으시는 가운데서도 더 이상 보실 수 없어서 그 고리를 잘라버리게 하시려고 어떻게든지 스탑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에 막 정말 뭐 브레이크가 없는 엑셀레다만 밟고 가는 그 차, 예? 그런 차처럼 막 확 질주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게 브레이크로 작동을 안 합니다. 확 감정에 휘둘려서 막, 그러나 그때 누군가 나를 스탑 시켜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까? 이로 말할 수 없이 범죄했습니다. 도덕적인 죄, 정치적인 죄, 그리고 종교적인 신앙적인 죄, 정말 입에도 담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범죄를 했는데 그칠 줄을 몰랐어요. 수백 년 동안 그칠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께서 징계로서 딱 브레이크를 걸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이 스탑할 수 없는 그 죄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때로는 징벌로서 스탑! 브레이크를 걸어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내가 왜 나에게 고통을 주시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스탑시켜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제 그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확실히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엄청난 그 불변의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절대로 보내시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악 중에 징벌하셨다 할지라도 반드시 다시 낫게 하실 것이요, 다시 싸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의 확실한 증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확실히 그분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징벌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 그 우리를 확실하고도 완전하게 위로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심지어는 우리의 범죄로 인한 고통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도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봄으로 진정 위로를 얻으며 다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굳건히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문 2절 상반절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떻습니까? 너 선지자들아 너 이스라엘 마음에 닿도록 정말 내가 이 말하는 걸 제대로 좀 전해줘라. 아주 간절함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간절함이 여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으면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더욱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데 엄청나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님만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학교 교장 선생님 앞에 두 어린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소개를 하고 등록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름과 생일을 물어봤는데 그 두 아이가 키가 좀 더 큰 아이는 형제 같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둘 다 7살이에요. 내 생일은 4월 8일이고 내 동생의 생일은 4월 20일 같은 해 4월 20일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까? 같은 해 하나는 4월 8일이고 하나는 4월 20일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형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랬더니 아 우리 둘 중에 하나는 양자예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자기도 모르게 그럼 누가 양자냐 물어봤다는 겁니다. 묻지 말아야 되는데. 그랬더니 이 두 소년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얼마 전에 우리도 아버지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말씀이 아버지는 우리 둘 다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누가 양자인지를 잊어버리셨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 우리가 우리 양자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양자인 거 잊어버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예수님만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큼. 예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얼마만큼 사랑하시냐? 예수님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느냐? 아니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고난받게 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도 고난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러므로 둘째로 우리는 기쁨으로 그 여호와의 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본문에서 그의 길, 여호와의 길은 당시 이스라엘이 포로로부터 해방될 때 돌아오는 길,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의 길을 이것을 얘기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 길은 어떤 길이라 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를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구원해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메시아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비하라, 평탄케 하라. 이것은요,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옛날의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어떤 지역으로 들어올 경우에 평평하지 않은 도로가 있으면 그걸 평평하게 닦아서 이렇게 다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평한 길을 통해서 왕이 오고 백성들이 다 그 왕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일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런 습관을 관습을 가져와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을 맞이하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그의 길을 평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는데 꺼리낌이 없도록 우리 심령의 모든 것을 다 더러운 것은 제거하고 깨끗이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접하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든 좋지 않은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 악한 모습들 다 제거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낮춤으로 겸손하여 성결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욱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 거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분위기에 편승해서 범죄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냥 기뻐만 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더욱 거룩해지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해 훈련이 돼야지 우리가 또한 거룩함으로 재림의 주님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초림에 처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초림의 주님을 맞이할 때는 그 예비함이 실패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때는 결코 그 예비함이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때는 아직도 기회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재림의 주님이 오시면 그때는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으로, 믿지 않는 자는 영벌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도 거룩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또한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사절은 골짜기마다 도도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산과 언덕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인간의 교만한 심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과 언덕이 낮아져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인간의 모든 교만함이 철저히 깨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서도 안 되지만 있으면은 그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간도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일진데 늘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겸손은 우리의 식습관이 되어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으로 다시 오는 예수님도 맞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르지 않은 곳에 해당하는 단어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히브리어의 의미를 보면 영적으로 거짓되고 교활한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마음이 거짓된 자, 위선으로 충만한 자는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진실로 진실된 자의 마음속에만 거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진실로 거룩한 자의 마음속에, 겸손한 자의 마음속에, 진실된 자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그저 먹고 마시고 뭐 선물만 사고 주고받고 파티만 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자신이 거룩함으로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철저히 우리 내면을 살피고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일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해야지 무슨 회개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 가운데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이와 같은 소식을 외치는 광야의 소리인 세례 요한은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했고요.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맞이하고 천국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회개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죄로 더럽혀진 우리를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서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좀 지저분하고 뭐가 손에 묻어있으면 가서 좀 닦으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그렇죠? 닦아야지 깨끗해지는 거죠. 우리가 죄가 묻어있고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씻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하라는 겁니다. That's it!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기를 주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쁨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깨끗이 씻음으로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과 같이 유쾌하게 되는 역사를 반드시 영적으로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이에 그의 강림을 예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어떻습니까? 메시아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2장 11절을 보면 그가 행하시는 은혜롭고 복된 사역에 대해서도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라고 했고요. 또 요한복음 7장 39절을 보면은 십자가에서의 대속적인 죽음을 가르쳐서도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그분의 성육신과 모든 사역과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과 재림까지도 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언제나 영광스러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모욕을 당해도 그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가 피를 흘리셔도 그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가 죽으셔도 영광이 나타나시는 것이고, 부활하셔도 영광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의 고난도 영광이요, 십자가도 영광이요, 죽음도 영광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그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와 함께 십자가를 져도 다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함께 살기만 하면 우리는 영광인 것입니다. 영광. 그러므로 우리는 이 메시아의 강림을 통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천한 저희들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천한 저희들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영광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안이 항상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의 주님은 언제나 영광스러우시기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임재가 있는 것은 언제나 영광스럽기만 한 것입니다. 이 시간도 그 영광의 주님이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마음 또한 우리가 금치 않을 수가 없죠.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함께 보리라고 했는데요. 결코 기뻐하기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육체라 했을 적에는 여긴 죄인들도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내 산에서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때도 그 영광, 죄인들은 볼 수 없기 때문에 빽빽한 구름 사이에 강림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 예수께서 재림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신다면 이 땅의 죄인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을 맞아서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를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더욱 전도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마땅히 그 이상의 영광을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크리스천 젊은이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찬양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찬양 사역을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아주 높아서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컸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그런 그가 찬양 집회를 마치고 난 이후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중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찬양 집회를 인도했지만 집회 후에 남는 것은 허무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오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허무, emptiness. 찬양을 하고 막 즐겁고 기쁘고 막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끝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공허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발견하게 됐다. 그게 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나타내려는 마음이 내 속에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깊은 밤의 어둠처럼 가려왔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은혜 받지 못하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자신을 거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만족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준비한다면 남는 것은 허무일 뿐인 것입니다. 어떤 주의를 열심히 하더라도 그것이 정녕 우리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도 남는 것은 오직 허무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거룩한 사역들이 참되게 준비되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에 참된 기쁨과 영광과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잘 준비해서 여러분의 삶에 참된 유익이 되고 보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생명수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한세용 목사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 또는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날밤 거대한 군함 한 척이 안개 가득한 바다 위를 향해하고 있었습니다. 멀리 불빛 하나가 보이길래 군함은 계속해서 경고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불빛은 군함 앞으로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군함의 최고 사령관은 자신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선박을 제지하려고 마이크를 붙잡습니다. 나는 해군 최고 사령관이다. 즉각 방향을 바꾸고 물러나라. 그런데 상대편 쪽에서 다음과 같은 스피커 방송이 들렸다고 합니다. 여기는 등대다. 실화인지 알 수 없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삶의 중심에서 자신이 중심이 되고자 하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움직여야 하고 변해야 하는 당사자는 등대와 같은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입니다. 이제 오랜 고집을 꺾으시고 등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당신의 모습을 낮추며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희 BBN 한국어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BBN 방송국 홈페이지 좌측 상단에 천국으로 가는 길에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korean@bbnmedia.org로 직접 메일 주셔서 구원에 대한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0: 성경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며 또 그 복음이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는지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받게 된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해준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누군가를 통해 천국 복음을 전하고자 하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동참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저희 BBN에서 전도용으로 제작한 ITL 카드를 신청하십시오. 이 카드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방송을 소개하신다면 당신은 방송 선교를 통해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부흥 제3부 꺼지지 않는 불길.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윤재희. 135번째 시간.
1: 식민지 정책. 일본은 조선에 대한 식민지 정책을 그때그때 변화를 주었다. 일본의 유리한 쪽으로 정책 방향들은 옷을 갈아입었던 것이다. 1905년부터 시작된 초기 일본의 식민지 정책의 방향은 일본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데 있었다.
2: 일본이 한국 침략을 계기로 제일 과제로 삼은 것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수 없다는 당위성을 대내외적으로 천명을 하는 것이었죠. 사실 일본은 당시 조선보다는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우위였지 정신적인 것이나 문화적인 것에선 일본은 한반도의 역사를 따라 했던 것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삼국의 문물과 고려와 조선의 문화를 수용하여 문화국으로서의 조금의 면모를 갖추었던 일본이란 나라가 서양의 도움으로 경제적 우위를 가지고 조선을 침략한 것에 대한 역사적 자격지심 같은 것이 없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것을 문화의 순위를 바꾸는 것이 제일 우선이었죠. 그래서 택한 정책이 조선은 전응하고 무능한 민족이란 식민지 사관을 뿌리내리는 것이었습니다.
3: 그렇다면 일본 통감부가 우리 교회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4: 아니라고는 할 수 없디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선 그들밖에 이런 일들을 저지를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외놈들이 생각하기엔 우리 교회에서 일으키는 회개운동이 자기들의 우수성을 드러내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가지 않습니까?
3: 그러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 되는데 중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4: 그건 안 될 말씀입니다. 외놈들은 지금 두 가지를 노리고 있어요.

0: 카카, 부르셨습니까?
1: 그래, 평양에선 연락이 옵니까?
0: 교회에서 일기 시작한 불길이 쉬 꺼지지 않을 것 같다고 합니다.
1: 그렇겠지. 원래 교회라는 곳이 그런 곳이니까. 유럽을 건너 미국에서 평양과 똑같은 일들이 이미 얼마 전에 벌어졌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 그쪽에서 온 유행이라면 아마 그들이 했던 것을 따라가지 않을까 싶소.
0: 아니, 그럼 그것을 미리 아시고.
1: 그렇소. 어차피 교회라는 곳도 조선의 일부가 아니요. 그렇다면 이용할 수 있는 대로 이용을 해야 하지 않겠소?
0: 역시 이토 친인간 각하십니다. 조선 침략 100년을 내다보시는 해안은 가히 타의 추정을 불허하십니다.
1: 그렇게까지. 지금처럼만 교회에 대한 감시를 하고 계속해서 조선인들이 무능한 인종들이고 무능한 족속들이라는 것을 공론화하도록 하시오.
0: 그럼 미국 선교사들을 불러서 이에 대한 조치를 할까요?
1: 아, 그러면 아니 돼요. 그건 일을 그르치는 것이요. 그들은 정치적 협상자들이 아니고 성직자들이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 일에 도움을 달라고 부탁한다면 일을 그르치게 되지 않겠소?
0: 아니면 우리들이 부흥운동에 도움을 주겠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1: 우리가 도움을... 그걸 받아들일까?
2: 무슨 이야기를 그리 깊이 나누었습니까? 길선주 장로님이 뭘 하십니까?
3: 일본이 이번 일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2: 이번 일이라면 들리는 소문 말입니까? 조선인들은 하나같이 무능하고 야만적이고 이기적이란 소문이지요.
3: 네, 그렇습니다. 듣고 보니 그도 그럴 것 같아요. 원래 한나라가 식민지를 만들고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그들의 침략성을 정당화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본이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2: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다니요. 그건 좀 자의적이지 않습니까?
3: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곧 교회당으로 들어닥칠 것 같이 그러던 일본이 경찰 병력만 증강을 하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뭔가 속내가 있어요. 속내가.

0: 경성에서 뭐라고 전해왔습니까요? 아니, 저, 아, 왜 그러십니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아, 궁금하지 않습니까?
1: 대체 이해하기가 어려운 명령을 내렸다.
0: 아니, 이거 이해하기가 어려운 명령을요? 그게 뭡니까?
1: 평양에 있는 북장여교 소속 선교부를 만나보라는 것이다.
0: 예? 아니, 무엇 때문에 말입니까요?
1: 그들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하라고 한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3부 꺼지지 않는 불길. 출연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훈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윤재희. 13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마을을 정해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매일 100달러씩 주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첫날 모든 사람들은 의아해하면서 멈칫대며 그 돈을 받아갔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자 사람들은 아예 현관 앞에 나와서 돈 주는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자 돈 받는 일은 마치 새끼 밥을 먹는 것처럼 일상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실험 기간이 끝나고 돈을 나누어 주던 사람은 다른 날과는 달리 그냥 그 길을 지나쳤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소리를 쳤습니다. 왜 오늘은 100달러를 안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비와 햇빛과 공기를 무상으로 주는데 감사하지 않다가 비가 조금만 안 오거나 또 많이 와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늘 우리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지 찬양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의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비비안 사역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저희 사역에 물질로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역에 동참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현재 재정 상태를 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비비안 사역에 물질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BBN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선교 후원을 방문하시면 오늘부터 BBN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곧 재림하시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2000년 동안이나 오지 않으셨으니 재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생각과 삶의 태도는 성경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시간적 개념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아직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더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2000년이 지났으니 정말 재림이 가까이 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든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분명 예수님의 재림은 조만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셨습니까? 어떻게 준비하느냐고요? 저희 BBN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읽어보시거나 또는 그 안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에서 재림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조만간 있을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서서 진리를 선포하며 선별된 찬양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역대상 2장에서 3장 말씀입니다.
4: 제2장.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로 말미암아 낳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로 말미암아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다섯 사람이요. 가르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저는 마땅히 멸할 물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리아더라. 헤스론에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0: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랏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브랏이 그로 말미암아 훌을 낳았고 훌은 우리를 낳았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에 길르앗의 아비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저가 헤스론으로 말미암아 수급을 낳았으며 수급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성읍을 가졌더니 그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 성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저희는 다 길르앗의 아비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 아내 아비아가 그로 말미암아 아스훌을 낳았으니 아스훌은 드고아의 아비더라. 헤스론의 맏아들 여람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부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며 여람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저는 오남의 어미더라. 여람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아스와 야민과 에겔이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매와 야다요. 삼매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저가 그로 말미암아 아반과 몰릿을 낳았으며 나답의 아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매아오 야다의 아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은 벨렛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사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종이 있는 거로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저가 그로 말미암아 아떼를 낳았고 아떼는 나단을 낳았고 나단은 사밧을 낳았고 사밧은 에블랄을 낳았고 에블랄은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예후를 낳았고 예후는 아사리아를 낳았고 아사리아는 헬레스를 낳았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았고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았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았고 살룸은 여가미아를 낳았고 여가미아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니 십의 아비요 그 아들은 마레사니 헤브론의 아비며 헤브론의 아들은 고라와 탑부아와 레김과 세마라.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그함의 아비며 레겜은 삼매를 낳았고 삼매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벳술의 아비며 갈렙의 첩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았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대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계산과 벨렛과 에바와 사합이며 갈렙의 첩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하나를 낳았고 또 만만나의 아비 사합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부아의 아비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리앗 여아림의 아비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비 살마와 벳가델의 아비 하렙이라. 기리앗 여아림의 아비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무누후 사람의 절반이니 기리앗 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족속과 붓 족속과 수맛 족속과 미스라 족속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다울 두 족속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족속과 아다롯 벤요압과 마하나 족속의 절반과 소라 족속과 야베스에 거한 서기관 족속 곧 디라 족속과 시무아 족속과 수가 족속이니 이는 다 레갑의 집 조상 한마색에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1: 제3장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여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여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 딸 마가의 아들이여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세의 아들이여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소생이여 여섯째는 이드라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치리하였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으며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밀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0: 엘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렉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저희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첩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 아들은 아비야요 그 아들은 아사요 그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 아들은 요람이요 그 아들은 아하시야요 그 아들은 요아스요 그 아들은 아마샤요 그 아들은 아사랴요 그 아들은 요담이요 그 아들은 아하스요 그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 아들은 므낫세요 그 아들은 아몬이요 그 아들은 요시야며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 아들 여고냐 그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시나살과 여가메와 호사마와 느다바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수르바벨과 시무이요 수르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 매제 술로밋과 또 하스바와 오헬과 베레갸와 하사다와 유사헷셋 다섯 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은 블랴다와 요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베다야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파리야와 느아랴와 사밧 여섯 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은 엘료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슬리감 세 사람이요 엘료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이야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아쿱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일곱 사람이더라.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역대상 2장에서 3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분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조사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시험 같은 것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심판이라는 단어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두 가지 시험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였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쓰시겠습니까?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것들로 어떤 삶을 살았는가? 반드시 있을 질문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원한 삶이 결정될 것입니다.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2: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민수기서 오늘 20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장의 총 주제를 꼽으라고 한다면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 그리고 또 모세의 불순종, 에돔이 이스라엘의 통과를 불허하는 이러한 세 가지 주제를 이 20장에서 꼽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장은 미리암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아론의 죽음으로 끝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20장은 죽음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또한 모세의 죄와 에돔의 죄가 이번 장의 내용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방랑이 끝나고 가나안을 향한 행진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이번 장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4장에서 20장까지는 그리 상세하지는 않지만 광해에서 20년간 방황했던 일들을 다루는 부분들인데요. 이 40년의 세월 동안 발생했던 일 가운데 우리가 이 부분에 발견할 수 있는 사건은 몇 가지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등졌다는 말과 약간의 이야기만 기록되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과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놓여있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런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이와 더불어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척해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을 뭐 불순종해서 득이 되고 이루어지고 얻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는 성도로서 또 신자들의 몸인 교회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지 않아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다리가 다섯 개 달린 소처럼 별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도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는 그러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의 삶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과 그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할 때 그들이 주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가데스에 다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몇 년 만이냐면 37년 만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20장 1절입니다.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미리암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 한 구절에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뭐 그녀를 애도하는 글도 없고요. 애곡했다고 하는 말도 없습니다. 더더욱 칭송하는 내용은 뭐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미리암은 죽었고 장사되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게 전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가데스로 올라왔습니다. 그곳으로 되돌아오기까지 근 37년, 뭐 38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38년을 헤매고 돌아다녔지만 눈꽃만큼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비록 이런 방랑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축복을 받은 것은 없지만 그들은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제대로 순례하기 위하여 반드시 배워야만 하는 엄청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이 세상에서 방랑하는 순례자들인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것 중에 이스라엘의 원망에 대해서 나누었잖아요. 특별히 그 고라 자손의 그런 원망들, 그래서 또 모세를 원망하는 그러한 또 미리암을 원망하는 그러한 그 원망들이 여섯 번째 원망까지 우리가 나누었고요. 이 민수기 20장에서는 일곱 번째 원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성경을 통해서 보죠. 20장 2절 3절입니다.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면 좋을 뻔하였도다. 물론 그들은 진정으로 죽기를 바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죠. 에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흔한 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3대 거짓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처녀가 시집가기 싫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장사하는 분들이 미치고 판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연세 있으신 어른들이 에이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게 거짓말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없다고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죽기를 원치 않습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당연한 것, 사실이지만 누구도 그것을 원치 않는다고요. 그들은 여전히 불평하고 투덜거리며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일곱 번째 원망인 거죠. 내용이 뭡니까?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보실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의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송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해통하네. 이 불평은 말해요. 꼬리를 뭅니다. 불평은 불평은 낫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만들어내고요. 어쨌건 가데스로 돌아온 이들은 예전의 패배를 거울로 삼지 않고 여전히 원망하며 아주 불평불만하는 그런 불순종의 자녀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 앞에 놓인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주어지지 않았다고 원망에 원망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이 오늘 어디에 있으며 여러분이 누구든지 어디에 사시든지 어느 교회를 다니시든지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시든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다만 이 세상을 지나는 순례자들입니다. 이 땅 어디에도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곳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할 수 있거든 원망하는 시간을 가져서는 안 돼. 원망은 여러분 그 아주 망조예요. 원망은 우리를 죽입니다. 뭐 어느 철학자는 죽음으로 이르는 병이 뭐 다르게 표현을 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망입니다. 원망. 그렇죠? 6절로 가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그랬어요.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유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불평하는 소리를 차마 기뻐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도를 향하여 불평하고 투덜거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못 박아두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누구며 어디에 있으며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실히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반석에서 물을 내는데 이 반석에서 물을 낼 때 모세의 불순종이 나오고요. 이 모세의 이 불순종이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원인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 참 아픈 현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20장 7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서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이 지팡이는 누구의 지팡이입니까? 아론의 지팡이였습니다. 회중을 모으고 반석을 명하여 여러분 왜 이 시점에서 단순히 바위에게 명함이기만 하라고 하신 걸까요? 출애굽기 17장으로 여러분들이 가시면 좋겠죠? 거기에 기록된 대로 이보다 앞서 오래전에 바위를 쳐서 물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바위는 오직 한 번만 쳐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9절 10절입니다.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이스라엘 자손만 불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역시 이제 불평을 하고 있죠. 저는 이 모세에 대해서 어찌 보면 좀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측은한 마음이 듭니다. 모세는 그들과 함께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온 사람입니다. 솔직히 모세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완전히 지쳐버린 상태였죠. 모세가 한 말을 읽어보면 그들 앞에 놓인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임에 불구하고 지금 당장 주어지지 않는다고 원망을 늘어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이 오늘 어디에 있으며 여러분이 누구인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고요. 그렇죠? 우리는 다만 이 세상을 지나는 순례자들입니다. 이 땅 어디에도 우리가 영원토록 머무를 곳은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할 수 있거든 원망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자, 모세가 한 말, 내가 여기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랴. 이것도 사실 모세의 불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모세가 한 말을 읽어보면 그는 자신을 망각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게 모세의 말이거든요. 모세에게는 전혀 반석에서 물을 낼 만한 어떤 능력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물을 준비하시고 물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석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이 엄청난 교훈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제 모세는 화가 났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맙니다. 이로 인하여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11절입니다. 그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어떤 분은 모세의 잘못은 반석을 두 번 쳤다 뭐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모세가 여러분 한 번이라도 반석을 치면 사실은 안 되는 것이죠. 반석은 예전에 이미 한 번 쳐진 상태입니다. 반석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한 번만 고난을 받으시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결코 두 번 고난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한 번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반석이라는 모형을 통하여 이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 모형을 지키고 보호해야 했었는데 그것을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매우 분명하게 모세에게 명하라고 말씀하셨지 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모세가 할 일은 오직 명령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순종하는 일에 실패했어요. 이런 불순종의 행위가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그 반석이 다른 무엇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절로 4절까지를 읽어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물은 충분히 솟아올랐습니다. 모세가 잘못했을지라도 물은 펑펑 솟구쳤습니다. 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2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애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본문에서 모세와 아론이 주님을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도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사람이 마치 기적을 그들 자신의 역량으로 일으켰다고 믿고 있는 듯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신약을 읽어보면요. 모세가 결국은 약속의 땅에 그 발을 디뎠음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는 사실 변화산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땅을 밟고 있었거든요. 가나안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 거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가나안의 축복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그런 축복이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주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모세와 아론은 실수를 했던 것이죠. 13절로 가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그랬어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오늘 불신앙이 또한 우리의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교훈이 그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만을 온전히 믿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교훈으로 얻게 됩니다. 에돔이 자기 땅으로 이스라엘이 통과하는 것을 그 다음에 이제 거절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또 하나 이 민수기 20장에서 살피게 되는 건데 그것은 20장 14절 15절로 여러분들을 또 모시도록 할게요.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의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열조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열조와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는 에돔 사람에게 자기 민족의 역사를 간단하게 전해주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의 땅을 가로질러서 갈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함께 보셔야 될 것은 그 15절 이하의 그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보기 전에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할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요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읽어드릴게요. 17절입니다.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공이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좌편으로나 우편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한다 하라 하였더니 그랬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겸손한 요청입니까?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이거든요. 모세는 그들에게 이 점을 상기시킵니다. 에돔은 그들이 자기 땅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죄를 그러나 이제 범하게 되죠. 18절인데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다시 에돔에게 이르기를 자기들은 가축과 어린이를 동반하고 있으니 이 길로 지나가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 땅에 있는 아무것도 건드리거나 해야 하지 않겠다고 재차 다짐을 내두는 것이죠. 20절로 22절입니다. 그는 가로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 경내로 통과함을 용납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에서 진행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그랬습니다. 아무리 해봐도 에돔을 통과에 허락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우회에서 돌아갈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저는 여기서 모세가 한 가지 실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구름을 따라가야 했고요. 모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랬더라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하고 이끌어 주셨을 겁니다. 에돔에게 땅에 통과 여부를 묻지 말고 그 대신 구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만일 구름 기둥이 인도를 따라가기만 했다면 결코 에돔과 부딪혀 싸워야 할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주님보다 앞서가는 전형적인 예라 할 수가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보다 앞서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전혀 광고 없이 순수 청취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은혜의 동산.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오늘은 내 속에 빛을 밝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속에 빛을 밝게 하라. 예.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하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괴롭힌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로마 군병들도 아니고 또 이교도들도 아니고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바리새파라고 하는 유대교의 한 종파에 속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교 안에는 또 이 바리새파 말고도 사두개파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시면 사두개인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바리새인들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사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인격적인 메시아가 올 것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은 오늘날로 치면은 굉장히 자유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녀 탄생하셨다 하는 것도 믿지 않고 또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실제로 부활하셨다 하는 것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다 그냥 영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그 당시 대제사장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공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국회의원 국회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공회의 주요 구성원들이 사실은 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천사도 믿고 그리고 영의 존재도 믿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메시아가 오기를 굉장히 갈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도 아주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오늘날로 치면은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아주 유명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사두개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또 율법사들도 나옵니다. 율법사들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은

또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을 가르쳐주는 그런 일을 이 율법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들은 우리 성경에 보시면 서기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교법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성경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박사들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면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이단 괴수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저 예수에게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참 잡아넣을까 늘 이런 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34절에 뭐가 문제예요? 이 사람들의 눈이 성하지를 못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소경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빛으로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까지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은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말씀이 거기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예 이 사람들을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소경들이다. 영적인 소경들이다.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분이 맞아요. 그분은 메시아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이 성취를 못한 소경들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볼 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소경들은 그때만 있은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빛이신데 그 빛을 보지를 못해요. 아무리 성경을 열어서 설명을 해줘도 못 봅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문제가 어디 있느냐? 영적으로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3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문제는 네 안에 있다 이거예요. 네가 빛이 어두우니까 네가 눈이 소경이니까 네가 나를 못 알아보는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혹시 우리들 중에 아직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한 분 계시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405장을 정말 여러분들 마음으로부터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05장 가사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영어 찬송과 가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was blind, but now I see. 과거에는 내가 눈이 멀었었지만 지금은 내가 봅니다. 혹시 중에 아직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눈이 뜨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05장 이 찬송을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손을 안 씻고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생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의식적인 차원에서 늘 손을 밥을 먹을 때는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어야지 의식적으로 위생적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자기네들이 깨끗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은 식사하실 때 손을 안 닦고 식사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굉장히 이상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않아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0: 바리새인들은 겉은 깨끗한지 모르지만 너희 속은 정말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구나. 너희 속에는 탐욕이 있고 또 악독이 가득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우리 속에 뭐 더러운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근본적으로 더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왜 더러워지는가 하면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들 때문에 더러워집니다.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이것이 밖으로 나오면 그게 사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을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오늘날에도 더러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더러운가 한번 잘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고요?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밖으로 나올 때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사람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속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우리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1절.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탐심으로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가지고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어떻게 하면 깨끗해지느냐? 탐심을 버리고 구제하면 그것이 진짜 깨끗해지는 것이다. 그러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마음은 지금 깨끗한가 더러운가 한번 잘 점검을 해보세요. 그래서 혹시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있다면 그거 다 버리고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또 계속 책망하십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외형적으로는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했습니다. 그래서 십일조도 꼬박꼬박 하나님께 드렸어요. 십일조에 대해서는 구약성경 레위기 27장 30절에 보시면은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나오는 곡식도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무에서 나오는 과실도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실의 10분의 1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해서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십일조 생활을 했습니다. 돈만 십일조도 하는 것이 아니라 과일도 하나님께 드리고 곡식도 하나님께 드리고 하여간에 무조건 10분의 1은 다 하나님께 잘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는 과일 10개가 선물로 들어오면은 그중에 한 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여기 잘 없잖아요. 그죠? 그저 그냥 월급에서 10분의 1만 딱 드리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저나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이런 면에서는 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외형적인 십일조라든가 이런 거는 열심히 잘했는데 그들 속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들의 삶이나 속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것도 참 많았고 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외형적으로 십일조하는 거 그거 참 잘한다. 그러나 그것도 해야 되지만 또 이것도 해야 한다. 즉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그런 생활도 너희들이 잘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이것도 잘하고 있고 저것도 잘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께로부터 이런 책망 듣지 않기 위해서 주님 말씀 그대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과 속 모든 면에서 정말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43절 어떻게 또 책망하시는가 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또 높은 자리에 앉고 또 인사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전혀 마음속에 없는 사람이야 없겠지요. 누구라도 사람들로부터 이왕이면 존경받기를 원하고 또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유독 그런 것을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회당에 가면은 항상 제일 높은 자리를 찾아 앉습니다. 회당에서는 주로 높은 자리가 이 앞자리가 높은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제일 먼저 와서 거기 앉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야 우리 앞에 이 앉는 분들이 뭐 그런 마음 때문에 오시는 건 아니고 믿음이 좋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려고 이제 앞에 앉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가지고 높은 자리가 앞자리가 높은 자리예요. 그래서 그 일찍 와서 앞에 앉고 그랬습니다. 또 제가 이 말 했다고 또 다음부터 또 뒷자리만 찾지 마시고 앞에 앉으세요. 교회에서는 앞자리가 이 겸손한 자리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보면 저 뒤에 많이 앉아 있어요. 또 잠자려는 분들도 뒤에 많이 앉아 계시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하여간에 높아지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는 혹시 이런 마음이 없는가? 높아지려고 하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또 섬김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가? 한번 잘 보시고 항상 낮아지고 또 겸손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우리 44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바른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율법에 보시면요 사람이 무덤을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민수기 19장 16절에 보시면 무덤을 만졌을 경우에는 7일 동안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의식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은 평토장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평토장을 해놓으면 무덤인지 아닌지 빠져 안 나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지나갈 수도 있고 또 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너희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오염시키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들 옆에만 가면 사람들이 오염된다.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니 너희들은 핑토장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을 오염시키는 사람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여기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평토장한 무덤 같은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 닿기만 하면은 오염되는 거예요. 부정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없으시죠? 예. 그런 사람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내 곁에 오면은 사람들이 정화가 되고 좋은 영향을 받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내 옆에 왔다가 사람들 빼려놓으면 여러분 그거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안 계세요. 다른 교회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을 하고 있을 때 한 율법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들었으면 아, 저 말씀이 곧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냥 잠자코 듣고 있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 율법사가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선생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은 그거 우리까지 모욕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뭐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아, 그게 그 사람들입니다. 다 같은 바리새인들이고 그럼 반성할 생각을 해야지 이 사람이 그래도 입이 달렸다고 한마디를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또 율법사들을 또 율법사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자,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46절 보겠습니다. 46절 시작.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율법 외에도 지켜야 하는 규칙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유전들, 이런 규칙들 누가 다 만드느냐? 율법사들이 다 만드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온 식사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이런 규칙들, 그런 것을 만들어 놓았어요. 위생적인 이유 때문에 손을 씻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의식적인 차원에서 손을 씻어야지 사람이 청결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마태복음 15장 2절, 마가복음 7장 3절 4절을 보시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런 전통을 구약 성경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구원의 조건처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것들까지 막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성경을 보실 때는 정말 성경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인가, 그것을 잘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어야지. 그건 놓쳐버리면 여러분, 우리들도 율법자들과 같은 사람들 될 수 있어요. 바리새인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용할 때도 잘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 마음대로, 아, 이거는 이렇게 하라는 소리구나, 우리 마음대로 딱 정하고 잘못 적용하다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 그것이 어떤 올무가 돼버려요. 그래서 바리새인 아닌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분리주의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는 근본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인 되지 않으려고 특별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가 하면 자기 스스로를 근본주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분리주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까닥 잘못하면 바리새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미 여러 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제가 미국에서 여행을 하다가 시카고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교회고 또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한번 드리려고 이제 찾아갔어요. 근데 여행 중이다 보니까 제 아내가 치마를 준비를 못해가지고 바지를 입고 그냥 그 예배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요, 그 교회 사람들이, 그 교회가 이 근본주의 교회고 분리주의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우리 집사람을 막 위아래로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치마도 안 입고 바지 입고 나왔냐. 아, 이제 이런 눈치죠. 그 제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요, 이 바리새인들아, 속으로 그랬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바리새인이에요. 우리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물론 예, 치마 입고 예배 드리면 좋습니다. 그러나 또 사정에 따라서는 치마 못 입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어떤 규정 속에 딱 만들어 놓으면 그게 오늘날의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그 다음에 우리 47절 48절 보겠습니다. 47절 48절 자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쌓으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자, 이 말씀은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의 그 선지자들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모순된 생각들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과거에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들이 누구라고 우리 주님이 지금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너희들의 조상들이 과거에 선지자들을 다 죽인 사람들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 너희 조상들이 죽였다 하는 이 말은 바로 너희 같은 사람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다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또 그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아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마태복음 23장 30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과거의 선지자들 다 죽여놓고 이 사람들은 하는 말이, 그때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는 그 선지자들 죽이지 아니했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 자기들 앞에 있는 참 선지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사도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게 아니죠. 핍박하고 있고 죽이려고 하고 있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모순된 사람들입니까?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52절 보겠습니다.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이 율법사들은 성경은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는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믿지를 않습니다. 성경을 모르기나 하면은 아, 저 사람은 성경을 몰라서 그렇겠구나 이해라도 할 텐데,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부인하고 있고 예수를 믿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까지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후에도 한 번씩 나오는 사람 있죠? 머리 팍팍 깎고 이상한 옷 입고 나와가지고 막 강의하는 그 아저씨. 그런 사람이에요. 그 아저씨가 여러분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저나 여러분보다 성경 더 많이 알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안 믿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오늘날의 율법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면 참 본인에게 비극입니다. 불행한 일이죠. 차라리 성경을 모르면은 아, 저 사람은 몰라서 그렇겠구나, 내가 성경을 가르쳐줘야지, 이런 그 동정이라도 받을 텐데, 그 사람은 성경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신학교까지 다닌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헛소리하고 막 이상한 소리하고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제가 마감할 텐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 계시면은 여러분 오늘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닫고 돌아가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빛으로 보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신이 영적으로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빛으로 여러분의 구세주로 바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시면 오늘 꼭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찬송가 405장 Amazing Grace, 그 찬송가를 정말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찬송 가사를 썼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원래 노예상이었어요. 아프리카 노예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험하고 못된 사람입니까?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영적인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자기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고 예수는 바로 자기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고 구원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목사가 되고, 그리고 남긴 찬송가가 찬송가 405장 찬송입니다. 혹시 중에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분 계시면 정말 여러분들도 영적인 눈을 뜨시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으신 분들은 오늘 무엇을 잘 생각하셔야 되느냐, 여러분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 되지 않으려고 주의하셔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깨닫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못하면 바리새인 될 수 있어요. 위선자 될 수 있고 겉하고 속 다른 이런 사람 될 수 있고 성경은 많이 알지만 삶에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되겠죠. 그리고 바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최고 우선순위에 놓고 또 성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 보면 성경보다도 전통을 더 중시 여기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딱 덮어놓고 전통,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왔으니까 우리는 또 이렇게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바리새인 되는 겁니다. 전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또 여러분 속보다도 겉을 중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기보다도 결과를 중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바리새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한번 사람이 바리새인이 되면은 어떤 경향이 있느냐, 자기와 조금만 다르면 다른 사람을 정죄해버립니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성경은 딱 덮어놓고 자기가 기준이에요. 내 생각에 그게 아닌데 왜 당신은 그렇게 믿느냐, 당신 틀렸다 잘못했다, 바리새인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 안에 바리새인적인 그런 요소가 있다면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시고 버릴 것은 버리시고 하나님 말씀 위주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오직 하늘의 기쁨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제일 힘든 부분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바른 감정 그리고 바른 의사소통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요. 내가 느끼고 말하는 것이 제대로 전달만 되어도 갈등이나 분쟁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잘 표현하는 것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을 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아서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에 저희들은 여러분들과 좀 더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BBN 방송을 사용하시는지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소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좋습니다. 기도 제목부터 신앙 간증까지 부담 없이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사람의 두 가지 생각이 나오는데요. 바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입니다. 다음은 로마서 8장의 이 두 가지를 비교한 내용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혹시 여러분과 저의 삶이 현재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요? 나는 지금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잠시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 동안 생명과 평안을 깊이 묵상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 마음에 가득 담아둔다면 분명 오늘 하루는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BBN 방송에서 전하는 말씀과 찬양을 함께 하시면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실천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1: 수많은 혼탁한 방송 가운데 오직 순수한 복음만을 고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베드로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고요. 베드로 아버지의 능력도 아니라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은 혈육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혈육이라는 것은 사람의 전인을 말합니다. 혈육, 피와 살이란 말이에요. 전인을 말. 우리 인간의 피와 땀, 어떤 애썸 노력으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을 못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뭐라고 고백 못해요? 주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은 천국의 열쇠 전반부 말씀입니다.
0: 단락이 사실은 20절까지인데 이 말씀들을 좀 구체적으로 전하려면 한 세 분은 최소한 해야 될 것 같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다음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 그 다음에 천국 열쇠가 뭔가. 이거 세 분은 해야 되는데 그동안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실 이 말씀 간접적으로는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도 처음 들으신 분이 있으니까 일단 한 번에 하기는 하게 되는데 좀 압축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말씀에 얼마나 그 기억이 잘 안 나는가 하면 물론 음식은 먹고 소화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가 잘 돼서 기억 안 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설교한 내용 중에 기억나는 것은 이거 한 가지 뿐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게사로 빌립보에 갔다. 그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다니까 이게 소통 문제인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주의하라니까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은 뭘로 알아들으세요? 진짜 떡을 생각했거든요. 떡을 안 가져왔다, 빵을 안 가져왔다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맞지 않다는 얘기를 예를 들면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다니까 처음에 성경 듣는 사람은 가이사랴가 뭔지 모르잖아요. 가이사랴가 어디 있는지. 그런데 그게 지명이잖아요. 그런데 가이사랴에 빌립보가 갔다니까 아 게사라 빌립보가 이래 들릴 수 있잖아요. 아마 이런 것만 우리는 기억나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설교는 예화를 많이 안 드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기억이 안 나고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었는데 그 예만 기억나고 진짜 성경은 뭐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흘러 넘어가 버리는 경우 너무 많더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13절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자, 그럼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곳이 조금은 아셔야 되겠죠? 이 가이사랴라는 말은요, 가이사랴. 가이사의 마을 그래요.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 그러잖아요. 황제, 가이사의 마을. 그러니까 총독이라든지 분봉왕들이 자기 다스리는 나라에 가서 어떤 로마 황제의 신전을 지어준다든지 아니면 마을을 크게 확장을 한다든지 하면 새로운 마을에 이름을 붙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도로 이름들을 뭐 그 유명한 사람 이름을 따서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뭐 마라톤 선수, 뭐 누구의 길, 뭐 황룡조의 길,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창원에도 아마 새로운 이름 붙이면 그렇게 이름 붙이는 도로가 있을 거예요. 한 도시 자체를 아예 가이사를 찬송하기 위해서 가이사의 공로를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가이사의 말, 그 말이 가이사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중해 연안에 이미 가이사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독들이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이 이제 가이사랴인데 지중해 연안 바닷가에 가이사랴가 있는데 지금 빌립보의 가이사랴 이 말은 이 빌립보라는 것은 저 빌립보 교회가 있는 그 빌립보가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 저 북쪽에 갈릴리 호수 북쪽에 이 요단강이 형성되는 그 발원지가 되는 곳이 빌립보라는 지역이에요. 헤르몬산에서 그 비들이 또는 이슬이 지하로 스며들어서 분천하는 솟아나는 곳이 빌립보거든요. 샘이 솟아나는 곳이니까 도시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데 그곳에 헤롯의 분봉한 빌립에 가서 도시를 확장하고 가이사랴 마을 이름을 붙이려고 하니까 어디에 가이사랴가 또 있어요? 지중해에 가이사랴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또는 빌립보의 가이사랴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이미 분천이 나는 곳은 우상 숭배가 많은 곳이에요. 이미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목신들도 세우고 판 그러니까 목자들의 신 그런 신전도 있고 바알 신전들도 있고 온갖 신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로마 황제의 신전까지 세우는 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합니다. 14절. 이게 사람들의 말이죠. 사람들이 들으는

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뭐예요? 메시아 오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초림이에요. 초림하는 날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지만 사실 재림하는 날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메시아 오는 날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은 구원받지만 다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지만 율법을 못 지키는 유대인들이지만 율법을 못 지키는 세리제인 장기들은 심판을 받으니까 그래서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인데 그때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라 그렇게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말라기 선지자는 그렇게 말 안 하죠. 그때 엘리야가 올 건데 크고 두려운 날에 올 것인데 회개하라 이 말이죠.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누가요? 엘리야가 오면. 여러분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올 거라 이렇게 이들은 또 믿고 있고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엘리야 같은 자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이름이 엘리야로 안 왔거든요. 누구로 왔어요?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이에요. 요한. 우리는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요한이 세례 요한을 하지만 그다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온 거예요. 요한이. 그런데 예수님은요 요한 보고 뭐라 그래요? 엘리야다. 엘리야가 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아 그러면 구약의 엘리야의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세례 요한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도 막 메뚜기 석청을 먹고 가죽 옷을 입고 꼭 엘리야처럼 살았잖아요. 광야에 살았던 엘리야처럼. 그래서 엘리야의 영,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임한 그 영이 세례 요한에 임해서 엘리야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고 아버지의 마음을 백성들로 돌이키는 역할을 엘리야가 하는데 이 엘리야 역할을 누가 했어요? 세례 요한이 했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것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신 것 자체가 사실은 크고 두려운 날 맞아요.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구원에 이르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건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하고 400년 동안 메시아가 왔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 속에서 수많은 메시아가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럴 때에 유대인들의 지도자 그리고 로마에서 로마의 앞에서 해방시킬 그런 지도자들 외세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독립운동가들 이들을 다 메시아로 불렀어요. 민중회에서는 그걸 메시아로 불렀거든요. 성경에도 몇 사람 나와요. 유다라는 사람도 나오고 몇 사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메시아들이 등장을 했어요. 이걸 신구약 중간기라 그러는데 약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 그냥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로 돌이키는 그 역할을 누가 했다고요? 세례 요한이. 그러면 세례 요한의 말을 세례 요한이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는다면 사람들은 누구를 믿어야 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고 이렇게 말하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자꾸만 따지고 물으니까 그럼 나도 너에게 하나 묻자. 뭔데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에게서 나왔느냐 하늘로서 나왔느냐. 사람에게서 나왔다 그러면 백성들이 다 세례 요한을 뭘로 알아요? 선지자로 아니까 그들을 돌로 칠 것이고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요? 너 왜 예수님 안 믿느냐? 너 왜 날 안 믿냐? 세례 요한이 날 정죄하지 않았나? 이 말을 할 걸 알고는 모르겠습니다. 대답한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평소에 아는데도 대답 안 할 때 왜 대답 안 합니까? 곤란할 때. 알면서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답함으로 불리해질 때는 뭐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분명히 알아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집중해 주세요. 분명히 아는데도 우리는 뭐라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기는 뭘 몰라 다 아는데. 그게 우리가 얼마나 인간이 악한지요. 그 자유 게시판에 뒷끝하고 앞끝 하는 글이 하나 올려져 있는데요. 그 경남 기독신문에 나오는 최우승 목사 글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예요. 그분은 뭐, 그래서 제가 복음 칼럼 난, 복음적이지 않아 복음 칼럼 올린 건 아니고, 그냥 한번 읽어보시라고 자유 게시판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참 재미있어서 하나 올려놓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엘리야라 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 세례요한이라 합니다. 세례요한을 왜 하셨을까요? 헤롯이 겁을 냈잖아요. 아, 내가 예수님이 활동하는 소식을 듣고 내가 헤롯을 목을 잘라 죽였는데 그 헤롯이 다시 살아났나? 민간에 이런 말들이 파닥에 퍼져 있었죠. 예수님을 보는 평가가.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묻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죠. 넓은 길의 교인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0: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물론 제자를 대표해서 고백할 수 있죠.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400년을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고백하는 거죠.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왜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란 말은 히브리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말로 그냥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방금 우리 출애굽기 부장 지사님 기도하셨는데 정말 몫으로 땀내 나는 그 사람 그죠? 몫으로 물이 들 곳조차 없이 사셨던 그 예수, 그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고백했다. 이건 사람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나왔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바요나라는 말은요 요한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요한의 아들 또는 요나의 아들인데 요한을 줄이면 요하나 줄이면 요나가 되니까 바는 아들이란 말입니다. 바디메오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런 거예요. 바요나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모나. 시몬이라는 것은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이름이죠. 르우벤 시몬 둘째 아들 시몬 하나님께서 들이셨다. 그 이름을 땄어요. 이 요나가 시몬 지파는 아니지만 시몬 이름을 딴 것 같아요. 하나님 들으셨다. 그러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혈육이 아니래요. 베드로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고요. 베드로 아버지의 능력도 아니라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은 혈육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혈육이라는 것은 사람의 전인을 말합니다. 혈육. 피와 살이란 말이에요. 전인을 말. 우리 인간의 피와 땀, 어떤 애씀 노력으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을 못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뭐라고 고백 못해요? 주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다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을요 유치원에 보내면 절에서 만든 유치원이 있잖아요. 절에서 만든 유치원에 보내면 애들이요 3기 노래를 배우고 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이렇게 그 3기 노래를 배워온다고요? 모세는 그거 어찌 알아요? 저 중학교 때 불교학교였거든요. 단장면 안에 중학교가 딱 하나뿐이었어요. 홍제중학교. 홍제란 말은 사명대사 호예요. 그때 우리 학교 이사장이 표중사 주지선님이었어요. 제 앨범에 보면 이사장 주지선님이 다 거룩하고 인자 모습으로 사진을 딱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동국대학교 부속중학교가 되어 있어요. 동국대의 재단으로 편입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여러분 아이를 교회 유치원에 보냈어요. 그러면 뭘 노래합니까? 밥 먹기 전에 뭐요? 일용할 양식을 노래한다고. 하나님 아버지 박하반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로 오면 교회 문화가 있거든요. 교회 오니까 예수님을 다 뭐라 그래요?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습관이에요. 세뇌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했는지 아닌지는 다른 사람들 몰라요. 본인도 속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얼마든지 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아닌지 확정해보라 그래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성령이 임해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란 이 말이에요. 주인.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우리 주인 맞나요? 제가 오늘 아침에요. 그 새벽기도 우리 일주일에 한 번만 합니다. 주일 아침에 한 번 하니까 평일에는 자율로 하십시오. 새벽기도 꼭 하고 싶은 주일 아침에 오시면 제가 인도를 합니다. 그래 마치고 제가 여기 그 주소를 놔둬요. 주소를 놔두면 제가 수요일 저녁에 하고 주일 새벽에 하고는 제가 기도할 때에 우리 교인들 이름도 외워야 되니까 자녀들까지 여러분들 뭐 그 가족 이름을 제가 다 선호해요. 그러니까 쭉 한번 이름을 읽어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 끝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정말로 이들이 주님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그 제목이 나오잖아요 설교에서. 그럼 그걸 가지고 쭉 이제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하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사태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니까 이상호가 제일 먼저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가나다 순으로 끝까지 쭉 읽어나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울었어요. 사실은 정말로 우리 가운데 세상에 힘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로 그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가 첫째, 제일 처음에 이름이 제 이름 내부터 과연 믿는가. 그래서 쭉 이름을 읽어간 거예요. 왜 또 그랬냐 하면 오늘 주일학교 오전 설교가 빌립보서 4장인데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보고 이렇게 말해요. 내 사랑하는 자, 내 면류관, 내 사모하는 자. 그래서 성도를 보고요. 딱 이름을 부를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너는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면서 복음에 협력하는 그들이 하늘에 생명체에 기록됐다 그러는데 그러면 과연 제가 주소록에 이름을 쭉 다 읽으면 어린애까지 하면 한 300명 넘을 거예요. 어린애까지 다 하면 한 300명 되는데 그 이름 쭉 이렇게 읽어가면서 정말로 어떤 한 사람 이름에 탁 멈춰지면서 아, 내 사랑하는 자, 내 사모하는 자 이러한 감격이 없다는 사실 앞에서 정말 눈물이 났어요. 과연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했을까요? 아니 내 자신부터 첫째가 저니까 내 자신부터 정말로 예수님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을까? 내 시간이, 내 물질이, 내 몸이, 내 전부가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실까?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어려서부터 예수님의 주와 그리스도로 입에 발린 얘기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신 그 고백이 우리에게 과연 있느냐? 이거 정말 다시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므나 너 참 복 있다. 진짜 복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십자가에 계신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는 이 고백이 정말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였다면 이것이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진짜 복을 받은 겁니다. 이 복에 다른 복 얘기하면 그건 전부 가짜들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십자가로 나를 온전히 용서하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받은 사람이라 그래요. 그 사람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상관없어요. 병들었든지 건강이 그건 상관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든지 욕을 얻어먹든지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뭐라고 말한다지라도 수군거릴지라도 속으로 어떤 소리를 할지라도 뒤에서 무슨 소리를 할지라도 그건 그 사람들이 악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정말로 복받은 자라 그랬다면 복받은 자다. 우리는 이거 너무 쉽게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에도 주님을 고백하잖아요. 주님 가르쳐도 고백하잖아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주로 믿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요? 정말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세요? 이 정말 예수님 나의 전부가 되세요? 그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거기서 진짜로 자유라는 게 있어요. 자유. 법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뒤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그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가? 1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베드로는 스스로의 자격과 능력으로 결코 예수님을 주어 그래서 고백할 수 없어요. 인간은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마음의 사람들은 다 상상을 해요. 유대인들은요 다 메시아를 상상했다니까요. 어떤 메시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를 주인되게 해주고 자기를 신되게 만들어주고 자기를 영화롭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예수를 받지 못했잖아요. 어떻게 말구유에 태어난 그 나사렛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는 그런 동네에서 자란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 저 목수의 아들 아니냐? 저들의 형제들을 아는데? 지금 무슨 메시아라고? 그런 소리를 듣는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혈육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온 데 알아볼 수 없었어요. 이 율법을 구약성에 받았습니다. 하나님 계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소경이었어요. 맹인이었어요.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을 뜻을 몰랐어요. 그런데도 자기는 자랑했단 말이죠. 우리는 율법 받은 자, 너는 율법 못 받은 자. 우리 율법을 지킬 수 있었게 주셨고 너희는 아예 지킬 능력도 안 되니까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요, 왜 사람이 죄인인지를 드러내거든요. 적극적으로는 지하에 가둬버렸어요. 지하에 왜 가둬버렸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긍휼로 십자가로 구원하기 위해서 지하에 가두었는데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아직도 모세의 수건이 눈앞에 가려져 있으면요, 모세의 수건이 가려져 있으면 신약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또 다른 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멍에를 메우는 겁니다. 이게 멍에를 메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빛이세요. 그런데 빛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빛을 못 알아봅니다. 자기 땅에 왔는데도요 빛을 못 알아봐요. 그럼 누구만이 이 빛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영접을 안 했지만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누구에게로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증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전도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영접하세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그러면 시키니까 또 영접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예수 전도나 훈련 받으러 간 적이 있어요. 부목사 때. 그래서 가서 전도하러 가니까 그 사람, 그 동네는 다 알아요. 예수 전도단 떴다. 저 사람들한테 잡히면 한참 걸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럼 빨리 간다. 이러더라고, 아이들이. 두 사람 딱 껴서 예수 전도단 훈련 가니까요. 그 동네 수원에 갔거든요. 동네 다 돌아다녔습니다. 예수 천단 불신 지역 막 다 했거든요. 부산에서 제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딱 잡히면 곤란하니까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저 사람들 또 떴다. 빨리 예수를 주로 영접했다 하고 가라. 그러니까 딱 잡히면 예, 예수님이 주와 그러신다 하고 고백하고 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전도 보고서 나는 오늘 몇 사람 전도했습니다 하고 전도 보고서 내고 만약 한 명도 영접 못 시키면 밥을 안 줘요. 훈련할 때 4박 5일 훈련 시키는데 밥을 안 줘요. 그럼 밥 안 주니까 어떻게 해요? 왔다가 또 나가야 돼요. 또 나가 어떻게 하든지 잡아가지고 한 사람 영접시키고 오면 밥 줘요. 이게 알미니안이라는 겁니다. 13절을 몰라요. 내가 아무리 영접시켜서 그 사람이 영접했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그로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그건 허사예요. 혈통이나 육중이나 사람 뜻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빛이라고 영접을 한다는 말은요. 정말로 나는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이 맞습니다. 나는 나밖에 모릅니다. 나는 그냥 지옥 정말 가장 밑자리에 가야 마땅합니다. 라는 자들이 이렇게 된 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혈과 육이 아니란 말이에요.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도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고 또 썩은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 혈과 육으로는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썩지 아니할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의 얘기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혈과 육의 어떤 노력으로도 썩지 아니할 그 부활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썩은 것들의 노력으로는 유업을 잊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어떠한 능력으로도 인간의 애성과 노력으로도 우리의 피땀을 흘린다 할지라도 거듭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전적으로 은혜로 주셔야만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데요. 그래서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은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예요? 영생이라 그랬죠. 그럼 안다 그러니까 또 우리는 뭐 하려고 해요? 공부해가지고 예수가 누구지 지식적으로 공부해가 알면 그 안다는 말이 그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거예요. 이 안다는 말은 부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부부가 안다 그러는데 나는 부부도 잘 모르겠어요. 진짜 부부가 지금 잘 아세요? 부부의 마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은 그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돼야 부부가 아는 거지. 그게 하나됨이지. 타락한 인간들이 부부가 하나됨 백날 부부가 하나다 그래도 하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런 부부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싸우지 않을 수는 있어요. 부부가 싸우는 게 싫어서 그냥 양보하고 져주면 되거든요. 그게 착한 거예요? 정말로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그런 부부가 있습니까? 없어요. 타락한 이건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그 두 사람 뜻이 하나였거든. 그런데 타락하고 나니까 뜻이 딱 달라지.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아담 이후의 인간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런 인간으로서는요, 혈과 육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백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예수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자,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 분명 그리스도라고 베드로의 고백을 받아들이셨잖아요. 그래 내 그리스도 맞다 고백하는 고백을 받아들이셨는데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지 말라 그랬어요. 왜 알리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착각하는 그리스도가 많기 때문에 십자가 지지전까지는 아직 알리지 말래요. 나중에 마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그 영광의 모습도 내가 죽고 부활하기 전에는 이 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사람들은 자기들의 상상하는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20절 제가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베드로 위에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이 반석이 뭔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운다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천국 열쇠가 뭔지 이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게 뭐예요? 베드로 반석이거든요. 반석. 베드로라는 말은요, 페트로스, 남성이기 때문에, 베드로 남성이잖아요. 페트로스, 반석인데요. 뒤에 내가 이 반석은 페트라, 이 여성 명사예요. 여성 일반 명사 반석, 단어가 달라요. 그냥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했는지, 아니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했는지, 이 싸움이 카톨릭과 개신교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청년 때에 제가 어디에 갈 때에서 택시를 탔는데요. 택시 기사가 가톨릭 신자였던가 봐요. 그 당시 뭐 교황이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열렬한 신자였던 것 같아요. 성경부도 많이 한 분 같아요. 그러면서도 교황이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고 그 당시 뭐 교황이 아마 왔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교황이 몇 분 왔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교황은 그 베드로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서 지금 뭐 200몇 대 교황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러면 베드로라는 인격 위에 교회를 세운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렇대요. 베드로라는 인격 위에 교회를 세웠느냐. 제가 청년 때 한 거예요 이거.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년 때 했다 이 말에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정도로 그 당시 고민하고 공부했다 이 말입니다. 자 뭐라고 그 기사한테 내가 대질문을 했냐면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다면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사탄이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아니 베드로의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는데 교회는 흔들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럼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된다면 그러면 사탄이 막 흔드는데요. 사탄이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랬을 때에 차 내릴 때가 되어서 내렸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뭐 그동안 그렇게 쭉 봐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이러면 신앙 고백과 베드로는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원래 우리는 인간이 간사하기 때문에 거짓말로 고백은 할 수 있어요. 그죠? 거짓말로. 아닌데도 기대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정말로 성령께서 임하여 고백했다면 그 베드로나 그 신앙 고백은 사실은 같은 걸로 봐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 좀 이따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좀 이따가 사탄아 책망을 받잖아요. 또 사탄이 막 밀가불들이 까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탄 이 베드로 위에 어떻게 교회를 세우겠느냐 할 때 요건 나중에 다시 좀 말씀 찾아봐야 됩니다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베드로의 교회를 세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페트로스는 뭐 페트라는 이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 이 가톨릭과 또 이 개신과 아직도 싸우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요. 지금도 이 베드로가 1대 교황으로 봐요. 1대 교황. 그럼 지금 그 교황은 몇 대가 될까요? 제가 이 찾아보니까 266대, 266대 교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가톨릭 역사 속에서도 이것도 분분해요. 뭐 중간에 그 역사가 제대로 온전하지 못하니까. 하여튼 그래도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지금 그 교황 1대, 2대, 3대에서 266대 교황이다. 그럼 왜 가톨릭은 자꾸만 교황을 주장할까요? 교회의 수위권을 말해요. 그럼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이 말이죠. 물론 예수님이지만 이 지상에서의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교황이다. 그래서 교황의 말을 들으면 구원받지만 교황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지옥 가요. 그래서 교황은 천국 열쇠까지 받았잖아요.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교황이 파문을 해버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막강한 권력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요. 황제와 교황이 서로 싸우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성주라든지 아니면 그 가톨릭의 사제들을 임명할 때 그 성지 임명권 이게 누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황제에 있느냐 교황 이것과 싸운 거예요. 그게 서인권, 임직권. 이러면 대통령 되면 임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임명권이 누구에 있느냐 교황과 황제 싸운 거예요. 그러다가 황제와 교황이 그래 중세시대 사실 교황이 더 높았던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에 황제를 파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카노사라 굴욕, 이런 카노사 굴욕 세계사에 보셨죠? 카노사 굴욕에서 황제가 교황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대요. 뭐, 눈이 오는데 3일 동안 뭐, 무릎을 좀 과장된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눈에 무릎 꿇고 3일 있으면 죽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 카노사 굴욕 왜 했느냐. 교황이 파문을 해버리면요. 백성들이 그 황제를 안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교황에게, 그래서 중세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 교황 일대, 그 다음에 교황에서 교황을 세워놓기 때문에 중세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이 말씀을 자기들은 그냥 문자대로 푸는 거죠.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우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으신 말씀의 후반부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2: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가까워지도록 여러분을 돕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였던 무디는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도함으로써 이 악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나에게 전 세계를 개혁하라고 하지 않으셨다. 세상은 도저히 구할 수 없는 난파선과 같다. 그렇지만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명대로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안전한 배로 구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사회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물에 빠져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명정을 던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0: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0: 수고하는 믿음의 공동체인 영생침례교회 조경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깊은 깨달음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인류를 하나로 묶는 공통점, 그것은 바로 사람들은 행복해지고 싶다. 사람들은 행복을 원한다. 그 욕망이 있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들은 이미 복이 있는 자들이다. 행복한 사람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다른 방향으로 찾으려고 하는데 그 방향이 환경에 있다. 행복은 환경에 있다. 이렇게 시종일관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부산물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본문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시편입니다. 성령의 감동.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풀어주셔야만 우리는 그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경건한 사람이 있고 불경건한 사람이 있어. 경건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야. 형통한 사람이야. 불경건한 사람은 형통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고 불경건한 사람은 겨와 같은 사람이다. 그 이미지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형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형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다윗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는 형통한 사람은 심겨진 나무이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형통한 사람은 심겨진 나무이다. 형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형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형통한 사람은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림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무와 같은 사람인데 불경건한 사람은 겨와 같은 사람이다. 겨 다 아십니까? 우리 한번 이미지 한번 보여줘 보세요. 겨를 한번 좀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겨입니다. 뭐가 빠졌지요? 알맹이가 알곡이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겨라고 말을 하죠. 겨는 무같이 합니다. 겨는 탈곡 시에 바람에 다 날려가 버립니다. 껍데기만 남아 있습니다. 네, 이제 그림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불경건한 사람이 겨와 같은 사람이다. 그들은 삶에 알맹이가 없다. 우리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4절 다 같이.

교회는 왜 이렇게 흩날리고 왜 저렇게 흩날릴까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사람들의 모습이냐? 불경건한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은 오만한 사람들, 그들은 죄악된 사람들, 세상의 말에 현혹되어지는 사람들, 그리고 먹는 것만 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겨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계속 이 사람들이 흔들려요. 여러분 흔들린다는 것이 뭘 말할까요? 흔들린다는 것이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삶이. 삶이 불안정해요. 왜 불안정할까요? 뿌리가 없으니까. 사람이 흔들릴 수는 있어요. 나무가 가지가 흔들리듯이. 근데 겨는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날려간다고요. 날려간다고요. 이 사람 말에 따라 이렇게 날려가 버리고 저 사람 말에 따라 저렇게 날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겨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인생, 삶에 목적도 없어요. 삶에 가치관이 없어요. 삶의 목적이 없고 삶의 가치관이 없으니까 먹는 것만 탐하는 거예요. 삶의 목적도 없고 가치관이 없으니까 자기 배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단순한 쾌락에만 빠져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어요. 남편이 가정이 있습니다. 가족 식구들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남편이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전화를 받아요. 야, 뭐하냐? 야, 우리 술 한잔 하면 좋겠다. 한번 만나자. 그래, 어디야? 내가 지금 그쪽으로 갈게. 집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내와 자녀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누구 말해? 그냥 홀딱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관이라는 것이 없어요. 가치관이라는 것이 없어요. 누가 이 말하면 여기에 홀딱 빠지고 누가 저 말하면 저기에 홀딱 빠지고 이리 날렸다가 저리 날렸다가. 근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불경건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겨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뭘까요? 알맹이가 없다 이거예요. 알맹이가, 쓸모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겨와 같은 사람들은 알맹이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알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능력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 영적 기능이 상실되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의 바이러스가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겨와 같은 알곡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뭐만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자기 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뭐만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최선의 인생인 것 같아요. 그게 인생을 잘 사는 것 같아요. 왜? 자기 껍데기니까. 알곡을 잃어버렸으니까. 내 삶에 목적도 없고 내 삶에 방향도 없어요. 나만 배부르면 다인 거예요. 나만 배부르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는 거예요. 아, 죽음 후에 있긴 뭐가 있어. 누가 죽어봐서 누가 죽음 후에 무슨 세계가 있는 거를 누가 가보기나 했어? 오만한 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교화 같은 인생. 이렇게 날리고 저렇게 날리고 다람쥐 마치 쳇바퀴 돌듯이 아무런 삶의 방향도 없으면서 정작 본인은 늘 새로운 걸 추구해요. 늘 새로운 거, 늘 좋은 거. 근데 그의 삶은 전혀 달라지지가 않는 거죠. 마치 배가 부두가에 묶여있는 배가 내가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막 항해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배는 부두가에 묶여져 있어요. 아무리 엔진을 틀고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묶여져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화 같은 인생. 이게 불행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불행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교화 같은 인생에 대해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30절을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가라지는 겨는 죽정이는 어떻게 하라? 불사르게 내버려 두라. 아무 필요 없는 자들. 그냥 그들은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어라.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후에는 영원한 불못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그곳에서는 내가 한번 죽는 것이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 속에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 왜 그들은 그렇게 가라지의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가라지가 비참한 거예요. 근데 이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지 자기들은 그 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왜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 본문 3절, 네, 우리 본문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가라지는 불경건한 자인데, 가라지는 불경건한 자인데 경건한 자가 있다. 그는 형통한 자이다. 왜 형통할까요? 왜 형통할까요? 아, 권사님 우리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왜 형통한 자일까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묵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무가 스스로 시냇가에 심겨져서 자연적으로 자라났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무를 뽑아다가 시냇가에다 심겨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잘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심겨졌다고요. 내가 겨와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나무되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겨졌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그 수분을 다 공급받도록.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시냇가에 심으셨다고 말합니까? 왜 시냇가에?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보세요. 나무를 심은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위치에 심은 분도 하나님이시고 물을 공급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가 형통한 자이다. 여러분, 우리는 형통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형통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내가 아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내가 장수하고 내가 병에 안 걸리고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당신이 오래 사는 것을 형통하다, 당신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을 형통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한 것이 형통하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장애물이 있을 때, 벽과 같은 장애물이 있을 때 그것을 뚫는 것을 형통이라 말합니다. 뚫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고 계속적으로 전진해서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큰 산과 바위 같은 것이 있어요. 좌절하죠. 아휴, 근심이 되죠. 어떡할까? 형통 환자는 근심 가운데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뚫고 나간다고요. 그것이 형통이라고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욥을 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욥의 인생,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지요. 사람들이 왕따 당할 때 어떤 뭐 학생들은 왕따 당하면 자살까지 하죠. 내가 자살까지 해요.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일까요? 근데 요셉은 누구로부터 왕따 당합니까? 형제들로부터 왕따 당해요. 그 왕따 당해서 어떻게 하죠? 형제들이 그를 애굽에 팔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노예로 어디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죠. 근데 거기서 노예의 신분으로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런데 누가 그를 유혹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죠. 그의 유혹을 거부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어디에 보냅니까? 감옥에 보내요. 여러분, 감옥에서 얼마나 칠흑 같은 감옥에서 무섭습니까? 쌍욕들이 오가고 누가 나를 때리지나 않을까? 누가 나를 해코지하지는 않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팔려갈 때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가 감옥에 갈 때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여러분, 우리 한번 창세기 39장 23절을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39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것이 형통의 의미. 형통이라는 것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견디게 하셨더라. 형제들에게도 따돌림을 당할 때에도 견디게 하셨더라. 이겨 나아가게 하셨더라. 가난 가운데에서도 이겨 나아가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참으로 행복은 하나님 나 잘되고 잘되고 잘되고 잘되고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형통케 하신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문제 앞에, 고민 앞에, 걱정 앞에, 근심 앞에, 질병 앞에 나는 형통한 자이다. 하나님이 뚫고 나아가게 하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목적지에까지, 이를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계속 전진하게 하신다. 그것이 경건한 자, 그것이 알곡인 사람들.
그것이 행복한 사람들. 여러분, 행복은요, 로또에 당첨되는 것을 성경은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도 요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왜 요나의 뱃속에서 함께 하셨을까요? 왜 요나의 뱃속에서 함께 하셨을까요? 자기를 죽이려는 이세벨의 그 정말 그 험악한 폭력을 피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도망가죠. 그리고 나서 어디에서 죽기를 고합니까? 로뎀 나뭇가에서 나 좀 죽여주시옵소서. 왜? 지쳤거든요. 도망다니는 것이 지쳤거든요. 온 나라의 현상수배를 다 때려버렸어요. 누구든지 엘리야만 보면 잡아 쳐 죽여버려라.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모든 군사들이, 경찰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지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로뎀 나뭇가에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죠? 내 생명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나 좀 죽여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너 몸부터 챙겨라. 너는 나의 쓰는 그릇이다. 너 몸부터 챙겨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일어날 힘을 주시고 일어나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 형통한 사람이 행복하다 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두 번째가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열매를 맺는다. 네,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겨와 같은 나를, 범죄한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시냇가에, 신의 물이 흐르는 그러한 시냇가에 나를 심겨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열매를, 그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리고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마다 다 형통하리라. 형통의 의미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셨죠?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높음에 처할 줄도 알고, 낮음에 처할 줄도 알고,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형통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지난주에 저희가 베트남에 선교하는 박현수 목사님, 저희가 우리 선교회장님들하고 다녀온 그 지역에서 박현수 선교사님이 이제 우물 기르는 그 물탱크를 만드는 그 사역을 해요. 네. 그 물탱크 하나를 딱 만드는데, 그 물탱크 하나를 딱 만들었을 때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축제가 벌어졌어요. 왜? 그 물탱크가 없을 때 물을 기르러 몇 킬로를 내려가야 돼요. 참, 그거 딱 떠올리는 것이, 제가 강영래 권사님, 고 강영래 권사님 그때 신방을 드릴 때 강영래 권사님이 그런 하소연을 하셨어요. 얼마나 춥고
얼마나 손이 시린지 빨래를 하기 위해서 몇 리는 걸어가서 빨래를 해갖고 오는데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징글징글하다. 징글징글하다. 그 말씀하신 게 제 머릿속에 딱 남아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그 빨래를 하기 위해서 저 냇가에 가서 그러면은 막 손도 얼고 빨랫감도 다 갖고 오면 다 얼어버리는 그러한 상황. 그것을 지나오셨죠? 근데 박현수 선교사님이 그 한 지역에 물탱크 만드는 사역을 해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그 먼 곳까지 가지 않아요. 우리 한번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영상을 소리 키워서 좀 보여주세요.

0: 저렇게 우물 물탱크 하나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45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말을 합니다. 450만 원, 물론 지금같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큰 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물탱크를 아영생 침례교회 암흑의 권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물을 먹을 때마다 그 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 꿈을 키워가면서 나도 이러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나도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저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되시고 그러면 지금 선교사님께서 3,000km 저한테 영상을 보내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3,000km 태국과 라오스 지역을 오지를 다니면서 그 어려운 지역에 지금 물탱크 설치하는 일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함의 열매, 내 의지적으로 내가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심기운 자이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같이 행복을 성공에 있다고, 성공을 물질에 있다고, 장수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오해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형통한 자가 행복한 자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라지입니까? 여러분들은 심겨진 나무입니까? 가라지의 삶에는 만족이 없어요. 늘 불안해요. 늘 불평이에요. 왜? 뿌리가 없으니까. 그러나 나무는 흔들려도, 어려움이 와도 열매를 맺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심겨 놓으셨으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한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가라지이십니까? 선함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1: 지금까지 말씀의 광장 서울시 도봉구에 위치한 영생침례교회 조경길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 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거나 신앙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영생침례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인터넷을 통한 1대1 대화를 말하는 채팅을 해보신 분이 많을 줄 압니다. 이런 인터넷의 도구들은 그 익명성 때문에 더욱 솔직하고 또 진솔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BBN에서도 이와 같은 인터넷 도구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께 개인 구원 상담과 일반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BBN에서 제공하는 이 채팅의 웹사이트 주소는 www.bbnchat.org, 즉 bbnchat.org가 되겠습니다. 매우 전문적이고 헌신된 신실한 상담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큰 도움을 드리는 BBN 챗, 언제든지 함께 하시고 또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또 상담을 통한 영적 성장에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빌 클린턴이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에 뉴욕타임즈는 두 친구라고 하는 제목의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아주 가까운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미국인 유학생들이었고 머리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미국 대통령이 되었고 다른 한 친구는 자살로서 그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두 친구의 차이점은 단순히 한 사람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다른 사람은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클린턴의 친구는 프랭크 알렌이었는데 두뇌와 또 경제적인 배경이 클린턴보다 훨씬 더 나았지만 늘 불평이 많아 투덜거리면서 사회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고 합니다. 불평은 불평을 낳고 감사는 감사를 낳는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때에 1년 후 그리고 10년 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증명해 보이시기 바랍니다.

0: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폴 이야기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우리는 때때로 황폐하고 악한 과거에게 현재를 지배당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들은 영혼의 어두운 밤으로 우리를 이끌기도 하죠.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이 그런 시간을 겪었고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그의 어둡고 절망적인 삶 속으로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말이죠. 하지만 주님과의 만남 이후 그의 영혼과 삶 그리고 그의 두려움은 사슬을 끊게 되었습니다.
1: 이 끔찍한 냄새. 여긴 어디지? 난 지금 살아있는 건가? 왜 자다가 죽지 않았을까? 토할 것 같아. 여기서 어서 나가야겠어. 근데 너무 캄캄하네. 총알 구멍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고 있잖아.
0: 이제 아버지의 보호 없이 자라났던 한 28세 술주정뱅이의 인생 고백이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폴 리카드의 실화 관증과 그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로 누구든지 사슬을 끊을 수 있음을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1: 제 어머니는 10대 시절에 결혼하셨다가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 후 매사추세츠 전역을 이사 다니며 기초생활수급에 의지한 채 생활하셨는데 제가 5살 때 새아버지와 피터 형을 만났습니다. 새아버지는 저를 마치 친아들처럼 대해주셨죠. 하지만 어느 날 새아버지와 저희 외삼촌이 술에 취해 싸움을 하다가 새아버지는 평생 지고 가야 할 장애를 얻고 말았습니다.
2: 폴 피터, 너희들 어서 너희 옷들을 모두 그 가방 안에 담아. 우리 이 집에서 나갈 거야. 서둘러. 네 아버진 좋아지지 못해. 난 불구자 옆에 평생 남아있을 마음이 없으니까 어서 여기서 나가자고.
1: 제가 6살 때 어머니는 새아버지를 버리고 떠나셨습니다. 술에 취해 그 싸움을 먼저 시작한 장본인이 어머니의 남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저 외삼촌은 감옥을 수시로 드나들었는데 한 번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우리 집에서 소란을 피우시다가 끝내 어머니의 차에 불을 지르기도 하셨죠. 외할머니는 신앙심이 깊으셨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8살 때 저는 친구와 함께 한 청소년 집회에 참석했답니다.
3: 지옥에 관한 얘기를 비웃고 믿지 않지만은 그것은 결코 농담이 아닙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으며 그곳에는 엄청난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의 죄도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옥에 가게 될 것이고 절대로 결코 그곳에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0: 열심히 일하겠다는 결심도 잠시. 전 얼마 못 가 파티에 열중하기 시작했고 술을 마시고 여자를 쫓으며 여전히 방탕하게 생활했습니다.
1: 그래서 이렇게 달리니까 롤러코스터보다 훨씬 재밌는데. 야, 근데 너 이 차 어디서 빌린 거야?
2: 내가 빌렸다고 누가 그래?
1: 뭐야, 그럼 훔쳤어?
2: 아니야, 그냥 농담이야. 야, 조심해, 저 커브 위험해. 야, 속도 줄여.
1: 빨리 여기서 나가야 돼. 괜찮아?
3: 그런 것 같아.
1: 어서 일어나, 경찰이 금방 올 거야.
3: 세상에, 차가 완전히 박살이 났어.
0: 우리가 살아난 건 기적이야. 하지만 그 자동차 사고 후에도 전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엔 맥주를 배달하는 직장을 얻었는데 술꾼에게는 꿈의 직장이었죠. 우리는 하루 종일 술을 마셨고 그러다 20살 때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잃고 말았습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플로리다 올랜드로 옮겨갔지만 그곳에서도 역시 마약과 술이 저를 지배했죠. 그러던 어느 날 피터 형이 놀러와서 함께 술집에 갔다가 크게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4: 아까 피터 형이 노쇠로 만든 주먹 보호대를 하고서 널 때린 건 너무해. 머리가 이렇게 찢어져 버렸잖아.
1: 그래서 내가 형에게 복수했지. 주먹으로 차 창문을 부수고 차 밖으로 끌고 나왔거든. 그때 사람들이 날 말리지 않았더라면 형을 죽였을지도 몰라.
4: 이제 다 잊어버려. 자, 우리 기분 좋게 코카인이나 즐기자고.
1: 아, 근데 나 좀 이상해. 심장이 너무 심하게 뛰고 있어. 이러다 심장마비 걸릴 것 같아.
4: 코카인 때문에 그런 거야. 누구든지 다 그래.
0: 전 그날 밤 정말로 제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가게 될까 봐 공포에 떨었죠. 완전히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났을 때 전 변화가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보스턴으로 돌아갔죠. 보스턴에서는 또 다른 외삼촌 댁에서 함께 지냈는데 그분은 요양원의 푸드 매니저였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코디를 만난 것입니다.
5: 아니요, 난 함께 못 나가요, 폴.
0: 왜 안 돼요?
5: 우린 지금 막 만났잖아요. 전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른다고요. 아, 물론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있긴 해요.
0: 어떤 거죠?
5: 당신이 법을 어겨서 감옥에 갔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인가요?
0: 감옥이 아니라 청소년 교정시설이에요. 코디, 계속해서 저를 이렇게 적대시하실 건가요?
5: 아니요, 하지만 전 이제 일하러 돌아가야 해요.
0: 코디는 저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직원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함께 춤을 춘 이후 전 그녀의 마음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할아버지는 목사님이셨고 그녀도 신앙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녀에게 끈질기게 구애했고 우리는 두 달 후 결혼했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사이에 저는 작은 트럭 사업을 시작했고 마약을 끊었지만 술은 끊지 못했습니다. 전 아내에게 술을 끊겠다고 약속하기를 반복했지만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좋은 남편과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지만 그 역시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었죠. 전 또 한 번 코디에게 돌아와 달라고 부탁했고 우리는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6: 여보, 얼마 전에 한 고속도로에서 가스탱크가 폭발한 사고 뉴스 봤어?
5: 나도 그 뉴스 봤어요. 너무 끔찍하지 않았어요? 불 속에서 6명의 아이들이 죽다니. 게다가 그 사람 부인까지 중증 화상을 입었잖아요. 정말 믿기지 않는 사건이에요.
6: 나라면 그 상황에서 당연히 하나님을 원망할 텐데 그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고. 인터뷰에서 제 아이들 모두가 지금 천국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아내와 저는 우리가 다시 그 아이들을 만날 것을 알고 있어요.

0: 나도 그런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1: 코디, 당신 그 남자 얼굴을 꼭 봤어야 했어. 굉장히 평화로웠어. 내가 언젠가 길에서 만난 노숙인과는 전혀 달랐어. 내가 그 노숙인에게 왜 거리에서 사느냐고 물었었는데 그 남자 말이 아내가 자기를 떠났다는 거야. 난 그 노숙인처럼 인생을 마치고 싶지 않아. 당신이 돌아와줘서 정말 기뻐, 여보. 그리고 나도 이제 알코올 치료센터로 가려고. 두고 봐. 꼭 술을 끊을 거니까. 전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에 갔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제 문제를 고백해야만 하는데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전 거기서 나왔고 절망에 빠져서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록 콘서트에 갔는데 마음이 너무 우울해서 콘서트를 즐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서서 생각했죠. 하나님, 이게 인생의 전부인가요? 그리고 자살하기로 결심하며 콘서트에서 나왔습니다.
0: 실례합니다. 이 팜플릿을 드려도 될까요?
1: 이건 다 뭡니까?
0: 복음의 메시지가 담긴 팜플릿이에요. 좋은 소식이죠.
1: 좋은 소식은 무슨 어로주고. 댁은 지옥을 믿어요?
0: 그럼요.
1: 거기가 바로 내가 가게 될 곳이에요.
0: 그곳에 가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님께서 형제님을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형제님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의 아들을 주셨어요.
1: 하나님은 나를 아주 싫어하시는데요.
0: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1: 그런데 팜플릿을 나눠주던 그 여자의 얼굴에도 전에 끔찍한 교통사고로 자녀들을 잃은 남자 얼굴에 떠올랐던 것과 똑같은 평안한 표정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그들이 가진 것을 갖고 싶었죠. 얼마 후 그 여자가 또다시 거리에서 팜플릿을 나눠주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그때 어쩐 일인지 하나님께서 제게 죄책감을 주시려고 그 여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전 그 느낌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다 잊기 위해 술을 마셨죠. 그리고 다음 날 출근길 차 안에서 라디오에서 나오는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2: 성경은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러 오셨습니다. 무엇에든 속박되어 있는 것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시고 저와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0: 당신 뭐라고 했어요?
1: 우리 내일 교회 가자.
0: 그 말 진심이에요?
1: 여보, 나도 지금 막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을 구했다는 건 분명히 알아. 그리고 그분이 정말 그렇게 해주셨다는 걸 믿어. 지금 느껴지는 이 평화를 정말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환상적이야.
0: 그게 오래 갔으면 좋겠네요, 폴. 정말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1: 아내는 그게 오래 갈 것이라 믿지 않았지만 전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한 교회 가서 목사님과 함께 죄인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제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몇 주 후 우리는 다른 교회 방문했다가 그 교회에 정착을 했고 전 목사님과 함께 노방전도도 나가고 요양원 방문도 하는 등 열심을 내고 있었죠. 그 무렵쯤 저희 양가는 제 행동이 변화된 것을 염려했답니다.
0: 친정에서 우리가 이단에 빠졌다고 생각해요.
1: 우리 친척들도 그렇게 생각하셔. 하지만 그런 거 아니야.
0: 하지만 당신은 대부분 사람들보다 훨씬 열정적이에요.
1: 코디, 난 주님께 생명을 비쳤어.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분께 내 것을 적게 드리거나 대충 드릴 수가 있겠어.
0: 나도 바로 그 말을 하려던 참이었는데.
1: 난 예수님께서 나와 우리의 결혼을 구해주신 것에 너무도 감사해. 전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로 부르셨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중대한 일이어서 한 선교사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는지 알 수 있는 법을 물었죠. 그는 저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중지해보라고 하면서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 자신이 알 수 있을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기를 중지했는데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한 집회에서 저는 평생토록 주님을 섬기겠다고 헌신했죠. 그러나 저는 성서대학을 가지 않고 성경통신과정을 들었습니다. 성서대학에 다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예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왜 학업에만 전념해서 다닐 수 없는지에 온갖 변명거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 한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경비직을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제게 심오한 방식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0: 잘 다녀왔어요? 손에 든 건 뭐예요?
1: 오늘 대학교에서 경매가 열렸는데 내가 이 문지를 입찰했고 얻은 거야. 여기 뭐라고 써 있는지 읽어봐.
0: 만일 당신이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면 무엇을 시도하려 하겠는가?
1: 코디, 나 성수대학에 가려고 해.
0: 이 문진 때문에요?
1: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는 성경 말씀 때문에. 아마 난 실패가 두려웠던 것 같아. 하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어떻게 실패할 수가 있겠어. 전 고2 때에 학교를 중퇴했기 때문에 성서대학은 제가 시도했던 것 중에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저는 믿음에 따라 사는 법을 배웠고 끝까지 참고 견디어 졸업을 했죠. 이제 저는 텍사스에 있는 한 교회 목사입니다. 아까 철물점에 갔다가 그곳에서 일하는 한 아주머니에게 주님을 전했어.
0: 그분이 복음의 마음을 열었어요?
1: 꼭 그렇지는 않아. 하지만 그 아주머니 남편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내가 그 남편을 신방 가겠다고 말했어.
0: 정말 잘했어요, 여보.
1: 다음 날 병원에서 만난 그녀의 남편은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다리를 잃은 상태였고 손가락도 몇 개를 상실한 상태로 아주 쇠약해 보였습니다.
2: 전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왔어요. 이제 성경을 읽어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1: 어르신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거듭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도록 도우시죠. 저도 거듭나기 전에는 성경을 읽지 않았어요.
2: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가 있나요?
1: 어르신이 자신의 죄에서 죽은 존재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저도 예수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셨다면 죽었거나 감옥에 갔거나 둘 중 하나였을 겁니다.
2: 저를 구원해 줄 수 있나요?
1: 오직 예수님만이 어르신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전 그저 어르신을 위해 기도해 드릴 뿐이죠. 반드시 어르신 자신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구원해 주실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0: 그분이 당신과 함께 기도했어요?
1: 그분 예수님께 울면서 기도하더니 예수님께 구원받았다고 고백하시더라고.
0: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보.
1: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실족하죠. 그리고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 곁에 있지만 반드시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3: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애청자 여러분, 이 말씀엔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믿는 자들이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언제나 들으십니다. 지금 저희와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그 놀라운 믿음의 여행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셀 수 없이 많은 저의 죄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대적해 지은 모든 죄들을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부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제 삶 가운데 오셔서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희생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선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출연 현경수, 이명숙, 유재상, 김기흥, 한신정, 이현주, 이미향.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신앙생활에 좋은 친구 나침반 출판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과학적 연도 측정법은 지구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알아보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진화론 과학자들이 이 측정법에 대해 밝히지 않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구와 우주의 연도를 측정하는 데는 100가지가 넘는 방법들이 있죠. 그 방법들 중에 바다에 용해된 알루미늄의 양과 강에 의해 알루미늄이 바다로 운반되는 속도를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지구는 100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계산됩니다. 이것은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계산한 결과이므로 과학적으로 증명됐다고 할 수 있죠. 이런 식의 과학적인 발견은 정말 어리석죠. 이외에 지구의 나이가 1000년이 안 됐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지구가 10억 년 이상 됐다고 하는 방법도 있죠. 수학자들이라면 이렇게 넓은 분포의 결과값을 분석할 때 범주의 바깥쪽 끝부분에 있는 결과값은 제외시킨 뒤 계산할 겁니다. 만약 이런 방법으로 지구의 연도를 측정한다면 지구가 1억 년 이상 됐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점은 연도 측정법으로 계산한 지구 나이의 약 15%가 6000년에서 만년 사이에 모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약 6000년의 지구 나이를 증명하는 결과입니다.

청취자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BBN에서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후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실 때마다 후원 헌금만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후원 헌금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 ITL 카드를 나눠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후원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부담감을 실천에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후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BBN은 여러분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2000년 전 유대에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이 있는 가운데 사람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붙잡아서 예수님 앞에 와서 이 여인을 처벌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 땅바닥에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자를 치라 라고 쓰셨습니다. 그 문구를 보았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 모두는 죄인이며 두 번째는 그것이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훈보다 더 큰 진리가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었던 죄 때문에 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 죄가 어떠한 죄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 앞에 죄인들이여 왜 나오시지 않으려 하십니까?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한 가지 이유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나타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요 그 영광을 위한 일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요약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 증거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ITL 카드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함 크기의 작은 카드이지만 이 ITL 카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뭐야? 주님!
3: 와! 와!
4: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4: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5: 아니요.
4: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6: 빌립보서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자 다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여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흠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었는데 성경 말씀을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방금 읽은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평소에 뭐 좋아하는 내용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뭐 우리와 상관 있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렇죠. 언어는 잘 모르니까 잘 들으세요. 예. 이 말씀이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 학교에 가서 필요한 내용들이 뭐 좀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서 뭐 이렇게 잘 살기 위한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누구에게만 들리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이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백성들 안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6절, 1장 6절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게 지난주 말씀의 중심이었는데요. 오늘 복습을 한번 하죠. 너희 안에, 너희는 누구예요? 지금 바울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기를 너희 안에,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이죠. 그럼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인 바울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편지 쓰는 거예요. 너희에게 넓은 게 여러분들에게 이 말이에요. 그럼 넓은 게 나온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럼 이거 사람이라고 합시다. 머리가 너무 크나? 어떤 사람입니다. 자, 너희에게. 예. 너무 좀 이상합니까?
7: 예.
6: 아, 그래, 좋아요. 뭐, 어떻게나. 간단히 그러니까. 너희라는 것은 사람을 말하죠?
7: 네. 예.
6: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대요. 착한 일. 착한 일을 사람에게 시작, 하나님께서 저 위에 안 보인 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뭔가 시작하셨대요. 착한 일을. 이 착한 일이 뭘까요? 굉장히 중요해요. 소윤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하셨대요. 그 착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착한 일을 시작하셨대요. 무엇이 착한 일이에요? 은호, 잘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7: 구원해 주신 거예요.
6: 오케이, 잘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일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착한 일 해 주신 거. 잘 대답 잘했어요. 구원해 주시는 거. 또?
7: 구원해
3: 구원해 주시는 거. 또요. 하나님 우리에게 착한 일을 해 주셨대요. 물론 구원이라는 말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시작을 했겠죠.
7: 네. 복음도요.
3: 구원도 알고 복음도 알고. 놀라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착한 일은 구원을 주시는 것이고 그 구원을 주시는 것은 오늘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데 또 말했어요. 언어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면요. 목사님 지금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요. 그럼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믿고 안 믿고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믿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착한 일을 우리 안에 누가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작하면요 중간에 아 힘들어 나 안 할래 아 너희들이 말 안 들어서 나는 이제 너희서 더 이상 나는 너희하고 이야기 안 할래 나 이제 가버릴 거야 이러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내신다. 자 이게 이 표현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무엇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소윤아, 하나님이 무엇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전에 사도신경 할 때 소윤이가 대답해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사도신경 얘기 공부했잖아요. 사도신경 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에 전능하다고 소윤이 대답했는데 작년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이루시는 일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 소윤이가 대답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소윤이 4학년인가 그랬던데 지금 몇 학년이에요? 아, 6학년, 2년 전이겠다. 전능하신 하나님 할 때 소윤이가 이렇게 말해. 4학년 때 하나님은 자기 약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답을 했어요. 저는 그때 와, 우리 소윤이가 정말 말씀을 잘 들었구나. 진짜 감사했거든요.
7: 2014년도에.
3: 아니, 우리 언어는 조금만 절반만 좀 대답을 조금 줄여주세요. 필요한 것만 대답해주세요. 그래, 알았어.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된다니까. 알았지, 언어야? 너무 대답 잘해. 오늘요, 나는 언어가 또 착한 일을 시작할 때, 뭐해, 하나님 우리에게 착한 일을 했다 할 때,

바로 성령이 오셨다. 이렇게 착한 일을 시작해놨는데, 자가 예수님을 믿는데, 착한 일을 하는 시작한 사람 분명히 맞는데, 중간에 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 나 너 모르겠어. 이렇게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래 말이에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다가 힘들면 다 포기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착한 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그 착한 일의 가장 중심이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하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걸고 약속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사랑이 뭐예요? 라고 하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 아들, 예수, 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래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자기 목숨을 다 내어준 것이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고야 말겠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적이 있으니까 내가 그 약속 받아와서 내가 그 약속을 지켜서 예수님의 날에 이르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성경의 이 복음과 전혀 반대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무엇이든지 내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공부 잘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내가 돈을 잘 벌려면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영광의 날에 우리도 그 영광 중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대요. 이걸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요, 우리가 믿어준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로 받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 선물로 받은 믿음은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확신하느냐. 바울이 무엇을 확신한다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구원을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러면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세요?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우리의 귀가 열립니다. 마음이 열립니다. 눈이 떠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고 믿게 돼요.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니까. 바울이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이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착한 일을 시작했대. 지호야, 하나님이 지호한테 착한 일을 시작한 게 어떻게 나타났을까? 하나님이 지호에게 착한 일을 하시려면 어떻게 하나님이 지호에게 착한 일을 하실까? 그래, 구원, 그런데 보세요. 모세 무슨 말씀하는지 봐. 하나님이 지호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시려면 어떻게 하냐면,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 사람 집에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침에 교회 오기 싫어도 엄마 아빠가 교회 가니까 어때요? 할 수 없이 와요. 때로는 어떤 남자친구가 어떤 남자가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교회를 다녀. 이 여자친구 보려고 이 남자친구는 맨날 교회를 와. 그래서 교회 와서 앉아있으니까 복음을 들을 거 아니에요? 복음을 듣다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나중에 여자가 하고 헤어져도 상관없어 예수를 믿어.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우연히 이렇게 교회에 들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면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믿는 집에 태어나게 하든지 아니면 친구가 좋아서 친구 따로 교회 오든지 아니면 괜히 엄마도 교회 안 나고 아빠도 교회 안 나고 친구도 교회 안 나고 그런데 괜히 일요일 되니까 교회 나고 싶어. 자꾸만. 그래서 자기 발로 끌어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스스로 자원해서 온 게 아니에요. 누가 시작하셨어요? 착한 일.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교회로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사님은 너무너무 기쁜 이야기거든요. 목사님은 너무너무 기쁜 이야기예요. 오늘요, 제가 사실은 7절부터 11절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다 못하겠어요. 6절 한 절만 오늘 다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다시 읽어봅시다.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냥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0: 하셨는데, 자, 여기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1: 땡땡땡.
0: 네, 땡땡땡. 누구의 이름 한번 넣어봅시다. 그런 말 안 해도 된다 그랬지, 너야? 조금만 좀, 우리, 자중하자. 조금만 자중하자. 오케이. 정말 잘해요. 나 언어 이뻐요. 어떻게 하나님의 착한 일이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난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너무 잘하는데, 조금만 진중해야, 남자가. 목사님도 좀 가볍다, 사실은. 그런데, 목사님 닮았니, 너? 좀, 조금 까란 수자. 자, 우리에게 착한 일, 자기 이름 넣으면 돼요. 착한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 계획했을까요? 계획을 언제 했을까요?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언제 두었을까요? 따라합시다. 천지만물을 만들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놀라워요. 하나님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는데 우리를 만들어 놓고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천지 만물, 하늘과 땅을 만들기도 전에, 영원 전에, 이걸 창세전이라 그래요? 누구야? 목사님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들기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하셨어요. 계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윤이 하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 그리고 엄마 아빠를 만드시고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는 거야. 아니면 고모부가 교회를 나가서 손에 끌려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건데 이 시작은요 이미 예언이가 만들기도 전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만 나눈다면 이 세상에는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에는 아직도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실 만큼 충분한 양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혼자만 독점하여 나눠주기를 싫어하는 욕심입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BBN 한국어방송은 생명의 양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저희 BBN을 여러분의 이웃과 나눌 수만 있다면 영적으로 굶어 죽어 지옥 가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저희 BBN ITL 전도카드를 이용하셔서 영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ITL 전도카드를 신청하시는 방법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어린이 친구 여러분들 중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친구들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여러분들은 어른들보다도 시간적인 여유와 기회가 더 많이 남아있다는 것 외에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따라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며 과학자 혹은 의사나 운동선수가 되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BBN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멋진 친구들이 꼭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구약에 고독한 목소리가 있어요. 다 찬송하지 않는데도 그 고독한 목소리를 낸 분이 한 분 계시죠. 역대하 18장 13절에 이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 말씀을 내가 말하리라. 참 고독한 목소리였어요. 제1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한 파리 평화회 후에 프랑스의 총사령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20년 동안의 휴전일 뿐이죠.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분의 생각은 그 끔찍했던 전쟁이 그 평화 선언에 보면은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일 거라는 일반적인 이견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20년 2개월 후에 제2차 대전이 발발했죠.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이분의 말이 옳았습니다. 오래전에 그 당시 하나님의 외로운 참된 선지자 미가야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혼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맞을 참담한 군사적 결과를 끊임없이 연했죠. 왜? 이스라엘의 죄가 많았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아합 왕의 거짓 선지자가 400명이 있었는데 이 400명은 패배 대신 승리를 이뤄냈습니다. 악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한 궁정관리가 미가야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많은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을 했는데 청컨대 당신의 말도 좀 그들처럼 좋게 왕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미가야는 말하기를 나는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미가야는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질 것도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미가야의 말씀이 옳았어요. 아람 군대가 아방을 죽였고 아방의 군대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우리도 미가야처럼 일반적인 생각과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세상의 메시지와 우리의 메시지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대단한 말씀을 하셨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메시지가 너무 편협해 보여서 좋아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배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포용적인 위로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주님은 그분께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반갑게 맞아 주신다는 것이죠.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그 말은 이제부터 나를 통해서 누구나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인도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여러분이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고침받아 했던 적이 혹시나 과거에 있었나요? 하나님 아버지,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최근 한 저명한 무신론자는 무신론자의 선이 그리스도인들의 선보다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가기 위해 선을 행하는 것이고 자기들은 아무 조건 없이 선을 행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기독교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선은 결코 천국을 가기 위한 조건부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는 천국에 갈 합당한 자격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의해서만 천국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아는 듯 하면서도 여전히 많은 오해와 무지가 우리 주변에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시라면 차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어떨까 생각되어집니다. BBN 방송국에서는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어 복음 대화방으로 방문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해하던 일들에 대해서 상세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 대화방 주소는 www.bbnchat.org입니다.
1: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3: 말씀으로 새롭게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은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차이신 줄 알고 한 줄씩 교독합니다. 그런 적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2: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2: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1: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2: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1: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2: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1: 23절 같이 있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을 바르게 쓰지 않고 오용하게 되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약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과 치료에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어뷰저하게 되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예컨대 몰핀이나 진통제를 오용하면 마약이 되지 않습니까?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질서와 공공의 안전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용하면 무고한 시민을 압제하고 탄압하는 데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만은 이것을 잘못되게 사용하면 오히려 상처를 안기고 아픔을 남길 때가 흔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 주어진 목적에 바르게 사용되어져야지 열매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이 어머니 날입니다만은 미국에서 한 청년이 이 마더스 데이를 맞이해서 몇 가지 용품을 사려고 마켓에 갔습니다. 그런데 웬 할머니 한 분이 계속 청년의 뒤를 따라 다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연이겠지 생각했는데 계속 따라옵니다.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오고 저쪽 가면 저쪽으로 가고. 그래서 할수 없이 청년이 멈추어 서서 물었어요. 아니 왜 자꾸 제 뒤를 따라오시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미안하다고 당신을 보니까 오래전에 집을 떠나간 자기 아들이 생각이 나서 그랬노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청년에게 좀 미안 안 된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어머니 날인데 함께할 아들조차 없다니 그런 생각이 들어서 괜찮습니다. 혹시 제가 뭘 해드릴 것이 없을까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답변하시기를 다른 건 필요 없고 나중에 제가 체크아웃 카운터 앞에 섰을 때에 저를 향해 손을 흔들면서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Goodbye, mother.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아니 그 정도야 못해드리겠냐고. 그래서 할머니가 카운터 앞에 서실 때 큰 소리로 Goodbye, mother이라고 외쳐주었어요. 할머니도 손을 흔들며 마켓 바깥으로 나가셨습니다. 이제 청년의 차례가 되어서 카운터 앞에 섰는데 청년이 비를 받아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있었어요. 아니 몇 개 사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빌이 많이 나왔냐 물었더니 방금 당신 어머니가 사신 것까지 합산한 것이라고. 결국 어머니 날 모성애를 빙자한 신종 사기극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진짜 어머니는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식을 위해 희생을 했으면 했지 자식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오용하게 되면 그 아름답고 순결했던 어머니의 사랑이 훼손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이고 은혜입니까? 우리 같이 더럽고 누추한 죄인들을 예수님을 보내셔서 맑게 죄를 씻겨주시고 다시는 죄를 묻지 않으시고 완전한 용서와 자유함 가운데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극진하신 은혜인데 만일 우리가 이것을 오용한 나머지 정죄에서 풀려나시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자,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자 그렇게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순수한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기대를 벗어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흔히 이와 같은 자세를 취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게 됐으니까 그리고 율법의 모든 정죄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젠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겠지 이와 같은 애티튜드로 크리스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의 정욕을 채우면서도 전혀 미안한 마음조차 갖지 않는 케이스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크리스천 삶의 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안다면 이와 같이 은혜를 저버리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경건하게, 더 진실되게, 더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지 않게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천이 된 이후로 어떤 모습으로 크리스천 삶을 살아오셨는지요? 정말 은혜를 은혜답게 여기면서 은혜 속에서 바른 결실을 맺으며 살아오셨습니까?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은혜를 오용하고 은혜를 배반하고 내 뜻 나의 정력을 채우기 위한 삶으로 가득 차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향해 바르게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할 때에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경건하고 바르게 크리스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근이 본문에 보시면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맺어야 될 열매에 대한 말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15절 말씀 보시면 그런 적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참해지게 되고 죄의 노예처럼 무겁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율법하에 법 아래 살아갔던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율법의 속박에서 건져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서 완전한 용서와 자유를 누리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축복이고 사실 이것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와 같이 율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사실을 전파하니까 이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 오해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메시지를 오해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아하 그렇다면 율법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구나, 율법대로 살아갈 필요가 없구나, 소위 말하는 율법 폐지론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 엔타이노미아니즘. 이 노모스라는 말이 헬라말로 법이란 뜻인데 엔타이노미니스트,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율법 폐지론자들 혹은 도덕 폐지론자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고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억압하지 못한다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용서해 주셨다면 율법 따라 살 필요가 뭐가 있냐, 도덕적인 삶을 추구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높아짐에서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다면 율법 자체는 물론 구원의 방편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오늘 많은 분들이 그것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안 된다고 말한 것이지 율법 자체가 필요 없다, 폐지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7장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만은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많은 율법들이 나옵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많은 율법들이 나오는데 율법도 하나님 말씀의 한 부분이에요. 말씀이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 기록된 율법이라고 해서 필요 없는 것이고 우리는 신약 시대에 은혜로 살기 때문에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율법 속에도 하나님의 가치가 들어있어요. 모든 율법 속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삶의 프린시플이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과 하나님 말씀이 제시하는 바른 길을 택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소중한 크리스찬 삶의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을 무시하고 또 정죄받는 것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진 후에 단호하게 답변을 적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By no means. 절대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New Living Translation은 of course not.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King James Version은 그 유명한 God forbid이라는 단어를 썼어. 하나님이 막으신다. 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것일까?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도 자유가 바른 자유가 되려면 책임을 이행해야 돼요. 책임이 따르지 않는 자유를 행하게 되면 방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4.29를 경험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4.29가 터졌을 때에 모든 그 책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가게 불지르고 남의 가게 들어가서 마음껏 물건 탈취하고 한마디로 케이오스가 일어난 것입니다. 참된 자유가 자유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책임이 따라야 되는 것처럼 은혜에도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참으로 진정한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부여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지 은혜로 구원받았으므로 마음대로 살자는 멘탈리티를 떨쳐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은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두 가지 종류의 이 종됨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Either 죄의 종이거나 혹은 순종의 종이거나, 이 순종의 종이라는 것은 좀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들 죄에 묶여 끌려가는 죄의 종이 되든지

0: 아니면 하나님에게 이끌려 사는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엄격한 의미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운 자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에 나는 자유인인데 무슨 말이냐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모두도 퍼펙트한 의미에서 자유는 아니에요. 우리 속에는 무언가가 우리를 이끌고 가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권력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본인은 부정하고 싶겠지만 물질에 끌려다니시는 분들, 물질의 노예돼서 사는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어요. 명예에 끌려다니시는 분들, 쾌락에 끌려다니시는 분들, 열등감이나 디프레션에 끌려다니시는 분들, 본인은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지만 사실은 슬레이브예요. 몸종과 같이 얽매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이와 같은 형태의 세상의 노예가 되든지 죄악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죄의 노예가 되면 우리 삶의 결국은 파멸과 사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고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이런 면에서 종됨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부담감을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축복인 것입니다. 사실은 바울이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우리 19절에서도 잠깐 암시를 했지만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오늘 본문을 썼어요. 왜냐하니까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그냥 종이 아니라 bond slave, doulos라는 이 단어가 몸종이란 뜻이에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 안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절반 이상이 bond slave였어요. 노예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종들의 비참한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들의 얽매인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바울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조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오늘 본문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를 쓰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이들을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죄악의 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속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노예가 되면 세상에 착취당하기도 하고 고통 가운데 살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종이 되면 우리는 우리가 누릴 최상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갈망하는 모든 것들이 그분 안에는 풍족하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속할 때 우리 인생의 진정한 회복이 가능하고, 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속박하고 착취하는 딕테이터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loving father,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갔을 때가 가장 안전하고 행복된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누가 보면 15장에 보게 되면 둘째 아들이 그랬잖아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아버지 속박하에 살아야 되냐? 나도 성인이 됐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면서 좀 자유를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 집을 떠나가는 것이 자유의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먼저 자기 유산을 받은 후에 먼 타국으로 갔어요. 아버지가 간섭하지 못할 외지로 간 것입니다. 아버지가 간섭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마음대로 갈 데 가고 설 거 서고 먹고 마시고 방탕하게 쾌락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돼지우리에 들어가는 인생이 됐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경멸하고 가장 무시하는 동물이 돼지입니다. 가장 더럽게 여기는 동물이 돼지인데 그 존귀한 이스라엘의 아들이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쥐암 열매도 얻어먹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가 됐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가는 것이 자유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 품을 떠나는 순간부터 세상이 그를 붙잡기 시작했고 얽매기 시작했고 결국은 그 마음속에 자유롭게 사용했다고 생각했던 그 쾌락의 결론이 비참함과 고통과 절망을 안긴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될 때 여러분 인생이 가장 풍요롭고 아름답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그 로버트 제프리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설교를 잘하시는 귀한 분이신데요. 이분이 그 에이브럼 링컨에 대한 예화를 이야기하셨어요. 하루 링컨이 노예 시장에 나갔다가 흑인 청년 한 명이 경매에 붙여진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값을 부르는 대로 이제 가장 높은 값을 부른 사람이 데려가는 것이죠. 그때 에이브럼 링컨은 다른 사람이 부르는 것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그 가격을 불렀고 결국 본인이 그 흑인을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지불하고 흑인을 산 것이죠. 그러고 나서 흑인 청년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You're no longer a slave.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어디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자유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You are free to go anywhere you want. 어디를 가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자유가 당신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Sir, 감사합니다. 저에게 정말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다면 저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을 함께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에이브럼 링컨의 하인이 됐어요. 수족처럼 일을 하는 일꾼이 됐어요. 그 결과 이 청년이 나중에 어디로 갔을까요? 백악관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주인이 대통령이 되니까 본인도 자동적으로 백악관 직원이 되어서 요즘 같으면 떵떵거렸겠죠. 옛날이니까 그렇게는 못했겠지만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곳에 가서 그의 남은 생애를 보낼 수 있었는지.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속박받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에게 참 자유를 안겨주셨고 내 모든 죄를 다 대신 지불해 주신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 품 안에 들어와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순종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최상의 풍족한 삶을 회복할 수 있게 되고 백악관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영광된 곳인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와 같은 삶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더 경건하게, 더 바르게,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인생.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삶을 추구하고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은혜 아래 살면서도 더 경건하고 바르게 사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중요한 삶의 원리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은혜 안에서 바르게 살려면 마음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선택을 바로 해야지 은혜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18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의의 종이 되는데 필요한 첫 번째 스텝을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합니다. 먼저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랬어요. 여기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더니라는 이 단어가 사실 비동사인데 imperfect tense, 비완료 과거라고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태생적으로 처음부터 우리는 죄의 종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왔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의 태생적 기원이 노예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셨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에 매여 사는 존재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면 죄 가운데 끌려가다가 결국 돌아가시면 지옥 가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우리의 태생 자체가 죄의 노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의지적인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 페이트에 나오는 단어를 빌려서 표현하자면은 하나님의 용서는 available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모든 자에게 다 가능해요. But not automatic. 그러나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소속이 아담의 라인에서 태어났는데 아담의 라인에 서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라인으로 옮겨지려면 반드시 의지적 마음의 선택이 필요한데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Conversion, 방향을 턴하고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죄를 향해 달려가던 우리 인생이 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오려면 반드시 마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의 선택을 하는데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7절로 다시 보시게 되면 이건 사실 팀 켈레가 쓴 로마서에 나오는 네 가지 리스트입니다. 그걸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을 그랬어요. 제일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교훈의 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교훈의 본이 뭔가라고 할 때에 이것은 쉽게 표현하면 복음을 말합니다. 즉 바울이 전해준 복음. 여러분 어떤 존재도 복음 듣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거되지 않는 곳에 반드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듣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요소예요. 두 번째로 마음으로 그랬어요. From heart.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마음을 열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와닿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위대한 스토리, 위대한 사건을 설명해 주어도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 나에게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 사건이 아무리 위대하고 위대해도 마음을 열 때까지 그것은 나에게 감동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십자가 찬송 부르면서 눈물 흘리면 왜 눈물 짜냐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세 번째 요소가 순종하여입니다.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여기서 바울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실제 문맥을 가지고 설명하자면은 이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사용을 했어요. 순종한다는 것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분리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 사실은 동전의 양면같이 한 가지인 것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표현했어요. 즉 우리가 의의 종이 되는 그 과정에는 순종하여 의에 이른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마음으로 믿어 이런 면에서 믿음과 순종은 동의어입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오해하고 있어요. 믿는 것 따로 순종 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했는데 고백한 것까지만 했지 실제 삶에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실은 정말 믿는 자라면 순종까지 가야지 그것이 바로 믿음인데 그냥 입술만으로 멈추기 때문에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다니고 나름대로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등록은 했지만 삶을 통해서는 예수 믿는 자 됨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의자가 하나 있는데요. 묻습니다. 이 의자에 당신이 앉을 때 이 의자가 당신을 지탱해 주리라고 믿습니까? 물었어요. 믿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렇다면 당신이 이 의자에 한번 앉아보십시오. 근데 방금 믿습니다고 이야기한 이 사람이 실제로 의자에 앉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믿은 것일까요? 안 믿은 것일까요? 실제로는 안 믿은 거예요. 정말 이 의자가 나를 받쳐준다는 것을 믿었다면 믿었다는 고백과 함께 앉을 수 있어야 돼요.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앉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를 믿는다면 기도하셔야지 기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실제로 하나님 은혜 앞에 나와야지 사랑을 믿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고 하는 이 외적인 표현과 실제적인 삶의 순종을 분리하기 때문에 오늘 정말 맺혀져야 될 그리스도인 삶의 열매가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이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의의 삶으로 나아가려면 복음이 필요하고 마음을 여는 것이 필요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여기에 덧붙여서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17절을 시작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7절에서 의로 변화되는 과정을 소개하면서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센텐스가 뭔가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바울이 이 말을 적었을까요? 이제부터 일어날 모든 과정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걸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게 된 거, 그래서 내가 구원받게 된 이 모든 사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 페이트를 해보면은 가끔 그런 반문을 받습니다. 아니 목사님, 일평생 동안 예수 몰랐던 사람이 20분, 30분 복음 전한다고 어떻게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practically 합당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20분 동안에 어떻게 한 사람의 생애를 바꿀 수가 있겠어요? 30분 설명해가지고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줄기가 쫙 바뀌어져서 새롭게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 중요한 팩트가 있어요. 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 우리가 물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그것만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 앞에 그분이 마음의 문을 열면 그 순간 성령께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논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닥트린이, 우리의 체계적인 신학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결단할 때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죄를 향하여 가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스텝은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여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결단하는 것.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직도 이 결단을 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단순히 교회 다니시고 출석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마음에 억셉트하는 결단의 시간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선택을 한 후에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성장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면 내 인생이 새 삶을 갖게 됐습니다.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성장해 갈 것인가, 이 성장의 디렉션을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어요.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성장해가는 두 가지 종류의 방향을 바울이 소개합니다. 첫째는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줌으로 불법을 향해가는 방향. 우리말 번역에는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이 이른다 그렇게 번역했지만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사실은 from lawless to lawless, 불법에서 불법으로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 보시면은 NIV 같은 경우는 ever increasing wickedness,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증가해가는 악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New Living Translation은 ever deeper into sin, 죄 가운데로 더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것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삶도 성장합니다. 죄의 삶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점점 심화되어져 가고 점점 깊어져 간다는 사실, 이걸 여러분이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처음 죄 지을 때가 힘들지 몇 번 짓고 나면 쉬워져요. 그리고 한 가지 죄를 지으면 그 다음 죄를 짓는 게 또 쉬워져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뉴스를 보면요 웬만한 건 기사거리도 안 됩니다. 한두 사람 죽어가지고는 신문에 내주지도 않아요. 몇십 명씩 죽어야 돼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야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처럼 갈수록 우리의 삶 자체에서 죄가 성장해가는, 오늘 여러분의 삶의 디렉션이 죄를 향해 가게 되면 결국 죄는 점점 심화되어져 가고 타락은 점점 깊어져 가게 되고 절망은 점점 더 깊어져 가는, 이것이 바로 죄의 방향으로 갔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면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의 전신을 다 스밋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점점 거룩하게 성장해 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천이 된 이후로 어느 쪽 방향으로 여러분의 삶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분의 영성은 어느 방향으로 자라가고 있는지, 거룩함을 향해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적 타락을 향해 성장하고 있는지, 성결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타락과 망가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세월을 많이 보낸다고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장의 디렉션이 바로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정말 말씀 앞에 성령 앞에 나를 바르게 내어드릴 때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영성학자 중에 유진 페르슨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은 캐나다의 그 리전트 칼리지에서 교수생활을 오래 하셨고 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도 메시지 바이블을 번역하신 분이기도 한데요. 이분은 현대인들이 빠지기 쉬운 그 영성의 세 가지 형태를 소개했어요. 우리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영성 가운데 세 가지 위험한 형태, 첫 번째로 소개한 것이 기계적 영성. 기계적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규격을 따라 기계적으로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간 맞추기도 하고 큐티하고 마치 숙제하듯이 착실하게 한 단계 한 단계 기계적으로 해나가는 경우. 이것은 사실은 건강한 영성은 아닙니다. 기계적인 영성에는 생명이 없어요.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큐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어떤 규격을 정해놓고 규격을 지키기 위해서 큐티를 하게 되면 이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에서도 제자훈련을 합니다만 가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끔 좀 우려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숙제하기 위해서 큐티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 대다수는 그렇게 안 하신 줄 압니다만은 그래서 이 큐티를 할 때에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주일 숙제를 점검할 선생님을 묵상하면서 뭐라고 답변하실까 이걸 염두에 두고 큐티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진정한 영성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기계적 영성이에요. 두 번째가 위선적 영성이 있습니다. 보이기 위한 영성이죠. 금식을 해도 그냥 혼자 못합니다. 초췌한 얼굴을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좀 뭔가 말을 해줘야지 마음의 기쁨이 주어지는 경우 이게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티피컬한 영성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우리보다 기도를 적게 한 게 아닙니다. 우리보다 영적 생활을 소홀히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금식하고 일주일에 두 번씩 구제도 하고 뭐 성경 암송하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영성을 책망하셨을까요? 그들 마음속에 진심이 없고 보여주기 위한 위선적인 영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영성의 케이스, 이건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경건주의적 영성을 위험하다고 그분은 이야기하셨어요. 경건주의적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을 위한 경건 생활. 소위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나를 절제하고 나를 제어해서 내 자신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경건주의에 젖어서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 이게 사실은 중세 때 수도원에 들어가신 분들이 이런 경건을 많이 추구하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고 뭐 검식하고 종일 하나님만 생각하고 어떤 면에서는 참 거룩해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경건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크리스찬의 경건한 삶은 세상 속에서의 경건입니다. 나의 골방에서의 경건이 아니라 수도원 속에 들어갔을 경건이 아니라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회 한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번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룩한 영향력 거룩한 인격의 영향력 이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건강한 영성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정말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내면 자체가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빛이 선포될 수가 있고 복음의 빛이 증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 안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바르게 살기를 정말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마음이 결단하셔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억셉트하는 마음의 결단. 두 번째는 여러분의 삶의 디렉션이 holiness, 거룩함을 향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열매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은혜 아래 살지만 함부로 살지 않게 됩니다. 우리 20절에서 23절까지를 보십시오. 거기 보게 되면 우리가 맺게 될 열매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쉽게 표현하면 죄를 따라다닐 때는 의에 대한 부담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뭐 바른 길, 옳은 길 아무 부담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었죠 그때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의 종에 대해서 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건 오케이인데 한 가지 문제가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죄를 택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택하지 않고 죄 쪽을 선택하는 것은 자유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선택한 선택의 결과까지도 여러분이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죄를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맺게 되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오늘 본문은 부끄러운 열매라고 말을 했고 궁극적으로는 사망의 열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반면에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게 되면 우리가 맺게 되는 열매가 거룩함이요 궁극적으로는 eternal life,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면에서는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를 은혜 가운데 구속하신 후에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프리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있다고 해서 무책임하게 방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무조건적으로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상처를 안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억압하는 율법이 없다고 해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겠다고 선포하셨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의 정욕을 따라 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경건하게 더 바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북가주에 가면 산 마테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1930년대에 그 지역에 사셨던 분 중에 캐서린 로즈라고 하는 여자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의 별명이 죄수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일평생 동안 그 산 마테오 카운티 안에 있는 프리즌을 다니면서 그 안에 있는 많은 죄수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따뜻한 밥도 지어주고 옷도 세탁해주고 그들이 아프면은 가서 밤새 그들을 간호해주기도 하고 심지어 오래전 이야기니까 그 당시는 아마 그 프리즌에 갇힌 사람들 중에 농아들도 있고 맹인들도 있었던가 봐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가르쳐주고 또 이렇게 격려해주는 이런 사역을 일평생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1937년 어느 날 교통사고로 이 캐서린 로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 소식이 교도소 안에 알려지게 되자 이 교도소에 있는 600여 명의 죄수들이 다 이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고 싶어하고 그분의 장례식에 참석하기를 원했어요. 그 소장을 찾아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로즈 여사는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지금까지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우리가 그냥 이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외출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소장이라면 오케이 했을까요? 죄수들이 600명이나 무단으로 외출하겠다고 하는데 감히 어떻게 허락해 줄 수가 있겠어요? 사실 이거는 상식적으로 할 수가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장 되시는 분이 이 캐서린 로즈를 너무나 잘 알고 또 그분 때문에 감동 감화받은 죄수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정말 믿기지 않는 이야기지만 600명을 풀어주었어요. 예. 그래서 장례식에 참석하게 해주었어요. 근데 더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 600명의 죄수들이 한 줄로 서서 캐서린 로즈의 운구행렬을 따라가는데 그 길이 한 800m가 됐대요. 근데 따라가면서 그들은 들꽃을 하나씩 꺾어서 캐서린 여사의 죽음을 애도했고 그날 장례식이 마치고 저녁이 됐을 때 600명 죄수 중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교도소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욕망을 위해서는 양심도 버렸던 죄수들인데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면 어떤 악도 서슴치 않던 이런 흉악범들인데 어떻게 600명의 죄수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다시 다 감옥으로 되돌아왔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캐서린 로즈의 마음을 상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로즈의 은혜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다시 자발해서 교도소로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크리스찬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흉악한 죄인들도 이 은혜에 대한 것을 알아서 이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어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을 억제하고 그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교도소로 귀환을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실을 알면서도 그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내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산다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아픔을 안겨드리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었다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깨어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더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더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증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바르게 드리는 그와 같은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 형편이 나아졌다고 해서 과거에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배가 고프고 곤고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던 성도가 성공이라고 하는 안락의자에 앉았다고 해서 기도의 지팡이를 함부로 내어 던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곤고한 날에도 형통한 날에도 한결같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 하나도 낭비하지 않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때입니다.

0: 여러분은 참 평안과 위안을 느낄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전성민 강사의 기독교 세계관과 성경읽기 제3부를 전해드립니다.
3: 그런 읽기도 저는 타락한 성경읽기의 한 모습이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4: 성경 애매한 부분, 언급 안 한 부분을 채워야 되니까 나오신 건
3: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얼마나 애매한지 아니면 저희가 명확한데도 놓치고 있었는지 제가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은 뭐로 만들어졌죠? 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들짐승과 새들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죠? 얘네들도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히브리어 표현은 약간 다르기는 해요. 사람은 흙의 먼지라는 표현이 쓰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들짐승과 새들은 흙이라는 표현이 그냥 쓰여지는데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비슷한 재료로 만들어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축, 기는 것, 땅의 짐승들을 만드신 것은 몇째 날이죠? 아시면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네. 너무 쉬운 질문은 자존심이 상하니까. 짐승들, 가축들이 만들어진 날도 여섯째 날입니다. 제가 휘트는 코스타를 참석을 하다가, 이게 제가 이번에 네이피브에서 하는 이 코스타를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요. 숙소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휘트에서 할 때는 강사하라 하더라도 2인 1실을 썼습니다. 근데 여기 왔더니 독방을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여섯째 날을 저희 혼자 독차지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사람만 만드신 게 아니라 다른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들도 만드신 날에 사람도 그날 같이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을 아쉽지만 저희가 독방처럼 쓰지 않았다라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절정은 뭘까요? 몇 가지 답이 있는데 저희들이 익숙한 답 중에 하나는 창조의 절정은 인간의 창조다 라고 답한 경우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다르게 봤을 때 창조의 절정은 사실 안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창조의 절정이 안식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인간 창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절정까지는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쓰진 않았었는데요. 하나만 더 확인하면 2장 7절에 보시게 되면 그래도 사람이 동물보다는 뭐 특별하게 많이 차이가 있고 더 귀한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2장 7절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렇죠? 흙의 먼지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제 성경에 보면 밑에 난하주라고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여기 생명이라는 단어가 밑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히브리어로 생물, 영어로 living thing이에요. 그냥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쓰여집니다. 근데 여기 생물이라는 단어는요. 앞에 1장에 나오는 예를 들면서 1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로 번성하게 하라 라고 나오는 생물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2장 7절이 사람은 생명이네 하고 특별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하나님께서 만들어셔서 숨을 주신 똑같이 살아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1장 26장 27절 같은 데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서 사람의 특별한 지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2장 7절은 사람도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다른 동물들처럼 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창세기 1장이나 창조 이야기를 읽을 때 인간 외에도 하나님이 참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영역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또 그만큼 귀하고 하나님의 관심사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안식일에 쉴 때도 사람만 쉬지 않습니다. 동물도 쉬게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다가 이렇게 새하고 알이 있는 걸 봤을 때 그거 다 이렇게 취하지 말아라 는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20장 같은 데 보면 전쟁할 때 나무 너무 함부로 베지 말아라. 이렇게 숲도 살릴 건 살려야지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사람 중심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인간이라는 면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있다 보니까 잠언 같은 데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이런 복에 관한 말씀들에 눈에 꽂혀도 잠언 12장 10절 같은 말씀은 눈에 잘 안 들어온다는 거죠. 의인은 집짐승의 생명을 돌아봐 주지만 알기는 자비를 베푼다 해도 잔인하다. 의인은 가축의 생명을 돌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물론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정복

잘못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읽으면 읽을수록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읽을 때? 자기 중심적으로 읽을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어우러졌기 때문에 저희는 성경을 읽을 때 우상숭배적으로 읽을 수 있고요. 이웃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개인주의적으로만 읽을 수 있고요. 창조세계의 관계도 어그러졌기 때문에 인간 중심적으로만 성경을 읽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나의 필요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그 다음에 인간에게 대한 국한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 창조세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성경을 저희가 읽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생각하고 저희가 요런데 조금 신경을 쓰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예전에 놓쳤던 본문들이라든지, 아까 저희가 우리라는 단어를 이렇게 더 확인했던 것처럼 내가 여기 나라고만 읽었는데 사실은 우리네 라는 동물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이렇게 많았나? 이런 생각들을 저희가 해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5분 내에 십자가의 구속과 성경 읽기를 마무리를 하고 15분 동안 이야기를 좀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속과 성경 읽기인 거죠. 구속은 이렇게 철장에 들어가는 구속이 아니라 영어로 redeem, redemption, 구해내는 거란 뜻은 저희가 잘 이해하고 계시죠. 근데 이제 구속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은 무엇이냐 하면 구속은 구출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속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저희를 구속하셨다, 타락한 세상에서. 그러면 타락한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해내시고 이 타락한 세상은 다 불로 태워져서 심판받아보면 끝! 그렇죠? 라는 생각으로 구속에 관한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건 창조를 무시하는 구속인 거죠. 하나님이 만드셨고 선하다고 했는데 그거를 나중에 다 태워버리실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런데 구속이란 것은 구출해내고 다 태워버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나 타락이나 구속이나 그 대상은 전부 다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이죠. 그리고 아까 구조와 방향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타락에 영향을 미친 것은 방향이니까 구속이라는 것은 구조와 관계없이 뒤틀어진 방향을 바꿔내면 되는 것이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책은 톰 나이트라는 분이 쓰신 Simply Good News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분도 유명한 분이라 똑같은 책인데 표지가 세 개나 있더라고요. 제가 강의를 그냥 빨리 끝내는 게 훨씬 더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이야기. 구속을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아니에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고 싶기 때문에 사실은 구속에 관해서 제가 강조하시고 싶은 건 뭐냐면 구속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무엇이냐라는 것인데요. 즉 방향할 때 십자가의 방향이 뭐냐? 십자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방향이 뭐냐라는 것인데요. 십자가는 저희로 하여금 성경을 읽기를 할 때 아까 자기중심적 읽기 조심해야 됐던 것처럼 권력지향적이고 승리주의적인 읽기를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먼이라는 학자는요. 이렇게 십자가에 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십자가는 저희로 하여금 무엇이 능력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십자가는 죽음이 승리의 길이다. 죽음이 승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복음이 전하는 십자가는 능력의 의미를 재정의함으로써 십자가를 남용할 수 있게 만드는 그 힘의 구조들을 무너뜨려버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요새식으로 하면 극장식으로 표현된 것이 뭐가 있냐 하면 요한계시록 5장인 것이죠. 역사를 주관할 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울었어요. 근데 봤는데 사자가 있었던 것이죠. 유다의 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잠시 돌이켰다 다시 봤더니 그 승리자 사자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냐 하면 이제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역사의 인봉을, 역사를 주관하는 승리한 사자다. 라는 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렇죠? 권력과 승리에 대한 아껴져야 될 이해인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냐,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냐 하면 고난이 그냥 당연하게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성경 읽기에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0: 25장에 보시면, 그렇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양과 염소 중에서 어떤 동물이 좋은 동물로 칭찬받나요? 네, 양이 보통 얘기되죠? 양과 염소가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자에게,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 얘기를, 이 비유를 읽으실 때,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 비유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하고 동일시가 되시나요? 양? 염소? 이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이 이 비유가 굉장히 위로가 됐을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자기를 내가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여기고 내가 섬겼어야 됐구나라고 도전받았죠. 염소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지극히 작은 자를 잘 도와줬었지 괜찮네라고 생각했던 양으로 자기를 생각했던 게 아니라 이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동일시했던 지극히 작은 자들로 자기를 동일시했을 수 있다는 거죠. 저희는 이 비유를 읽을 때 내가 양돼야 되는데 염소였어.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섬겨야 되는데 못 그랬어. 이런 도전을 받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비유의 핵심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된 분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셨다는 것이고요. 만일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제자들이었더라면 그들은 누구를 돕고자 하시고 할 처지가 아니라 도움을 받아야 될 처지에 놓였을 가능성도 높은 것이죠. 저희가 이 마태복음 25장 읽으면서 이 비유에서 우리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읽기가 언제 가능해질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고난받는 자, 어려움에 처한 자와 예수님이 동일시 하셨던 것이고 그러한 예수님의 동일시의 가장 극치는 그야말로 십자가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까 고만이라는 사람의 그 말을 빌자면 십자가를 저희가 따른다. 그 구속의 십자가를 저희가 본받는 사랑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을 위해서 자비와 정의를 추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아까 타락한 성경 읽기에서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우리의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이건 잘못된 성경 읽기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렇죠? 고난받는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더 많아지지 않는다면, 그렇죠?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확신 강화제 혹은 나의 어떤 세상의 고난을 잊게 만드는 아편과 같은 성경 읽기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 것이죠. 구속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고난받는 자와 동일시하심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구속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 얼마나 총체적인 것인가를 깨닫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속의 관점의 성경을 이렇게 읽게 되는 것은 그야말로 십자가가 모든 우리 삶 가운데 얽혀있는 모든 문제들의 해결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는 성경 이야기를 읽고 있다라면, 그렇죠? 이 복음이 얼마나 온 세상의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는 창조 타락 구속이고, 창조 타락 구속은 온 세상에 관한 이야기고, 구속은 온 세상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고,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복음은,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락한 세상은 그냥 불타고 없어지고 내가 구출되어지는 정도의 좁은 의미가 아니라 이 모든 문제에 반응하는 광대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수록 구속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권력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나아가고 번영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자기 세계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광렬한 세계에 몸을 담그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성경 읽기만큼이나 거룩하고 성경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읽고 공부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도 타락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를 하여금 자기 중심적인 읽기에 자꾸 빠지게 만들 것이죠. 하지만 구속은 온 창조 세계를 아우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을 향했던 우리의 성경 읽기조차도 하나님의 창조를 품고 온 세상에 반응하는 복음을 향한 방법으로 회복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제가 듣고 이야기도 나누겠습니다.
1: 아까 네. 태포에 관한 똑같이 태포에 관한 얘기 말씀하시면서 제가 잘 이해는 좀 모르겠는데
0: 설명을 잘 못했을 거예요.
1: 아니요. 살 이렇게 빼서 불태우는 게 아니다. 네네. 하시고 거기서 회복을 한다고 써요.
0: 네네네.
1: 근데 제가 알기로는 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셨을 때 네. 거기서 separate 하는 그게 원래 히브리어 원어인데도
0: 네네.
1: 이게 원래 있던 무디에서 separate 하는 거였고
0: 네.
1: 그리고 아 우선 그거 먼저 제가
0: 네.
1: 그거 거기 제가 하나님께서 오히려 부르시고 또 이스라엘 부르셨을 때 또 세상과 separate해서 네. 마치 cut 한다고 제가 어떤 분은 그 해석을 cut이라고 분리시킨다 하셨는데
0: 네.
1: 그거랑 아까 말씀하신 그 아까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틀리다고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설명하신 건가요?
0: 네. 아 거룩이라는 표현이 구별하다, 분리하다 뭐 이런 의미를 다 있는 건 맞지요? 그렇죠. 그렇지만 잘 보시면 그 구약에서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것이 공간에 있어서나 사람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는데요. 신약에 오면서 성전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의 구별이 이제 더 이상 없어진 거죠. 거룩한 공간과 그렇지 않은 것과. 그다음에 이제 그 정결 음식을 먹는 법에 있어서 그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때 상징적으로 보여진 것이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그렇지 않은 음식이 폐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람 또한 구별되는 게 없어지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구별이라는 것, 거룩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중간에 어떤 도구적인 혹은 개념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창조는 하나님이 최초에 창조하셨던 그 모든 세상은 모든 게 다 그냥 거룩하고 신성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타락으로 인해서 방향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 그것이 어떤 방향을 따라냐에 따라서 거룩하다 그렇지 않다라는 구별이 생긴 것이고 방향을 돌린다는 면에서 거룩이 구별된 것이죠. 그렇지만 이 마지막의 회복은 구속은 다시 창조의 어떤 모습처럼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지는 그런 면에서 거룩하지 않은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을 저희가 바라보고 가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는데 그래도 질문이 혹시 두 개 딱 받고 네.
2: 아, 네. 먼저 슬라이드를 혹시 올릴 수 있으면 네네. 시간이 있어서 좀 빨리 넘어가실 수 있는데
0: 네네.
2: 도움이 될 것 같고요.
0: 아, 네.
2: 혹시 올릴 수 있으면
0: 네, 이제 논의하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2: 아, 네. 그래서 질문은 이제 질문 여러 가지 있는데 성경에 관련된 질문만 하려고 하는데요.
0: 네.
2: 오늘 말씀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생각이 그 반대되는 개념이 좀 이렇게 문자들에 대해서 분류의 해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2: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때로는 이 시공간을 초월한 해석이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이제 어떤 힘들어하는 사람이 아까 말씀하셨던
0: 지식만처럼
2: 모든 걸 내가 할 수 있다. 이걸 아 그래 내가 힘을 내서 다시 시험 공부를 하자.
0: 네네.
2: 이렇게
0: 네네 맞습니다. 네. 네
2: 그런 그래서 어느 때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그런 이성과 성령의 조화를 성령의 단어가 필요 당연하겠지만
0: 네.
2: 어떨 때는 좀 그런 것 좀 더 이렇게 이성적이나 그런 시공간을 초월한 성령의 조화가 필요할 때가 있을까요? 좀 더 문자적으로
0: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저는 원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또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역사적 배경을 따지고 문학적 맥락을 따지고 이러한 소위 말하는 해석 방법에 딱 틀에 지어진 읽기만 유효하다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좀 묵상적인 읽기, 그 다음에 좀 더 현실, 상황에 딱 맞는 것들이 적용,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일상이 되거나 주가 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그야말로 타락의 영향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우리 유익으로 내가 믿는 바대로만 있게 만드는 영향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의 내적인 어떤 욕망이나 욕구를 통제할 수 있는 혹은 그것을 거기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거고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한 번은 내가 정말 힘든데 뭐 능력 주시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 아, 할 수 있구나 해서 열심히 시험 공부해가지고서 좋은 결과 가질 수 있겠죠. 평생 그럴 수는 없는 거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상황에는 그러한 식으로 뭐 은혜를 주고 힘을 주시고 성경 읽기가 가능하겠지만 그것이 어떤 항상 작동되어지는 어떤 규칙이나 어떤 그 일상적인 것으로 고착되는 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항상 예외는 있죠. 그렇죠. 뭐가 그래도 기본적인 틀이고 뭐가 예외적인 것이는지는 좀 구별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것 같습니다.
1: 성경 해석의 근본적인 이제 그 전통적인 방법이 지금 창조 타락 구속에서 이 구속을 구원으로 해석을 한 다음에
0: 네.
1: 그 구원을 가지고 창조와 타락을 해석한 경우가 있잖아요.
0: 네.
1: 제가 이해할 때.
0: 아, 예, 예.
1: 근데 그 성경을 보면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님 나라지 구원은 아니라 이거죠.
0: 네네.
1: 그러면 하나님 나라랑 큰 엄브렐라에서 저기 이
3: 지금 성경 기독교 세계관에서 창조선을 분석을 해서 나오면 아까 이제 맨 마지막에 쓰셨지만 창조의 하나님의 계획이 나왔고 네. 이 계획을 갖다가 인간이 다른 걸 거부를 했고 다시 그 계획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까 이분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여태까지 세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반대한 쪽으로 따라간다면 이제 내 발길을 다시 돌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야 되는 모습을 찾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해석하기도 낫지 않을까 최근에 들어가는 댓글의 네. 사건인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
0: 저는 소위 말하는 하나님 나라 관점의 성경 읽기 100% 찬성 뭐 이런데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적인 읽기 나는 인간주의적인 인기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방식을 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원이라는 것을 구속이라는 것을 좁은 의미가 아니라 큰 의미에서 표현할 때 하나님 나라라는 말로 이제 표현해내는 거죠. 저는 뭐 그 주제로 읽는 것과 뭐 100% 찬성 옳다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나누고 싶었던 것은 그 세 가지 주제가 우리 성경인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금 약간은 좀 좁은 의미에서 이렇게 좀 다뤄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4: 나르다하고 만약에 얘기를 하셨는데
0: 네네네.
4: 제가 예전에는 이걸 좀 질문을 받고 있었는데 마리아가 참 예수님 말씀 듣는 것처럼 마리아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그거를 네. 못하는 질세 마음이라는 그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0: 생기죠.
4: 생기 많이 생기잖아요. 네. 처음에 예수님하고 그런 차이라고 다른 건데
0: 네네.
4: 질투 마음 어떻게 우리가
0: 예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런 질투가 생겼잖아요. 네. 그걸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잖아요. 그럼 마르다도 자기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보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4: 그렇죠.
0: 근데 예수님은 야 진짜 그러겠냐라는 식의 어떤 생각을 지적해 보고 싶으셨던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4: 네.
0: 네네 그럴 수 있는데 네. 물론 이제 생각할 거리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 왜냐하면 또 앞에 보면 특별히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나와서 다른 사람을 실제로 돕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마르다의 어떤 착각은 문제는 아 말씀 듣는 것만 또 중요한 것으로 본인도 똑같은 패러다임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네, 제가 얘기했던 것보다 서로 이야기 나누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그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탈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내가 만약 내 행위에 대한 평가를 매일 치르고 살아가야 한다면, 구원의 기준이 내 행위에 근거를 하고 있다면 나는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내 마음의 생각과 행동은 본래 악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제가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0: 그리스도의 자녀로 성화의 삶을 살도록 도와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시대를 선도해가고 계시는 여러 목사님들로부터 성경의 여러가지 주제와 진리를 배우고 익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산은혜교회 강경민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강경민 목사님께서는 주님께서 주신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을 성취하는 교회라는 비전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럼 강경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드높은 비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라며 이제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사람 됨됨이가 온통 부모에게 달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상당 부분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지칭하실 때에 이새의 아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내가 다윗을 만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도다.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새의 아들. 이새의 아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당신의 뜻을 다 이루겠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가 다윗이 불과 15살 안팎이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15살 안팎이던 때에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다윗,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다윗을 칭찬해야 할지, 그의 아비 이새를 칭찬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새의 아들 그 말은 이새의 부모를 대표하는 이름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다윗의 생애를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그의 생애를 묵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뭐 관전 포인트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 관전 포인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어떻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걸 놓치면 정말로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어린이들을 특별히 기억하고 축복하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우리 자여선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배척을 당했다. 그래서 사울의 왕궁에서 쫓겨났다. 이런 소문이 들리자 백성들이 다윗 회하로 모여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모였는가? 그들은 불의했던 사울 왕의 그 통치 구조 아래서 환난당한 모든 자 그랬습니다. 빚진 자, 빚진 모든 자 그랬습니다.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들이 모였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400여 명이 모였는데 금방 60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이제 다윗은 혼자가 아니죠. 사울왕에게 대적하기를 원하고 원한 성난 사자와 같은 600명의 군사들을 지휘하는 대장입니다. 그의 삶의 양식이나 생각하는 방식이나 미래에 대한 비전이 이 전과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다윗의 행보는 이미 이스라엘의 왕처럼 신중하지 않을 수 없었죠. 한편으로는 600명의 군사와 그 따른 가족들을 먹이고 보호하는 책임을 져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자신을 죽이려고 한 사울 왕으로부터 자신과 그 부하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니 그 당시 다윗 군대의 하루하루는 참으로 많은 숙제를 안고 있는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공동체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와중에서 다윗에게 급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다도 다윗도 유다 지파잖아요. 이 유다 지파에 속한 그일라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해 가지고
그 백성들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 백성을 구원해야 하겠나이까. 그러니까 사실 이때부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의 직분, 그런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지요.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다윗이 지체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려고 했는데 느닷없는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자신의 부하들이 반대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사울왕을 피해 살아남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그 위치를 노출시키고 우리가 어떻게 그런 위험한 일을 감행해야 하겠습니까? 아마도 이 부하들은 자기들의 생명과 안위와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거칠게 항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들의 항의도 일리가 있지요. 그일라 지역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구하고 보호해야 할 1차적인 의무는 마땅히 사울 왕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지금 사울 왕은 오로지 다윗을 증오하고 다윗 죽이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다윗 진영의 사람들이 그일라 사람들 구하는 것을 반대했던 이유는 물론 자신들의 안녕을 위함이었겠지만 둘째는 사울 왕에 대한 반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 어려운 문제, 이 곤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다윗은 다시 하나님 전전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라는 그런 이유로 일방적으로 부하들을 책망하지는 않았죠. 그렇다고 해서 부하들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도자로서 다윗의 신중함이고 다윗의 인격의 깊이인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의견을 무조건 무시하지도 않았지만은 다수의 의견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다윗이 처한 그 현실 속에서 그야말로 기가 막히게 탁월하고 균형 잡힌 리더십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은 여전했습니다. 가라, 내가 블레셋을 내 손에 붙이리라. 내가 블레셋을 내 손에 붙이리라. 그러자 다윗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다윗의 태도, 이런 다윗의 가치관이야말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삶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돌아올 것인가? 이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진솔하게, 진지하게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다윗의 삶을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다윗이 행한 이 그일라 백성들을 구했던 이 엄청난 사건이 사울 왕에게 알려지지 않을 수가 없었죠. 사울 왕은 즉시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을 계획을 세우고 진군했습니다. 물론 다윗도 그 위험한 정보를 모를 리가 없었지요.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다윗에게 호흡처럼 기뇨했고 호흡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울 왕이 나를 잡기 위해서 여기 군대를 몰고 온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리고 만일에 사울 왕이 나를 잡으러 여기까지 온다면 내가 목숨 걸고 구해 주었던 이 크릴라 주민들, 이 크릴라 백성들이 나를 사울 왕에게 넘겨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크릴라 백성들이 자기를 사울 왕에게 넘겨 주지 않고 자기 편에 선다면 자기가 사울 왕과 싸워 볼 만한 그런 생각을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당연히 이런 기도가 함께 드려졌겠죠. 하나님, 크릴라 주민들이 우리를 배신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울의 마음을 돌이켜서 여기까지 나를 쫓아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함께 드려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명료했습니다. 사울 왕이 내려올 것이다. 그리고 크릴라 백성들이 너를 배신하고 너를 사울 왕에게 넘겨줄 것이다. 참 세상은 사람들은 냉정하고 야속하지요. 생명의 은인을 배신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은 사울 왕이 훨씬 더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내가 무슨 은혜를 입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현재나 미래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도 참 야속하시죠. 크릴라 주민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하는 일은 사실은 하나님의 지시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울로부터 다윗을 지켜주셔야지요. 사울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크릴라에 내려오지 않게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크릴라 사람들이 다윗을 돕게 하시든지 그렇게는 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한마디 불평도 없이 그 많은 권속들, 그 많은 식구들을 이끌고 편안하게 지냈던 크릴라를 떠나야 했습니다. 십광야를 떠나야 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버려 두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대목이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다윗이 크릴라를 떠난 그 십광야를 떠난 사건을 보고하고 바로 그 다음 23장 사무엘상 2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서 매일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 다윗을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뜻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 미남인영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아이들을 잉태했을 때, 그 아이들이 이 세상에 나올 때 엄마 아빠의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증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아니 우리 김광진 집사가 우리 김현영 집사가 내가 미나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무리 불신자를 할지라도 자기 자식 놔놓고 내가 이놈을 창조했다 이런 사람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인생의 창조주가 아닙니다. 창조주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인생을 사랑하시는 존재는 없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은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가 막히게 묘사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만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 세상에서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에서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문제는 타락한 인간에게 있습니다.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이용하는 사악한 인간이 문제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 이 탐심을 우상이라고 일갈하셨습니다. 네 안에 있는 너의 탐심이 너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죠. 사도는 탐심이 우상이 된 그 과정을 로마서 1장 20절 22절에서 너무나 깊고 정확하게 밝히셨어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능력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 탐욕을 합리화시킨 사람들의 실상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사울 왕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입니다. 사울 왕이 부른 하나님은 사울 왕 안에 있는 탐심의 그림자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외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울 왕 내면을 지배하고 있는 그의 탐욕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울 왕이 만들어낸 그 하나님이 얼마나 진짜 같은 하나님인지 많은 사람들이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사울 자신까지도 속았을 것입니다. 23장 사무엘상 23장 7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 갔으니 갇혔도다. 이게 정말일까요? 다윗 군대가 십 광야에 진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곳 주민들이 사울 왕에게 첩보를 전달하고 우리가 왕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충성서약을 했지요. 십 광야에 사는 사람들도 사울 왕을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다윗 군대는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곳에 붙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이것이
그 사람들의 절대의 기준이었습니다. 인생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10. 광야 사람들의 그 충성 서약을 받은 다음에 사울왕이 그 10 광야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사무엘상 23장 21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왕이 자기 백성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축도였습니다. 과연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축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완전하게 대척점에 서서 아주 분명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사울 왕이 입만 열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명하게 대적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사울 왕이 입만 열면 하나님 하나님 그랬습니다. 오늘날 범죄 때문에 명백한 범죄, 교인들이 생각해도 범죄고 성서적으로 생각해도 범죄고 사회적으로 생각해도 범죄고 사회법으로 생각해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그래서 교회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초대형 교회의 몇몇 목사들이 부르짖는 그 하나님, 부르짖는 그 하나님, 소위 태극기 부대라 일컬음을 받는 극보수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부르짖는 그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어찌도 그렇게 사울의 하나님과 동일한지 너무나 놀랍고 신비할 지경입니다. 다윗의 하나님, 동시대의 다윗의 하나님은 그 역사의 현장에서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먹고 사는 일, 생존 자체가 너무나 절실했던 다윗 공동체를 향해서 블레셋 군대에게 약탈당하고 있는 그일라 백성들을 구해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일의 후유증으로 다윗과 그 공동체가 그일라 주민들에게 큰 배신을 당하고 배신감을 가득 안고 안전했던 피난처를 떠나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다윗 공동체를 위해서 새로운 어떤 피난처도 제공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도다. 이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 여정에서 가장 공고했던 시절, 다윗의 부하들마저도 다 반대할 것을 친히 아시면서도 공경에 빠져있는 자기 백성들을 다윗에게 구하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손익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조건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와 같은 일관된 자세로 40년 동안 왕직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가 왕위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받았었죠. 적자 생존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적어놔야 돼요. 마음에 새겨놔야 돼요. 마음에 새겨요. 사무엘 하 23장 3절 4절입니다. 여러분이 안 적어도 다 적혀 있네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듣고 잊어버리기에는 너무나 너무나 존귀한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단 10년이라 할지라도, 아니 단 1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의 삶이 설령 그렇게 거룩한 삶이 못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축복했던 이 축복의 언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너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이런 삶을 우리가 사모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기에 사울 왕은 오로지 다윗을 제거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존재 목적이었다. 이렇게 사무엘서 강해로 유명한 월터 브루그만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어찌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던 사람이죠.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제 완전한 타의에 의해서 원수로 만난 것입니다. 참 사울 왕의 품에서 어떻게 이런 요나단이 나왔는가?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우리 인생이 풀 수 없는 신비지요. 사울 왕과 다윗의 군대는 이제 완전하게 갈라졌습니다. 쫓고 쫓기는 적군이었습니다. 다윗을 쫓는 사울 왕의 특수 부대 안에 왕자 요나단이 2인자로 존재했습니다. 다윗 군대가 십 광야에 은둔해 있을 때입니다. 십 광야 주민들이 사울 왕에게 이런 충성서약을 하지요. 23장 20절입니다.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니이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다윗 군대의 은신처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그 주민들이 사울 왕의 편에 서겠다라는 그런 충성서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투력을 비교하더라도 사울 왕 군대와 다윗의 부대는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23장 24절 이하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다윗 일행이 사울 왕의 군대에게 완전하게 포위당한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 왕의 전령이 사울 왕에게 급히 와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사울 왕의 본거지를 침략했습니다. 이런 비보를 전합니다. 사울 왕은 거기서 선택의 여지 없이, 머무를 여지 없이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신묘한 방식으로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다윗 일행이 이 십 광야에 은둔하고 있을 때 다윗이 큰 위기에 처했던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바로 그때 요나단이 호롤 단신 다윗이 숨어있는 수풀로 들어가서 다윗을 만났습니다. 위험한 만남이지요. 절대적인 신뢰가 없이는 만날 수 없는 참으로 위험한 만남이지요. 옛적이야 어찌되었든 지금은 너를 죽여야만 내가 사는 그런 전쟁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요나단이 다윗의 은신처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 보면은 만일 요나단이 살아 돌아간다면 다윗 군대의 모든 비밀이 사울 왕에게 속속들이 들통나는 그런 위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 다윗인들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내가 요나단을 얼마나 믿어야 할 것인가? 많이 고민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때의 만남이 요나단과 다윗의 마지막 만남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23장을 보고 있죠. 13장부터 22장까지 요나단의 이름이 72번이나 나타납니다. 그만큼 요나단은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3장의 이 사건이 요나단이 성경에 등장한 마지막 모습입니다. 31장에 딱 한 번 요나단의 이름이 더 나오는데 그것은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버지 사울과 함께 전사했다. 이 보고가 나올 뿐입니다. 그러니까 23장 16절, 17절 말씀은 사실상 요나단의 유언이었습니다. 우리 요나단의 유언을 들어보겠습니다. 23장 16절, 17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도 안다 하니라. 요약해 볼까요? 첫째,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라고 권면합니다. 둘째, 요나단은 다윗에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가 너를 해치지 못할 거라고 격려합니다. 셋째, 내가 나보다 먼저, 지금 요나단은 누가 봐도 사울 왕의 뒤를 계승할 왕자이지 않습니까? 내가 나보다 먼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은 하나님 뜻이다. 이 하나님의 뜻을 나도 알고 있지만 내 아버지도 알고 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뒤바꿀 존재는 없다. 이렇게 다윗에게 확신을 줬습니다. 두 사람은 이토록 중요한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다시 굳게 언약하고 서로 갈 길을 가지요. 23장 18절 다시 볼까요?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니 자기 부대로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해야 옳을 것입니다. 아무리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이 돈독하고 깊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 역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감동적인 만남이죠.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사무엘상 18장 3절은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그랬죠. 그런가 하면 훗날 다윗은 요나단이 전사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가슴을 찢으면서 내 형 요나단이여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이러면서 울부짖었지요. 그러나 이 말들로는 요나단의 다윗 사랑을 다 묘사할 수 없습니다. 요나단의 다윗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모든 것, 심지어는 왕권까지도 다윗에게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이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 이스라엘에게 증거하고 아버지와 함께 조국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한 블레셋 전투에 참여했다가 장렬한 최후를 맞이했었지요. 요나단, 우리가 사모하고 사모해야 할 이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단 없는 다윗을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에서 1등 공신은 단연코 요나단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에게 왕위를 물려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다윗은 평범한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발견되어서 산전수전 많은 훈련을 거친 다음에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이 되는 과정에서 요나단의 이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둘람 굴과 광야에서 만났던 600여 명의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에는 우리 홍정길 목사님이 계셨고 박철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구보다도 여러 성도님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계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를 베푸시고 당신의 대사를 행하실 때에는 이처럼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윗의 그 순전한 신앙을 영원히 기리고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왕의 자리로 나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요나단의 삶이야말로 오히려 우리 모두에게 실제적인 귀감이 되는 삶입니다. 그의 유언을 다시 상기해 보십시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마지막으로 자기의 왕권을 양도했던 그런 엄숙한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어느 누구도 이 뜻을 변개할 수 없느니라. 내 아버지까지 그 사실을 알고 있다. 여러분, 사울이 그것을 알고 있었대요. 다음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라는 것을 사울 왕이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그때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분명히 사울 왕 자신만 아니라 그가 그토록 왜곡되게 사랑했던 아들 요나단의 생애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불행한 최후를 맞았던 요나단, 그는 우리에게 영원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우리도 요나단처럼 형제 자매와 우리의 모든 이웃을 마음껏 축복하고 그들의 삶을 북돋아주는, 이웃의 삶을 북돋아주는 그런 거룩한 생애가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지금까지는 일산은혜교회 강경민 목사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이나 신앙상담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et.bbn.media.org 또는 저희 BBN 웹사이트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들으신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풍성한 삶의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0: 순수한 크리스찬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돕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선지자들아, 너 이스라엘 마음에 닿도록 정말 내가 이 말하는 걸 제대로 좀 전해줘라. 아주 간절함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간절함이 여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으면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더욱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데 엄청나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님만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3: 예수님의 생명수. 예수님의 생명수 이 시간에는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한세영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세대와 세대를 넘어 민족과 민족을 넘어란 원대한 비전으로 꿈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목사님의 말씀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4: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로 5절 말씀, 구약성경 1013페이지부터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어릴 적 4살 때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사람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친어머니가 놀이공원으로 자기를 데려갔다가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고는 벤치에 앉혀놓고는 내가 화장실 잠깐만 갔다 올게. 그리고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는 하루 종일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결국 엄마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보호소의 전역에 넘겨졌고 그래서 미국으로 입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아주 좋은 할머니를 양어머니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친자녀 이상으로 아주 자기를 훌륭하게 키워줬는데 그 어린아이였죠, 그때는요. 그분이 그 어머니와 사는 시간 동안에 너무나 행복해갖고 상처가 다 치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9살 때에 자기 양어머니와 함께 디즈니랜드를 놀러가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또라고 그랬으니까 무슨 일이 똑같은 일이 벌어졌겠죠. 그 미국 어머니가 한국에서 그 친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는 벤치에 앉아놓고는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고는 내가 화장실 잠깐만 갔다 올게. 그리고 가갖고는 이 할머니도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He never came back.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아이가 막 별 생각을 다 합니다. 과거에 한번 버림을 받은 이런 상처가 있으니까 이게 너무 큰 거예요. 이번에도 나를 엄마가 버렸나? 한 시간 지나고 두 시간 지났는데 안 옵니다. 혼자서 막 기다리게 되니까 막 마음속에 분노가 막 치밀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가. 이렇게 버리고 갈 거면 오겠다는 말 하지 말지 왜 그런 말이나 해갖고 차라리 그냥 버린다고 하지. 막 이런 생각까지 들고 막 힘들어합니다. 조그만 아이가 불안해하고 막.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 아니지. 5년 동안 나를 그렇게 헌신적으로 키워주고 사랑으로 대해줬던 그 어머니가 나를 버렸을 리가 없지. 분명히 나를 안 버렸을 거야. 그러면서 지난 5년 동안 어머니가 자기들이 해줬던 모든 사랑과 헌신의 그 행복한 시간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믿음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아니야. 어머니는 꼭 다시 올 거야. 무슨 사정이 분명히 있을 거야.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나를 버릴 것 같았으면 아예 한국에서부터 안 데려왔을 걸.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진짜 이 어머니를 믿고 있고 사랑하고 있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믿지 못할 일에 대해서 오히려 내가 먼저 믿고 인내한다면 또한 그것을 사랑하기까지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 인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요, 두 시간이 훨씬 지나서 어머니가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런데 그냥 온 게 아니라 앰뷸런스를 타고 왔습니다. 앰뷸런스를. 이야기인즉슨 이 연로하신 할머니가 자신의 그 양녀에게 디즈니랜드를 구경시켜주겠다고 데리고 갔다 그만 과로해갖고 그냥 화장실 가시는 중에 졸도를 해갖고 쓰러지셨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에 갔는데 깨자마자 불이 났게 우리 딸 뭐 이렇게 하면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그 어머니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Mom, I know you are coming. 엄마, 나 엄마가 다시 돌아올 줄 알았어요. 예.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돌아올 것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 주님 우리를 버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10년, 20년, 30년, 몇 년 혹은 뭐 몇십 년 그동안에 우리 주님과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까? 그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오늘 대강절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당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강림에 관련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셨다.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는 이라고 있는데 너희는 누굴까요? 구약 성경의 아람어 역본인 탈굼을 보면 오 선지자들이여 너희는 오 prophets 너희는 your 예 너희는 선지자들 여기 너희는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위로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라. 어떻게 위로하냐? 그 위로의 실체는 뭐냐? 뭐라는 겁니까? 메시아 구원자 메시아가 온다는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2절을 보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커다란 벌을 받았습니까? 정말로 이유로 말할 수 없는 벌을 받았지요. 그렇죠? 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도 그랬고 바벨론에서 당했던 그 고초도 얼마나 큽니까? 우리 민족도 일제 36년 일제 치하 동안에 경험했던 그 어려움, 그 고난, 환난 정말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들도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2절 하반절을 보면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라고 했는데요. 그들이 당한 고통 정말 엄청났는데 그런데 그 고통이 왜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악 때문. 그냥 우연히 받은 그런 민족적인 순환이 아니라 하나님이 벌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고통도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들이 더 끝없는 방황 가운데 더 깊어만 가는 죄악의 현실을 그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그것을 참고 참으시는 가운데서도 더 이상 보실 수 없어서 그 고리를 잘라버리게 하시려고 어떻게든지 스탑을

범죄했습니다. 도덕적인 죄, 정치적인 죄, 그리고 종교적인 신앙적인 죄, 정말 입에도 담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범죄를 했는데 그칠 줄 몰랐어요. 수백 년 동안 그칠 줄 몰랐어요. 근데 거기 하나님께서 징계로서 딱 브레이크를 걸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이 스탑할 수 없는 그 죄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때로는 징벌로서 스탑 브레이크를 걸어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내 왜 나에게 고통을 주시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스탑시켜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제 그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확실히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엄청난 그 불변의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절대로 보내시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악 중에 징벌하셨다 할지라도 반드시 다시 낫게 하실 것이요. 다시 싸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의 확실한 증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확실히 그분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징벌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 그 우리를 확실하고도 완전하게 위로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심지어는 우리의 범죄로 인한 고통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도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봄으로 진정 위로를 얻으며 다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굳건히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문 2절 상반절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떻습니까? 저 선지자들아, 너 이스라엘 마음에 닿도록 정말 내가 이 말하는 걸 제대로 좀 전해줘라. 아주 간절함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간절함이 여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으면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더욱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데 엄청나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님만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학교 교장 선생님 앞에 두 어린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소개를 하고 등록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름과 생일을 물어봤는데 그 두 아이가 키가 좀 더 큰 아이는 형제 같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둘 다 7살이에요. 내 생일은 4월 8일이고 내 동생의 생일은 4월 20일, 같은 해 4월 20일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까? 같은 해 하나는 4월 8일이고 하나는 4월 20일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형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랬더니 아, 우리 둘 중에 하나는 양자예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자기도 모르게 그럼 누가 양자냐 물어봤다는 겁니다. 묻지 말아야 되는데. 그랬더니 이 두 소년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얼마 전에 우리도 아버지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말씀이 아버지는 우리 둘 다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누가 양자인지를 잊어버리셨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 우리가 뭐 양자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양자인 거 잊어버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예수님만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큼. 예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얼마만큼 사랑하시냐? 예수님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0: 나에게 고난을 주시느냐? 아니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고난받게 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럼 우리도 고난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러므로 둘째로 우리는 기쁨으로 그 여호와의 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본문에서 그의 길, 여호와의 길은 당시 이스라엘이 포로로부터 해방될 때 돌아오는 길,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의 길, 이것을 얘기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 길은 어떤 길이라 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를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구원해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메시아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비하라, 평탄케 하라. 이것은요,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옛날의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어떤 지역으로 들어올 경우에 평평하지 않은 도로가 있으면 그걸 평평하게 닦아서 이렇게 다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평한 길을 통해서 왕이 오고 백성들이 다 그 왕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일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런 습관을, 관습을 가져와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을 맞이하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그의 길을 평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는데 꺼리낌이 없도록 우리 심령의 모든 것을 다, 더러운 것은 제거하고 깨끗이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접하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든 좋지 않은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 악한 모습들 다 제거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낮춤으로 겸손하여 성결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욱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 거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분위기에 편승해서 범죄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냥 기뻐만 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더욱 거룩해지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 훈련이 돼야지 우리가 또한 거룩함으로 재림의 주님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초림에, 처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초림의 주님을 맞이할 때는 그 예비함이 실패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때는 결코 그 예비함이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때는 아직도 기회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재림의 주님이 오시면 그때는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으로, 믿지 않는 자는 영벌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도 거룩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또한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사절은 골짜기마다 도드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산과 언덕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인간의 교만한 심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과 언덕이 낮아져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인간의 모든 교만함이 철저히 깨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서도 안 되지만 있으면은 그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간도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일진데 늘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겸손은 우리의 식습관이 되어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으로 다시 오는 예수님도 맞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르지 않은 곳에 해당하는 단어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히브리어의 의미를 보면 영적으로 거짓되고 교활한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마음이 거짓된 자, 위선으로 충만한 자는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진실로 진실된 자의 마음속에만 거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진실로 거룩한 자의 마음속에, 겸손한 자의 마음속에, 진실된 자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그저 먹고 마시고 뭐 선물만 사고 주고받고 파티만 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자신이 거룩함으로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철저히 우리 내면을 살피고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일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해야지 무슨 회개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 가운데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이와 같은 소식을 외치는 광야의 소리인 세례 요한은 광야 이르러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했고요.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맞이하고 천국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회개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죄로 더럽혀진 우리를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서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좀 지저분하고 뭐가 손에 묻어있으면 가서 좀 닦으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그렇죠. 닦아야지 깨끗해지는 거죠. 우리가 죄가 묻어있고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씻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하라는 겁니다. That's it.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기를 주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쁨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깨끗이 씻음으로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과 같이 유쾌하게 되는 역사를 반드시 영적으로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이에 그의 강림을 예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어떻습니까? 메시아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그가 행하시는 은혜롭고 복된 사역에 대해서도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라고 했고요. 또 요한복음 7장 39절을 보면은 십자가에서의 대속적인 죽음을 가르쳐서도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그분의 성육신과 모든 사역과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과 재림까지도 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언제나 영광스러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모욕을 당해도 그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가 피를 흘리셔도 그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가 죽으셔도 영광이 나타나시는 것이고 부활하셔도 영광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의 고난도 영광이요 십자가도 영광이요 죽음도 영광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그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와 함께 십자가를 져도 다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함께 살기만 하면 우리는 영광인 것입니다. 영광. 그러므로 우리는 이 메시아의 강림을 통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천한 저희들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천한 저희들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영광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안이 항상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의 주님은 언제나 영광스러우시기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임재가 있는 것은 언제나 영광스럽기만 한 것입니다. 이 시간도 그 영광의 주님이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마음 또한 우리가 금치 않을 수가 없죠.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함께 보리라고 했는데요. 결코 기뻐하기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육체라 했을 적에는 여긴 죄인들도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때도 그 영광, 죄인들은 볼 수 없기 때문에 빽빽한 구름 사이에 강림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 예수께서 재림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신다면 이 땅의 죄인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을 맞아서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를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더욱 전도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마땅히 그 이상의 영광을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크리스천 젊은이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찬양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찬양 사역을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아주 높아서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컸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그런 그가 찬양 집회를 마치고 난 이후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중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찬양 집회를 인도했지만 집회 후에 남는 것은 허무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오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허무, emptiness. 찬양을 하고 막 즐겁고 기쁘고 막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끝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공허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발견하게 됐다. 그게 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나타내려는 마음이 내 속에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깊은 밤의 어둠처럼 가려왔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은혜 받지 못하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자신을 걷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만족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준비한다면 남는 것은 허무일 뿐인 것입니다. 어떤 주의를 열심히 하더라도 그것이 정녕 우리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도 남는 것은 오직 허무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거룩한 사역들이 참되게 준비되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에 참된 기쁨과 영광과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잘 준비해서 여러분의 삶에 참된 유익이 되고 보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생명수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한세용 목사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 또는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데요. 그가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성경 기자는 말합니다. 군인에게 명령이 떨어진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반응하여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 그 명령이 목적지를 알 수 없는 의심스러운 명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갈 바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순종하여서 결국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도 지금 주님이 부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그 부르심에 주저하거나 외면치 마시고 의심 없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중국에 있는 한 마을에서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 높은 뚝을 쌓았습니다. 하루는 한 노인이 뚝에 개미굴이 많아진 것을 발견하고는 그 뚝이 무너질 위험성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노인을 만류했습니다. 이렇게 크고 단단한 뚝이 설마 작은 개미구멍 몇 개에 무너지겠어요? 라고 만류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강은 범람했고 개미 구멍으로 물이 새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이 확장되어 결국 뚝은 무너졌고 인근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아주 작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고 큰 것만 바라보는데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에서 실패나 불신의 원인이 작은 것을 깔끔하게 마무리 짓지 못함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십니다.

0: 안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배울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3부 꺼지지 않는 불길.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윤재희. 136번째 시간.

0: 아니 그뭘 어떻게 도우라고 우리 보고 놈들을 만나서 아이 그것도 도와주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놈들 때문에 얼마나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요.
1: 놈들이 벌이는 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를 타진하라고 한대.
0: 예? 에? 아니 뭐라고요? 부흥운동을 도와줘요? 아니 이거 지금 청소년분들이 그 미친 것 아닙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각성운동이고 계몽운동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실 분들일 텐데 아니 그것을 도와주라고요?
2: 일본 통감부의 검은 그림자는 평양 북장로교 선교부로 향하고 있었다. 장대현 교회를 비롯 선교부가 모르는 사이에 일본의 술수는 진행이 되고 있었다.
3: 정치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일본은 묘수를 아주 잘 쓴 것이 되었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들 일본에선 손해를 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본의 선택은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었죠.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받아주느냐 아니면 멍군을 치느냐였습니다. 일본은 미국 선교부 선교사들을 여느 나라의 스파이 성격이 강했던 그런 선교사들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점이었습니다.
0: 아니 당신들이 여기는 어쩐 일입니까?
1: 그냥 한번 들렸습니다. 그래 바쁘신 가운데 건강들 하시겠죠?
0: 아니, 물론 염려해준 덕분에 그런데 무슨 일입니까?
1: 아 그냥 들렸다니까요.
0: 그냥 들르실 분들은 아니신 것 같은데. 역시 종교를 계시는 분들이라 그러신지 눈치들이 아주 빠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시지요.
1: 에,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경성에서 지시가 왔습니다.
0: 아니, 그 경성이라면 통감부를 말하는 것입니까?
1: 그렇습니다. 우리 이토 히로부미 가깝겠어. 당신들의 애로점을 듣고 도울 일이 있으면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0: 아, 우리들을 도우라고요? 그건 교회를 도우라는 것인데 아니 대체 무슨 이유로?
1: 그야 각하의 넓으신 아량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0: 그 넓은 아량은 왜 지금에서 펴시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1: 지난 일은 잊어버리시고 도울 일 있으면 말씀을 하시오. 대일본 제국에서 적극 돕겠습니다.

0: 뭐이가 어디래? 외놈들이 목사님들을 찾아갔다고?
1: 아니, 이건 사실이네.
2: 그래, 예. 지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예. 경찰들하고 그리로 들어가는 게 아닌겨.
1: 기릇하면 고조 이고이 이렇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장에 가서 어르신들에게 알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0: 응, 가서 이 사실을 알리라오. 혹시 모르니까니 사람들 보고 대비를 하라고 하라오. 외놈들이 우리 목사님을 잡아가서는 안 되디. 아, 뭘 그리 서 있네. 날래 서두르라오, 날래.
3: 아, 뭐이가 어디래? 외놈들이?
1: 어서 가보시라요. 뭔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4: 아, 기래요. 기럽시다. 어서 그리로 가자오요.
3: 아, 자, 가만히 있어보시라요.
4: 아니, 길장노. 아, 뭘 고민하고 있어. 날래 그리로 가서 목사님들에게 놈들이 해코질 못하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3: 아닙니다. 아니에요.
1: 아니라니요? 경찰하고 들이닥쳤는데 아니라니요. 이러다가 끌려가시겠습니다.
3: 뭔가가 있습니다. 외놈들이 우리 목사님들에게 뭔가를 제시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1: 끌려가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날래 가시자요. 우리 목사님들 끌려갑니다.
4: 길장노.
3: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놈들은 목사님들을 잡아가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대체 놈들이 무슨 일로 온 것인지, 대체

0: 그러니까 우리 그제 외국인이 이 대안의 땅에서 보다 종교 활동을 잘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뜻에서 도와주겠다 이겁니까?
1: 그렇습니다. 그러니 편하게 생각을 하시고 욕을 하십시오. 이것이 당신들의 본국에도 도움이 되는 일 아니겠소이까?
0: 이보시오. 우리는 비록 미국인들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일을 하는 주의 종들입니다. 뭔가 우리를 잘못 보셨습니다.
1: 잘못 보다니요. 우리가 뭘 잘못 봤습니까? 지금 당신들이 우리의 호의를 거절하는 것입니까?
0: 호의요? 우리를 바보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호의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선교를 당신들의 침략 사업의 놀잇감으로 사용할 생각은 그만하시오.
1: 뭐요? 당신들 정말
0: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기로 온 사람들입니다. 본국하고는 관계가 없고, 또한 본국에 무슨 이득을 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대체 뭘 생각하고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다시는 이런 수고 하지 마십시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3부 꺼지지 않는 불길. 출연 오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훈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윤재희. 13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비빈 한국어 방송에서는 방송을 알리고 새로운 청취자를 초청하는 도구로 ITL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명함 크기의 작은 카드에는 제 방송 웹사이트 주소와 함께 구원에 관한 간단한 질문이 실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 카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해 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만드셨습니다. 물론 저희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동력을 통해서 이 카드를 나누는 사역을 해왔습니다.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이 사역에 새롭게 동참하기를 원하시면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ITL 카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 양식에 따라서 메일을 보내주시면 원하시는 만큼 카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서 죄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잠시 시간을 내셔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역대상 4장에서 5장 말씀입니다.
4: 제4장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았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족속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잇바스와 저희의 매제 하솔렐보니와 그돌의 아비 부누엘과 후사의 아비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비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비 아스훌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로 말미암아 아우삼과 헤벨과 데문이와 하하스다리를 낳았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히룸의 아들 아하헬의 족속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하의 형 글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비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스의 아비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다시며 무오노대는 오브라를 낳았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저희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매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에 취한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 아내 여후디아는 그돌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산화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나함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비와 마아가 사람 에스드모아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벤하난과 딜론이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소헷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비 에르와 마레사의 아비 라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야의 집 족속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람과 아수비 네헤미니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지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옹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 거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하여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 아들은 밉삼이요 그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 아들은 삭굴이요 그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이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 온 족속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에 거한 곳은 부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비라와 에셈과 돌랏과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 가봇과 하살 수심과 벳비리와 사하라임이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저희에게 속하였으며 그 향초는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다섯 성읍이요 또 그 각 성읍 사면에 촌이 있어 바알까지 미쳤으니 시므온 자손의 주소가 이러하고 각기 보게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야의 아들 이후와 또 이엘료의 내와 야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분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무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 시사니 이 위에 농명된 자는 다 그 본족의 족장이라. 그 종족이 더욱 번성한지라. 저희가 그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편 그 돌지경에 이르러 아름답고 기름진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광활하고 안정하니 이는 예적부터 거기 거한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위에 농명된 자가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저희의 장막을 쳐서 파하고 거기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 거하였으니 이는 그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디아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로 두목을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하여 남아있는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 거하였더라.
2: 제5장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 아들은 거기요. 그 아들은 시므이요. 그 아들은 미가요. 그 아들은 루아야요. 그 아들은 바알이요. 그 아들은 후에라니. 저는 루벤 자손의 두목으로서 아스로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저희 형제가 종족과 보게대로 족장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여 요엘의 증손이라. 저가 아로엘에 거하여 느보와 바알 무원까지 미쳤고 또 동으로 가서 거하여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미쳤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생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에 저희가 하갈 사람으로 더불어 싸워 쳐 죽이고 길르앗 동편 온 땅에서 장막에 거하였더라. 가짜수는 루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하여 설르가까지 미쳤으니 족장은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에 거한 사밧이요. 그 족속 형제는 미가엘과 무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히아와 에벨 일곱 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라스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순손이요. 여시세의 오대손이요. 야도의 육대손이요. 부수의 칠대손이며 또 구니의 손자 압델의 아들 아희가 족장이 되었고 저희가 바산 길르앗과 그 향촌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하여 그 사방 변경에 미쳤더라. 이상은 유다왕 요담과 이스라엘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루벤 자손과 갓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우

0: 말미암았습니다. 저희가 그 땅에 거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하여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선일과 헤르몬 산까지 미쳤으며 그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이야와 야데엘이라 다 용력이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로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로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하수가에 옮긴지라. 저희가 오늘날까지 거기 있으니라.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역대상 4장에서 5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 1위인데요.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사람들의 삶의 모습 또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하철이나 카페 등 어디를 가나 스마트폰의 시선을 고정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좋은 방법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BBN 방송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앱을 제작하여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앱스토어에서 BBN 크리스찬 라디오 앱을 검색하시면 해당 앱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위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주의 말씀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민수기 20장 쭉 나누면서요, 그 가운데서 이제 모세의 반란도 불순종이죠. 그리고 이제 아론의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나누었어요. 그래서 20장 그 뒷부분에서 아론의 죽음이 우리 가운데 소개되고 있는데, 이제 아론이 죽는 장면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의 마지막은, 그러니까 20장의 마지막은 슬픈 기록으로 마감이 되는데요. 하지만 20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소중한 교훈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고 봅니다. 먼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23절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가라사대,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와 무리에서 내 말을 거역한 연고니라. 여러분 기억되세요? 오늘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열매를 결코 즐기지 못하고 성령께서 가져다 주시는 평안을 삶 가운데 이렇게 끌어들여서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지요.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가지는 법을 어찌 보면 좀 모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사귐을 가지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구원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론이 그런 유의 삶을 살다간 전형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얼기설기 기운 옷과 같은 경험만 하다가 그는 약속의 땅에서 편안하게 앉아 그 땅에서 나는 과일을 즐겁게 먹어보지 못하고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나는 우유의 맛이 어떤지 또 그 꿀이 얼마나 단지 모르고 떠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만일 불신앙 가운데 거한다면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가 뭔지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이 뭔지 그런 것들을 모르고 우리도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떠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25절로 29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좇아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위하여 30일을 애곡하였더라. 매우 귀중한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슬픈 일이었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30일간 애도를 했습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애도를 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아론을 알고 있었고 아론 또한 그들을 알고 지냈습니다. 사람들은 재물을 가지고 아론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지 않겠어요? 저기요,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실까요? 그러면 아론은 그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고 아마도 말을 전해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론은 그 사람을 위하여 희생제사를 드려주었을 것으로 우리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아론이 죽고 나자 사람들은 아론의 제사장 복을 입은 엘르아살에게, 엘리에셀에게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겠어요? 나는 엘리에셀을 모르며 그 또한 나를 모릅니다. 모르는 제사장으로 바뀌었으니 이거 어쩌면 좋겠습니까? 어쩐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가장 높으신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아론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그러니까 밀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되신 제사장이십니다. 주님은 시작한 날도 없으시고 생명이 끝나는 날도 없으신 분이시죠.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높으신 제사장은 결코 죽지 아니하시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이곳에까지 내려오셔서 한 번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사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항상 거기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며 알고 또 우리도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분을 아는 지식은 영원히 지속되며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는 감사를 끊임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의 방랑 생활을 마감하게 되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지금 당장 그곳으로 데려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만이요. 자, 이렇게 20장을 정리하고 이제 21장으로 넘어가 보겠는데 이 21장은 전투에서 최초로 승리한 이스라엘 구리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20장에서 보았듯이 방랑의 시절이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의 방황은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정복을 위한 행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21장에서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최초로 승리하는 장면을 대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덟 번째이자 마지막 원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 불뱀과 구리뱀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는 장차 십자가에 달리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의 승리 어떻게 되는가? 우리 2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죠.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시매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리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전쟁을 한번 치른 적이 있어요. 기억되세요?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을 치른 이래 광야에서 정복을 위한 전쟁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경험한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한 승리를 하사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홍해길을 따라 호르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에돔 땅으로 통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을 돌아 우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길은 험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지쳐가지고 탈진을 하게 됐던 거죠. 의기소침해진 이스라엘은 원망하고 그런 면에서 또 투덜대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불행하게도 이는 오늘날 우리 대부분의 어찌 보면 모양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고날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덟 번째 원망으로 한번 가보시죠.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랬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여덟 번째이자 마지막 원망인데요. 이들은 또다시 만나를 가지고 원망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진행하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섞여 사는 무리 가운데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만나를 거절했던 사건이 여러분 기억되실지 모르겠어요. 그게 있었거든요. 만나는 누가 뭐래도 너무도 놀라운 양식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기록하여 두시기를 만나를 먹은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조금도 영양 부족함이 없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었거든요. 필리핀에서 의료 선교를 하는 의사 한 분이 그런 말을 해 주었어요. 영양분이 부족하면 발이 붙는다는 거죠. 이 각기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만나를 먹음으로 그 필요한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했기 때문에 이거 뭐 종합 비타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걸릴 리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만나는 그 맛이 아주 기가 막히게 좋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평을 하는 거예요. 자, 21장 5절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덟 번째 원망.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 맛있는 거 먹지 못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만나라고 하는 게 맛도 놀라웠고 영양분도 놀라웠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어요. 매기 목사님은 미국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들으셨더라고요. 여러 종류의 햄버거를 손에 들고서 스테이크가 없다면서 불평하는 사람과 똑같다. 애들도 이런 애들이 없죠. 너무도 쉽게 불평을 내뱉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게 놀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왜 더 많은 것을 주시지 않느냐고 따지면서 이들이 이러고 살아가니까 이거 여러분 우리가 보는 입장도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심지어 교회에 앉은 좌석을 가지고 불평하는 것도 보았거든요. 그런 거예요. 아니 야구장 같은 데 가면 그 의자가 얼마나 딱딱해요. 그 딱딱한 의자에 적어도 3, 4시간 이렇게 앉아서 구경하면서 불평하는 사람 보았습니까? 야구장의 관중석 의자는 심지어 등받이도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교회에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설교를 들으면서도 사람들의 신경은 온통 자기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쏠려 있다고요. 하기사 이런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도 참지 못하고 그토록 쉽게 투덜거리며 원망을 해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 매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어야 될 중요한 교훈이 아니겠어요? 솔직히 어떤 때 저는 주님께서 현대인들의 투덜거리는 그 원망 소리 때문에 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만 심히 피곤해하실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내려주시는 이 만나가 이제 싫어졌다고 말합니다. 만나를 원치 않는다고 지금 떠들어대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들을 광야로 몰아넣고서 죽이고 계신다고 지금 억지 소리를 해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원망 소리에 지친 주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구리뱀 사건입니다. 21장 6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그랬는데 이제야 비로소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세에게 대적하여 범죄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이야말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쉽게 발견되는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그래서 뭐 처음부터 선남 선녀가 되어서 천사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뭐 그리 많지 않겠지만은 처음에는 얼마나 기쁘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합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사실에 모든 것을 시작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는 죄인들 때문인데 아니 이것을 깊이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니 아니 주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자기가 죄인이란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다고요. 주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란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에게는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오로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선한 것이 그 속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이기에 제 아무리 선한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게 믿지 않고 그저 옳지 못한 것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그건 바람직한 것이 못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기꺼이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죠. 21장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았더라. 예, 살더라 그랬어요. 굉장히 놀라운 큰 교훈입니다. 사람들은 노뱀을 쳐다보아야만 산다는 거죠. 예, 믿음으로 쳐다보는 것이죠. 사실 믿음이 없다면 노뱀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몰상식하게 말하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을 거예요. 저게 뭐냐. 예? 노뱀을 쳐다보는 행동 대신 좀 더 그럴싸한 다른 어떤 것들을 좀 우리 가운데 해줘야 되지 않느냐. 좀 별의별 얘기가 하나쓸까 싶어요. 그러나 노뱀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노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야밤의 주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무도 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도적이며 살인자였던 바라바가 달려야 할 바로 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바라바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사형을 언도받은 죄수였습니다. 예수님은 죄수가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그 몸에 짊어지셨던 겁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바라바만 대신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매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를 허락하시고 또 허락하셨고 이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무조건 구원하신다는 식으로 우리가 말하면 안 되겠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독생자를 쳐다보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매기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며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죽을 만한 아무런 죄도 짓지 아니하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노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모두 죽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또 쳐다보지 아니하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가 선택돼야 하는 거죠. 만일 그리스도를 쳐다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수백 번 세례를 받는다 해도 수천 번 성례에 참여한다 해도 혹 여러 교회를 다닌다 해도 또는 여러분의 부모가 제 아무리 소원을 했다 했을지라도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자로서 지옥에 던져질 운명에 처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봐야만 합니다. 이것보다 쉬울 수는 없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뭐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은 진리를 혼잡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죠. 사람들은 자기를 성찰한다는 미명하에 자기를 바라보며 자기 자신이 선한 뭐 그 행한 그 선행에 집착을 하죠. 마치 자기가 쌓아놓은 선행이 공적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마치 자기가 구원이 되는 줄, 여러분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그분을 신뢰하는 이 일을 현대인들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 구원의 귀한 은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무리와 제자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을 때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12장 1절에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가 하면은 수만 명이 모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만 명이 모였는지 3만 명이 모였는지 뭐 5만 명이 모였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하여간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발뺄 만큼 되었다 그렇게 우리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사람이 많으면은 또 뭐 만 명, 2만 명 모이는 것이 뭐 큰 일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인구수가 그렇게 안 많았거든요. 그리고 마을들도 그렇게 크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런 시절에 참 수만 명이 이렇게 모였다고 하는 것은 이게 대단한 뉴스거리가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 만약에 TV가 있고 또 신문이 있었다면은 아마 예수님에 대한 기사가 매일같이 실렸을 것 같아요. 나사렛 예수 주위에 오늘은 몇만 명이 모였다. 그리고 예수는 어떤 일을 행하였다. 이런 식으로 매일 아마 뉴스에 보도될 정도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 주위에 이렇게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잘 보시면 항상 둘로 구분이 됩니다. 그 둘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는 무리고 또 하나는 제자들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도 보시면 그런 단어가 나오죠. 무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군중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 제자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무리가 있고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무리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는 무리에 속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하여간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 주위에 모여든 그 무리들, 그 사람들이 다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이 중에는 고치려고 찾아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중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실까 그거 구경하려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저 사람의 정체가 무엇일까, 이런 또 호기심,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중에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처럼 예수가 뭘 잘못하는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책잡을 것인가, 또 그거 살피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관심이 있어서 모여든 사람들이 여기에 무리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 분명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 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야기로 하면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회 안에도 결국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리에 속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자들 부류에 속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 중에 여기 한 곳에는 분명히 속해요. 나는 그냥 무리 중에 한 사람일까? 아니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일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나는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1절을 보시면은 오늘 읽은 이 본문 전체의 말씀은 마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1절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누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 전체는 1절부터 12절까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또 잘 살펴보면은 어떤 내용들은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무리, 예수님과 어떤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오늘 이 본문 속에는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제자가 못된 그 무리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도전과 교훈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는 크게 네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1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의 누룩 즉 외식을 주의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외식이 무엇인지 아시죠? 바깥에 나가서 식사하는 그 외식 말고 위선, 가식, 예, 그 외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11장 그 끝부분에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지난주에 오신 분들은 잘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가식이 심하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에게 먼저 책망을 하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처럼 되지 마라. 너희들은 정말 외식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외식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로서 정말 외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외식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 2절, 3절에서 주님께서 그 이유를 또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왜 외식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외식이 언젠가는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외식해서는 안 된다. 진실된 삶을 살라. 그러한 의미죠. 사람들이 외식을 할 때는 자기의 그 위선, 가식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 위선적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위선적으로 살고 가식적으로 살면은 한동안은 그것이 감춰질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시간이 가면은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나게 마련이죠. 또 사람들은 혹 속일 수 있어요. 끝까지 위선적으로 사람들 앞에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눈까지야 사람이 어떻게 다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위선이 없는 가식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 안에는 이런 위선적인 것이 없는가 가식적인 것이 없는가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이 가식인가 하면요, 영적이지도 않으면서 영적인 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이 가식이죠. 별로 의롭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으면서 선한 척, 의로운 척 살아가는 것, 이것이 위선이고 가식입니다. 또 깨끗하지 않은데 속에는 참 정말 불결하고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끗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다 위선이죠. 혹시 우리들 모습 속에는 그런 것이 없는가 한번 돌이켜보시길 바라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은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자,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라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올 핍박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이제 곧 핍박이 다가올 텐데 그 핍박이 다가오면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특별히 그 핍박을 가는 그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두렵게 느껴지겠죠. 그걸 지금 주님이 바라보면서 너희들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진짜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경향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별로 안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두려워하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 당장 눈앞에 있는 사람들, 자기를 위협하는 사람들, 자기를 해칠 수 있는 그 사람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거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가 하면 사람은 우리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목숨을 죽이는 것, 우리의 생명 빼앗아가는 것, 그거밖에 더 하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숨도 빼앗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지옥에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지금 강조를 하십니다. 5절 그 끝부분에 보시면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실감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이 지금 아주 힘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혹시 우리들은 하나님보다도 여러분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것 그런 거 없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면은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별로 안 두려워합니다. 그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 안 두려워해요. 근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보면 꼭 사람을 또 두려워합니다. 이게 아주 참 모순인데 여러분 그거 참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들은 그런 사람 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은 히브리 산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자와 부아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하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아, 여기 보면 참 기가 막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아주 무서운 명령을 하나 내렸습니다. 히브리 사람이 아기를 낳으면 여자아이 같으면 살려두고 남자아이 같으면 무조건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십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산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것이 남자이든 여자아이든 다 살려줬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런 용기가 어디에서 났을까요? 바로 왕의 명령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명령입니까? 그 아이들 죽이라고 명령 내린 이 왕이 이 두 사람을 못 죽이겠어요? 까딱 잘못하면 자기네들 목숨이 날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거역했던 이유는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면 여러분 사람 겁 안 나요. 근데 여러분 이 산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 줄 아십니까? 우리 20절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장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 사랑하시느냐? 이런 사람 사랑하십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들,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 말을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시고

0: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21절도 보세요.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집안을 축복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축복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사람들 되길 바라고 또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집안을 틀림없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6절 7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다섯이 아사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에는 핍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떨게 만드는 것 중에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생활을 참 어렵게 만드는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의 염려거리이고 또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고 살기가 힘들 때 많은 사람들이 참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염려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뭔가 하면은 참새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나라에도 참새가 굉장히 많은데 아마 예수님 그 당시에도 이 참새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에도 이 참새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미국 참새하고 한국 참새하고 제가 다른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는 그걸 몰랐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미국 가서 이렇게 보니까 미국 참새들은 사람을 안 두려워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참새는 조금만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도망가잖아요. 미국 참새들은 밥 먹으면서 밥으로 제가 이렇게 하나씩 던져주면 팔팔이 돼가지고 와요. 참새가. 그래서 아 미국 참새는 또 이렇게 간도 크구나. 그걸 제가 느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이스라엘에도 이 참새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참새가 사실 굉장히 보잘것없고 하찮은 미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참새들도 돌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은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들을 돌아보고 있고 너희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여기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머리카락 이야기도 하고 계세요. 우리 신체 중에 많은 이 지체들이 있는데 머리카락은 이거는 사실 굉장히 하찮다면 하찮은 그러한 지체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말할 때 머리카락은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머리카락까지도 다 셀 정도로 너희들을 세심하게 돌아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1: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전해드린 말씀의 후반부를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오니 강효민 목사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기독교는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기독교의 중심이자 결정적으로 중요한 존재이기에 항상 그에게 우선적인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는 이들 중에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들이 많은데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본질적인 분으로 생각하지 않는 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BBN 방송은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의 제자가 되어 주님께 쓰임받도록 방송 선교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물질 후원 그리고 ITL 카드를 나누어 주시는 일은 주님의 유언을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www.bbnradio.org에 방문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0: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보다 우리의 상한 부분을 먼저 보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모난 모습보다는 우리의 속깊은 상처 자국으로 먼저 그 인자한 손길을 내미십니다. 그 인자와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만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참된 위로자이자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당신의 삶에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셨다면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주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BBN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를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좌측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들어오시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1: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3: 베드로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고요, 베드로 아버지의 능력도 아니라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은 혈육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혈육이라는 것은 사람의 전인을 말합니다. 혈육, 피와 살이란 말이에요. 전인을 말. 우리 인간의 피와 땀, 어떤 애썸 노력으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을 못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뭐라고 고백 못해요? 주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4: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은 천국의 열쇠 전반부 말씀입니다.
3: 단락이 사실은 20절까지인데 이 말씀들을 좀 구체적으로 전하려면 한 세 분은 최소한 해야 될 것 같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 다음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 그 다음에 천국 열쇠가 뭔가. 이거 세 분은 해야 되는데 그동안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실 이 말씀 간접적으로는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도 처음 들으신 분이 있으니까 일단 한 번에 하기는 하게 되는데 좀 압축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말씀에 얼마나 그 기억이 잘 안 나는가 하면 물론 음식은 먹고 소화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가 잘 돼서 기억 안 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설교한 내용 중에 기억나는 것은 이거 한 가지 뿐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게사로 빌립보에 갔다. 그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다니까 이게 소통 문제인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주의하라니까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은 뭘로 알아들으세요? 진짜 떡을 생각했거든요. 떡을 안 가져왔다, 빵을 안 가져왔다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맞지 않다는 얘기를 예를 들면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다니까 처음에 성경 듣는 사람은 가이사랴가 뭔지 모르잖아요. 가이사랴가 어디 있는지. 그런데 그게 지명이잖아요. 그런데 가이사랴에 빌립보가 갔다니까 아 게사랴 빌립보가 이래 들릴 수 있잖아요. 아마 이런 것만 우리는 기억나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설교는 예화를 많이 안 드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기억이 안 나고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었는데 그 예만 기억나고 진짜 성경은 뭐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흘러 넘어가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더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13절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자, 그럼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곳이 조금은 아셔야 되겠죠? 이 가이사랴라는 말은요, 가이사랴, 가이사의 말 그래요.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 그러잖아요. 황제, 가이사의 마을. 그러니까 총독이라든지 분봉왕들이 자기 다스리는 나라에 가서 어떤 로마 황제의 신전을 지어준다든지 아니면 마을을 크게 확장을 한다든지 하면 새로운 마을의 이름을 붙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도로 이름들을 뭐 그 유명한 사람 이름을 따서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뭐 마라톤 선수? 뭐 누구의 길, 뭐 황룡조의 길,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창원에도 아마 새로운 이름 붙이면 그렇게 이름 붙이는 도로가 있을 거예요. 한 도시 자체를 아예 가이사를 찬송하기 위해서, 가이사의 공로를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가이사의 말, 그 말이 가이사랴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중해 연안에 이미 가이사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독들이,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이 이제 가이사랴인데, 지중해 연안 바닷가에 가이사랴가 있는데, 지금 빌립보의 가이사랴 이 말은, 이 빌립보라는 것은 저 빌립보 교회가 있는 그 빌립보가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 저 북쪽에, 갈릴리 호수 북쪽에 이 요단강이 형성되는 그 발원지가 되는 곳이 빌립보라는 지역이에요. 헤르몬산에서 그 비들이 또는 이슬이 지하로 스며들어서 분천하는, 솟아나는 곳이 빌립보거든요. 샘이 솟아나는 곳이니까 도시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데, 그곳에 헤롯에 분봉한 빌립에 가서 도시를 확장하고 가이사랴 마을 이름을 붙이려고 하니까, 어디에 가이사랴가 또 있어요? 지중해에 가이사랴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또는 빌립보의 가이사랴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이미 분천이 나는 곳은 우상숭배가 많은 곳이에요. 이미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목신들도 세우고, 판, 그러니까 목자들의 신, 그런 신전도 있고, 바알 신전들도 있고, 온갖 신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로마 황제의 신전까지 세우는 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묻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합니다. 14절. 이게 사람들의 말이죠. 사람들이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유대인들은요, 예레미야도 다시 온다는 그런 예, 그 랍비들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요, 더 분명하죠.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이 뭐예요? 말라기. 그 마태복음 앞에서 한번 찾아보시죠. 말라기 4장입니다. 말라기 4장. 엘리야를 왜 기다리게 되는가 할 때에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뭐예요? 메시아 오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초림이에요. 초림하는 날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지만 사실 재림하는 날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메시아 오는 날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은 구원받지만 다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지만 율법을 못 지키는, 유대인들이지만 율법을 못 지키는 세리제인 장기들은 그냥 심판을 받으니까. 그래서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인데 그때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라 그렇게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말라기 선지자는 그렇게 말 안 하죠. 그때 엘리야가 올 건데, 크고 두려운 날에 올 것인데 회개하라 이 말이죠.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누가요? 엘리야가 오면. 여러분,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올 거라 이렇게 이들은 또 믿고 있고,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엘리야 같은 자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이름이 엘리야로 안 왔거든요. 누구로 왔어요?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이에요. 요한. 우리는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요한이, 세례 요한을 하지만 그다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온 거예요. 요한이. 그런데 예수님은요, 요한 보고 뭐라 그래요? 엘리야다. 엘리야가 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아, 그러면 구약의 엘리야의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세례 요한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도 막 메뚜기 석청을 먹고 가죽 옷을 입고 꼭 엘리야처럼 살았잖아요. 광야에 살았던 엘리야처럼. 그래서 엘리야의 영,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임한 그 영이 세례 요한에 임해서 엘리야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고, 아버지의 마음을 백성들로 돌이키는 역할을 엘리야가 하는데, 이 엘리야 역할을 누가 했어요? 세례 요한이 했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것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신 것 자체가 사실은 크고 두려운 날 맞아요.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구원에 이르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건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하고 400년 동안 메시아가 왔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 속에서 수많은 메시아가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럴 때에 유대인들의 지도자, 그리고 로마에서 로마의 앞에서 해방시킬 그런 지도자들, 외세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독립운동가들, 이들을 다 메시아로 불렀어요. 민중회에서는 그걸 메시아로 불렀거든요. 성경에도 몇 사람 나와요. 유다라는 사람도 나오고 몇 사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메시아들이 등장을 했어요. 이걸 신구약 중간기라 그러는데 약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 그냥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로 돌이키는 그 역할을 누가 했다고요? 세례요한이. 그러면 세례요한의 말을, 세례요한이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는다면 사람들은 누구를 믿어야 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고 이렇게 말하죠. 세례요한이 예수님 보고 자꾸만 따지고 물으니까 그럼 나도 너에게 하나 묻자. 뭔데요? 세례요한의 세례가 사람에게서 나왔느냐 하늘로서 나왔느냐? 사람에게서 나왔다 그러면 백성들이 다 세례요한을 뭘로 알아요? 선지자로 아니까 그들을 돌로 칠 것이고,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요? 너 왜 예수님 안 믿느냐? 너 왜 날 안 믿냐? 세례요한이 날 정죄하지 않았나? 이 말을 할 걸 알고는 모르겠습니다 대답한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평소에 아는데도 대답 안 할 때 왜 대답 안 합니까? 곤란할 때. 알면서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답함으로 불리해질 때는 뭐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분명히 알아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집중해 주세요 이 말입니다. 분명히 아는데도 우리는 뭐라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기는 뭘 몰라, 다 아는데. 그냥 우리가 얼마나 인간이 악한지요. 그 자유 게시판에 뒤끝하고 앞끝 하는 글이 하나 올려져 있는데요. 그 경남 기독신문에 나오는 최우승 목사 글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예요. 그분은 뭐, 그래서 제가 복음 칼럼나, 복음적이지 않은 복음 칼럼 올린 건 아니고, 그냥 한번 읽어보시라고 자유 게시판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참 재미있어서 하나 올려놓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엘리야라 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 세례요한이라 합니다. 세례요한을 왜 하셨을까요? 헤롯이 겁을 냈잖아요. 아, 내가 예수님이 활동하는 소식을 듣고 내가 헤롯을 목을 잘라 죽였는데 그 헤롯이 다시 살아났나? 민간에 이런 말들이 파닥에 퍼져 있었죠. 예수님을 보는 평가가.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제자들에게 묻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죠? 넓은 길의 교인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물론 제자를 대표해서 고백할 수 있죠.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400년을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고백하는 거죠.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왜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란 말은 히브리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말로 그냥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방금 우리 출애굽 부장 지사님 기도하셨는데 정말 몫으로 땀내나는 그 사람, 그죠? 몫으로 머리 들 곳조차 없이 사셨던 그 예수, 그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고백했다. 이건 사람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나왔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바요나라는 말은요, 요한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요한의 아들 또는 요나의 아들인데 요한을 줄이면 요하나 줄이면 요나가 되니까 바는 아들이란 말입니다. 바 디메오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 바 디메오 이런 거예요. 바 요나.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 시몬이라는 것은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이름이 있죠. 르우벤 시몬 둘째 아들 시몬. 하나님께서 들이셨다. 그 이름을 땄어요. 이 요나가 시몬 지파는 아니지만 시몬의 이름을 딴 것 같아요. 하나님 들으셨다. 그러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혈육이 아니래요. 베드로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고요. 베드로 아버지의 능력도 아니라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은 혈육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혈육이라는 것은 사람의 전인을 말합니다. 혈육. 피와 살이란 말이에요. 전인을 말. 우리 인간의 피와 땀, 어떤 애썸 노력으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을 못해요.

반장면 안에 중학교가 딱 하나뿐이었어요. 홍제중학교. 홍제란 말은 사명대사 호예요. 그때 우리 학교 이사장이 표중사 주지선임이었어요. 제 앨범에 보면 이사장 주지선임이 다 거룩하고 인자한 모습으로 사진을 딱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동국대학교 부속중학교가 되어 있어요. 동국대 재단으로 편입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여러분 아이를 교회 유치원에 보냈어요. 그러면 뭘 노래합니까? 밥 먹기 전에 뭐요? 일용할 양식을 노래한다고. 하나님 아버지 박가반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를 오면 교회 문화가 있거든요. 교회 오니까 예수님을 다 뭐라 그래요?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습관이에요. 세뇌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했는지 아닌지는 다른 사람들 몰라요. 본인도 속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얼마든지 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아닌지 확정해보라 그래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성령이 임해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라 이 말이에요. 주인.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우리 주인 맞나요? 제가 오늘 아침에요. 새벽기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합니다. 주일 아침에 한번 하니까 평일에는 자율로 하십시오. 새벽기도 꼭 하고 싶은 주일 아침에 오시면 제가 인도를 합니다. 그래 마치고 제가 여기 주소를 놔둬요. 주소를 놔두면 제가 수요일 저녁에 하고 주일 새벽에 하고는 제가 기도할 때에 우리 교인들 이름도 외워야 되니까 자녀들까지 여러분들 가족 이름을 제가 다 써놓아요. 그러니까 쭉 한번 이름을 읽어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 같으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정말로 이들이 주님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그 제목이 나오잖아요. 설교에서. 그럼 그걸 가지고 쭉 이제 이름을 보면 기도를 하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사태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니까 이상호가 제일 먼저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가나다 순으로 끝까지 쭉 읽어 나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울었어요. 사실은 정말로 우리 가운데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로 그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가 첫째 제일 처음에 이름이 제 이름 내부터 과연 믿는가. 그래서 쭉 이름 읽어간 거예요. 왜 또 그랬냐 하면 오늘 주일학교 오전 설교가 빌립보서 4장인데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보고 이렇게 말해요. 내 사랑하는 자, 내 면류관, 내 사모하는 자. 그래서 성도를 보고요. 딱 이름을 부를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너는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면서 복음에 협력하는 그들의 하늘에 생명체에 기록됐다 그러는데 그러면 과연 제가 주소록에 이름을 쭉 다 읽으면 어린애까지 하면 한 300명 넘을 거예요. 어린애까지 다 하면 한 300명 되는데 그 이름 쭉 이렇게 읽어가면서 정말로 어떤 한 사람 이름에 탁 멈춰주면서 내 사랑하는 자, 내 사모하는 자 이러한 감격이 없다는 사실 앞에서 정말 눈물이 났어요. 과연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했을까요? 아니 내 자신부터 첫째가 저니까 내 자신부터 정말로 예수님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을까? 내 시간이, 내 물질이, 내 몸이, 내 전부가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실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어려서부터 예수님의 주와 그리스도로 입에 발린 얘기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신 그 고백이 우리에게 과연 있느냐? 이걸 정말 다시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므나 너 참 복 있다. 진짜 복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십자가에 계신 그 예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정말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였다면 이것이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진짜 복을 받은 겁니다. 이 복에 다른 복 얘기하면 그건 전부 가짜들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십자가로 나를 온전히 용서하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받은 사람이라 그래요. 그 사람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상관없어요. 병들었든지 건강이 그건 상관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든지 욕을 얻어먹든지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뭐라고 말한다지라도 수군거릴지라도 속으로 어떤 소리를 할지라도 뒤에서 무슨 소리를 할지라도 그건 그 사람들이 악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정말로 복받은 자라 그랬다면 복받은 자다.
우리는 이거 너무 쉽게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에도 주님을 고백하잖아요.

0: 주님 가르쳐 고백하잖아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주로 믿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세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세요? 그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거기서 진짜로 자유라는 게 있어요. 자유. 법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뒤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그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가? 1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베드로는 스스로의 자격과 능력으로 결코 예수님을 죽어 그리스도 고백할 수 없어요. 인간은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죽어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마음의 사람들은 다 상상을 해요. 유대인들은요, 다 메시아를 상상했다니까요. 어떤 메시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를 주인되게 해주고, 자기를 신되게 만들어주고, 자기를 영화롭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예수를 받지 못했잖아요. 어떻게 말구유에 태어난 그 나사렛,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는 그런 동네에서 자란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 저 목수의 아들 아니냐? 저들의 형제들을 아는데? 지금 무슨 메시아라고? 그런 소리를 듣는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혈육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온 데 알아볼 수 없었어요. 이 율법을 구약성에 받았습니다. 하나님 계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소경이었어요. 맹인이었어요.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을 뜻을 몰랐어요. 그런데도 자기는 자랑했단 말이죠. 우리는 율법 받은 자, 너는 율법 못 받은 자. 우리 율법을 지킬 수 있을 게 주셨고 너희들 아예 지킬 능력도 안 되니까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요, 왜 사람이 지인인지를 드러내거든요. 적극적으로는 지하에 가둬버렸어요. 지하에 왜 가둬버렸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긍휼로 십자가로 구원하기 위해서 지하에 가두었는데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아직도 모세의 수건이 눈앞에 가려져 있으면요. 모세의 수건이 가려지면 신약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또 다른 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멍에를 메우는 겁니다. 이게 멍에를 메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빛이세요. 그런데 빛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빛을 못 알아봅니다. 자기 땅에 왔는데도요. 빛을 못 알아봐요. 그럼 누구만 이 빛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영접을 안 했지만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누구에게로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증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전도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영접하세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그러면 시키니까 또 영접해야 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예수 전도단 훈련 받으러 간 적이 있어요. 부목사 때. 그래서 가서 전도하러 가니까 그 사람 그 동네는 다 알아요. 예수 전도단 떴다. 저 사람들한테 잡히면 한참 걸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럼 빨리 간다 이러더라고 아이들이. 두 사람 딱 뛰어서 예수 전도단 훈련 가니까요. 그 동네 수원에 갔거든요. 동네 다 돌아다녔습니다. 예수 전도단 불신 지역 막 다 했거든요. 부산에서 제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딱 잡히면 곤란한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저 사람들 또 떴다. 빨리 예수를 주로 영접했다고 가라. 그러니까 딱 잡히면 예, 예수님이 주와 그러신다고 고백하고 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전도 보고서 나는 오늘 몇 사람 전도했습니다 하고 전도 보고서 내고 만약 한 명도 영접 못 시키면 밥을 안 줘요. 훈련할 때 4박 5일 훈련시키는데 밥을 안 줘요. 그럼 밥 안 주니까 어떻게 해요? 왔다가 또 나가야 돼요. 또 나가 어떻게 하든지 잡아가지고 한 사람들 영접시키고 오면 밥 줘요. 이게 알미니안이라는 겁니다. 13절을 몰라요. 내가 아무리 영접시켜서 그 사람이 영접했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그로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그건 허사예요. 혈통이나 육중이나 사람 뜻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빛이라고 영접을 한다는 말은요. 정말로 나는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이 맞습니다. 나는 나밖에 모릅니다. 나는 그냥 지옥 정말 가장 밑자리에 가야 마땅합니다. 라는 자들이 이렇게 된 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혈과 육이 아니란 말이에요.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도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고 또 썩은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 혈과 육으로는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썩지 아니할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의 얘기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혈과 육의 어떤 노력으로도 썩지 아니할 그 부활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썩은 것들의 노력으로는 유업을 잊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어떠한 능력으로도 인간의 애성과 노력으로도 우리의 피땀을 흘린다 할지라도 거듭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전적으로 은혜로 주셔야만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데요. 그래서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은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예요? 영생이라 그랬죠. 그럼 안다 그러니까 또 우리는 뭐 하려고 해요? 공부해가지고 예수가 누구지 지식적으로 공부해가 알면 그 안다는 말이 그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거예요. 이 안다는 말은 부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부부가 안다 그러는데 나는 부부도 잘 모르겠어요. 진짜 부부가 지금 잘 아세요? 부부의 마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너는 내 뼈 중에 빼요 내 살 중에 살아 그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돼야 부부가 아는 거지 그게 하나됨이지 타락한 인간들이 부부가 하나됨 백날 부부가 하나다 그래도 하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너는 내 뼈 중에 빼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런 부부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싸우지 않을 수는 있어요. 부부가 싸우는 게 싫어서 그냥 양보하고 져주면 되거든요. 그게 착한 거예요? 정말로 내 뼈 중에 빼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그런 부부가 있습니까? 없어요. 타락한 이건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그 두 사람 뜻이 하나였거든. 근데 타락하고 나니까 뜻이 딱 달라지.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아담 이후의 인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인간으로서는요 혈과 육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백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예수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자,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분명 그리스도라고 베드로의 고백을 받아들이셨잖아요. 그래 내 그리스도 맞다 고백하는 고백을 받아들이셨는데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지 말라 그랬어요. 왜 알리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착각하는 그리스도가 많기 때문에 십자가 시전까지는 아직 알리지 말래요. 나중에 마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그 영혼의 모습도 내가 죽고 부활하기 전에는 이 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사람들은 자기들의 상상하는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20절 제가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이 뭔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운다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천국 열쇠가 뭔지 이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게 뭐예요? 베드로 반석이거든요. 반석 베드로라는 말은요 페트로스 남성이기 때문에 베드로 남성이잖아요. 페트로스 반석인데요 뒤에 내가 이 반석은 페트라 이 여성 명사예요. 여성 일반 명사 반석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했는지 아니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했는지 이 싸움이 가톨릭과 개신교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청년 때에 제가 어디에 갈 때에서 택시를 탔는데요. 택시 기사가 가톨릭 신자였던가 봐요. 그 당시 뭐 교황이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열렬한 신자였던 것 같아요. 성경부도 많이 한 분 같아요. 그러면서도 교황이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고 그 당시 뭐 교황이 아마 왔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교황이 몇 분 왔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교황은 그 베드로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서 지금 뭐 200몇 대 교황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러면 베드로라는 인격 위에 교회를 세운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렇대요. 베드로라는 인격 위에 교회를 세웠느냐. 제가 청년 때 한 거예요, 이거.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년 때 했다 이 말에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정도로 그 당시 고민하고 공부했다 이 말입니다. 자, 뭐라고 그 기사한테 내가 대질문을 했냐면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다면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사탄이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아니 베드로의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는데 교회는 흔들 수 없다 그랬는데 그럼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된다면 그러면 사탄이 막 흔드는데요. 사탄이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랬을 때에 차 내릴 때가 되어서 내렸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뭐 그동안 그렇게 쭉 봐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이러면 신앙 고백과 베드로는 구별할 수가 없어요. 원래 우리는 인간이 간사하기 때문에 거짓말로 고백은 할 수 있어요. 그죠? 거짓말로. 아닌데도 기다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정말로 성령께서 임하여 고백했다면 그 베드로나 그 신앙 고백은 사실은 같은 걸로 봐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 좀 이따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좀 이따가 사탄아 책망을 받잖아요. 또 사탄이 막 밀가불들이 까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탄이 베드로 위에 어떻게 교회를 세우겠느냐 할 때 이건 나중에 다시 좀 말씀 찾아봐야 됩니다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베드로의 교회를 세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페트로스는 뭐 페트라는 이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 이 가톨릭과 또 이 개신과 아직도 싸우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요 지금도 이 베드로가 1대 교황으로 봐요. 1대 교황. 그럼 지금 그 교황은 몇 대가 될까요? 제가 이 찾아보니까 266대 교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가톨릭 역사 속에서도 이것도 분분해요. 뭐 중간에 그 역사가 제대로 온전하지 못하니까. 하여튼 그래도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지금 그 교황 1대, 2대, 3대에서 266대 교황이다. 그럼 왜 가톨릭은 자꾸만 교황을 주장할까요? 교회의 수위권을 말해요. 그럼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이 말이죠. 물론 예수님이지만 이 지상에서의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교황이다. 그래서 교황의 말을 들으면 구원받지만 교황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지옥가요. 그래서 교황은 천국 열쇠까지 받았잖아요.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교황이 파문을 해버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막강한 권력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요. 황제와 교황이 서로 싸우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성주라든지 아니면 그 가톨릭의 사제들을 임명할 때 그 성직 임명권 이게 누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황제에 있느냐 교황 이것과 싸운 거예요. 서인권, 임직권. 이러면 대통령 되면 임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임명권이 누구에 있느냐. 교황과 황제 싸운 거예요. 그러다가 황제와 교황이, 그 중세시대는 사실 교황이 더 높았던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에 황제를 파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카노사라 굴욕, 이런 카노사 굴욕 세계사에 보셨죠? 카노사 굴욕에서 황제가 교황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대요. 뭐, 눈 오는, 눈길에 뭐, 눈이 오는데 3일 동안 뭐, 저 무릎 꿇고 좀 과장된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눈에 무릎 꿇고 3일 있으면 죽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 간호사 굴려 왜 했느냐? 교황이 파문을 해버리면요, 백성들이 그 황제를 안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교황에게 그래서 중세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 교황 일대 그다음에 교황에서 교황을 세워놓기 때문에 중세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이 말씀을 자기들은 그냥 문자대로 푸는 거죠.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우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으신 말씀의 후반부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2: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받는 소식만큼 희망적이고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JBBN 한국어 방송 모든 사역자들은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로부터 사랑의 이메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방송을 들으시면서 구원을 받았다든지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간증들 또 삶에서 얻어지는 승리의 간증 그리고 기도 제목 등 어떤 내용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이메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형제됨을 확인하고 또 함께 방송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0: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설대용 목사님과 함께하는 말씀의 강장 시간입니다. 설 목사님께서는 현재 샬롯제일 장로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가 되어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복음화하는 선교적 공동체인 샬롯제일 장로교회 설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1: 우리가 지난 화요일 고난주간 기간 동안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죠. 첫째 날에는 누구를 살펴봤죠? 율법사, 둘째 날에는 가룟 유다, 그리고 어제 셋째 날에는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제 오늘 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살펴볼 거냐면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양옆에 있었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이 두 명의 행악자가 있었죠. 좌편 우편이 있었는데 그 행악자 중에서 마지막에 예수님께 자신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날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던 이 행악자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행악자도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 질문해 볼까요? 이 행악자, 마지막에 주여 예수님께서 주님의 나라에,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시면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제 뭐 말씀을 하셨는데 이 행악자가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대부분의 신학자들과 주석가들은 이 행악자가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데 동의를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행악자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또 이를 지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 천국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천국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 받은 거죠. 이거는, 이 케이스는 맞아요. 이 행악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행악자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 곧 천국에 거하게 되죠. 자, 이제 다시 본문을 좀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우편, 좌편에.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나머지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본문에서는 이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그러면 행악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32절에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게 되었다. 여기서 나와 있는 행악자라는 단어는 이제 카르코스라는 단어인데 행악자, 범죄자, 크리미널이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 참고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이 두 사람을, 이 두 행악자를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볼게요. 한번 보세요. 강도라 소개하고 있어요. 강도.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27절에 보면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마태복음 27장 38절에 보면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때 단어가 이제 레스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강도, 라버, 그 다음에 도둑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이거예요. 이제 뭐 강도가 됐든 행악자가 되었든 이들 강도들이 예수님과 처음 만났을 때는 이 두 행악자가 그리 예수님에게 호의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어그레시브하게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실제로 이들 두 행악자 모두가 예수님을 보고 욕을 해요. 욕. 자,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했다 그랬어요. 자, 마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에도 보세요.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욕하다라는 이 단어가 오네이디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오네이디조, 욕하다, 뭐 책망하다, 조롱하다, 빈정대다, 하여튼 안 좋은 얘기는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이 두 본문 다 이 같은 단어 오데이디조를 쓰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오데이디조라는 용법이 미완료를 쓰고 있어요. 성경에서 어떤 동사, 버브가 미완료로 쓰였다고 하는 것은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이 욕하다는 단어가 미완료로 쓰였다는 이 말은 계속해서 욕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 두 행악자가 계속 예수님을 보면서 조롱하고 책망하고 빈정거리고 욕하면서 그렇게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감정적으로 욱했던 게 아니라 그냥 감정적으로 한번 자기네들도 너무 힘이 드니까 막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욕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욕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오데이디조의 미완료 용법이 가르치는 그 의미인 것이죠. 그랬던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욕했던 자들이었어요. 계속 욕하면서 F자 맛 쓰면서 막 욕했겠죠. 예? 그런데 도대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 두 행악자 중에 한 행악자가 180도 바뀌게 된 것일까요? 이렇게 욕을 했는데 처음에 만났을 때도 호의적이지 않았고 공격적이었는데 어떻게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무슨 뭐가 있었길래 예? 지금 이 두 행악자 중에 한 행악자가 180도 그 태도가 바뀌어진 것일까요? 실제로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님을 비방하거든요. 계속 비방합니다. 끊임없이 비방이에요. 그랬더니 이 180도 바뀌어진 행악자가 그를 꾸짖습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1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볼게요. 다른 죄수는 그를 꾸짖으며 너는 똑같이 사형 선고를 받고도 하나님 두렵지 않냐?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아도 싼데 이분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지 않냐? 라고 꾸짖고 있는 거예요. 아니, 너는 사형 선고를 받고도 하나님 두렵지 않아? 아, 너는 죄 지었잖아.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죄 지었잖아. 십자가 질 만한 죄를 지었잖아. 막 꾸짖고 있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가만 보니까 이 행악자가 예수님을 지지하기까지 합니다. 이분은 잘못한 것 하나도 없어. 이분은 잘못한 것이 없어. 라고 지지까지 하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불과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막 미워하려 계속해서 욕을 해댔던, 빈정거렸던, 책망했던 이 행악자 중 하나가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하기는커녕 예수님에게 뭐라 그래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면 나 좀 remember,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부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your kingdom,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달려셨잖아요. 총 몇 시간 달려 계신지 아시죠? 몇 시간 달려 계셨어요? 총 6시간 달려 계셨죠. 6시간 달려 계셨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목사님이 총 6시간을 달려 계셨어요. 9시부터 3시까지 달려 계셨죠. 아니 6시간 사이에 6 hours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요? 아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무슨 일이 생겼던 것일까?

가지고 묵상도 해보고 상상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그 답을 찾아보려 했단 말이에요. 답을 찾았을까요? 이 답을 찾았어요. I don't know. 못 찾겠더라고요. 답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그 어떤 조그만한 단서도 없는 거예요. I don't know. 이게 제가 찾은 답이었어요.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모르겠는데 그 답은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제가 하나 찾은 건 있어요. 하나 분명한 사실은 찾은 게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마지막 날, 이 성금요일에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그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 자신을 좀 기억해 달라고 했던 이 행악자가 그의 인생에 최고의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는 확실한 거예요. 이 행악자, 처음에 그렇게 욕을 해댔던 이 행악자가 그래도 마지막 그의 인생에 그의 인생 통틀어 최고의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해요. 그래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분명합니다. 행악자 인생 가운데 최고의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해요. 그리고 이 최고의 선택이 이 행악자의 인생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제가 주목하는 게 뭐냐면 이 선택이에요. 이 선택. 한 번의 선택이 행악자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이 선택이에요. 선택. 우리 인생은 결국 선택이라는 게 모여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지금의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을 만들어간 것이에요. 지난날 내 삶의 선택의 순간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내가 이때는 무슨 선택을 했지? 내가 이때는 무슨 선택을 했지? 이때는 무슨 선택을 했지? 내가 이때는 무슨 선택을 했지? 그것을 모아보면 내 삶이 되고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선택을 잘해야 돼. 제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냐가, 내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냐가 내일의 내 인생을, 내일을 선택하게 만들어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했던 말도 바로 이 선택의 문제였잖아요. 기억나세요?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와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니, 여기 보세요. 오늘 택하라. 영어로 choose for yourselves. 너 자신을 위해 choose 해. 에? Today, whom you will serve. 너 누구 선택, 누구를 섬길 건지 오늘 choose 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선택이 중요해요. 오늘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택이 내일의 나의 삶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행악자만 최고의 선택을 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나름대로 최고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무슨 선택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무 일도 안 하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욱해가지고 뭐라도 했으면 큰일 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아무 일을 하지 않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이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그것도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는 이 참혹한 이 잔인한 형벌을 지금 감당하며 죽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는다고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욕까지 하잖아요. 이 상황 가운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래 하면서 예수님이 이 순간에 뭐라도 했었어요.

0: 있으면 아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 이 상황을 뒤집어 버릴 수 있으셨죠. 근데 그렇게 하기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선택을 하지 않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꼭 뭔가 해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꼭 뭔가 해야 될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뭔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있어요. 예. 뭔가 하지 않아야 되는 일도 있어요. 자, 시편 46편 10절에 보세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뭐라 그러셨어요?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가만히 있었는데,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뭘 받으셨다고요? 높임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꼭 뭔가 해야지 하나님이 높임 받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 높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제가 지금 선택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을 잘해야 돼요. 선택. 순간순간 선택을 잘해야 돼요. 옛날에 기억나시죠? 럭키 금성인가요? 10년,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테레비 선전이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만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케이스가 그 케이스죠. 두 명의 행악자가 같은 시간에 같은 예수님을 만나 같은 일을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 중 한 명은 구원받았고 한 명은 구원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다 각자의 선택에 따른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선택 잘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에 따라 욱하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죠, 첫날에?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감정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선택하는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선택이 내일에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좀 선택의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이 은혜, 선택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택, 여러분 이 선택을 우습게 보는데요. 인류 최초의 죄가 뭔지 아세요? 선택 잘못한 죄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을까 말까? 이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선택 한번 잘못해서 결국 예수님까지 죽게 만들고 우리까지 지금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오늘 이 구원받은 이 행악자 있잖아요. 이 행악자와 같이 이 행악자에게 지금 주어진 상황 보세요. 십자가 못 박혀 달려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행악자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조건, 환경보다 나쁜 게 있을까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지금 이 사람보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니, 이 행악자의 지금 상황보다 안 좋은 상황이 어디 있겠냐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러한 최악의 조건, 최악의 상황, 최악의 환경 가운데서도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렇죠? 최악의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최악의 환경 조건 가운데서도 뭘 할 수 있다?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해요. Hide. 하나님이 딱 숨겨놨어요. 우리 하나님은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죠. 맞아요. 하나님은 리빌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컨실. 하나님은 숨겨놓기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hide his face. 그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우리들에게서 숨긴다 하셨어요. 기억하세요. 그 어떤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선택을 숨겨놓으셨습니다. 예. 이 선택을 찾아내는 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관건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것이죠. 그 숨겨진 하나님의 최고의 선택을 찾아서 최고의 선택을 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 행악자에게 주셨던, 그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택 잘해야 돼요. 선택 잘하십시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어떤 선택할지. 오늘 이따 집에 가서, 야 오늘도 끝났는데 밥이나 함께 할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오늘 선택이 내일의 나를 결정지어요. 됐죠? 사랑하는 여러분, 순간순간 선택이, 순간순간의 나의 선택이 내 삶을 결정짓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지금 이 상황이 뭐가 더 좋은 선택이 그런 게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그 상황 가운데 직면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니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최고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숨겨주셨습니다. 그 선택을 찾으셔야 돼. 그래야 내가 삽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네.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예수님을 우리 함께 생각하며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 뭐, 어떤 찬양 할까 하다가 뭐, 이거밖에 안 떠올랐어요, 이 찬양.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선택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믿으시죠? 이거 정말 잘한 선택이에요. 이게 최고의 선택입니다. 우리 시간에 이 선택을 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함께 찬양하십시다.
1: 지금까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지역에 위치한 샬롯 제일장로교회 설대옥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으시거나 신앙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샬롯 제일장로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착각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또 법 없이도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즉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이라는 막연한 상상 말이죠. 이처럼 큰 오해에 대해서 디도서 3장 5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느니라.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방문하시면 오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0: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계로 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를 끊고 폴 이야기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섭 안녕하세요. 우리는 때때로 황폐하고 악한 과거에게 현재를 지배당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들은 영혼의 어두운 밤으로 우리를 이끌기도 하죠.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이 그런 시간을 겪었고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그의 어둡고 절망적인 삶 속으로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말이죠. 하지만 주님과의 만남 이후 그의 영혼과 삶, 그리고 그의 두려움은 사슬을 끊게 되었습니다.
1: 이 끔찍한 냄새, 여긴 어디지? 난 지금 살아있는 건가? 왜 자다가 죽지 않았을까? 토할 것 같아. 여기서 어서 나가야겠어. 근데 너무 캄캄하네. 총알 구멍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고 있잖아.
0: 이제 아버지의 보호 없이 자라났던 한 28세 술주정뱅이의 인생 고백이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폴 리카드의 실화 관증과 그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로 누구든지 사슬을 끊을 수 있음을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1: 제 어머니는 10대 시절에 결혼하셨다가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 후 매사추세츠 전역을 이사 다니며 기초생활수급에 의지한 채 생활하셨는데 제가 5살 때 새아버지와 피터 형을 만났습니다. 새아버지는 저를 마치 친아들처럼 대해주셨죠. 하지만 어느 날 새아버지와 저희 외삼촌이 술에 취해 싸움을 하다가 새아버지는 평생 지고 가야 할 장애를 얻고 말았습니다.
2: 폴 피터, 너희들 어서 너희 옷들을 모두 그 가방 안에 담아. 우리 이 집에서 나갈 거야. 서둘러. 네 아버진 좋아지지 못해. 난 불구자 옆에 평생 남아있을 마음이 없으니까 어서 여기서 나가자고.
1: 제가 6살 때 어머니는 새아버지를 버리고 떠나셨습니다. 술에 취해 그 싸움을 먼저 시작한 장본인이 어머니의 남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저 외삼촌은 감옥을 수시로 드나들었는데 한 번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우리 집에서 소란을 피우시다가 끝내 어머니의 차에 불을 지르기도 하셨죠. 외할머니는 신앙심이 깊으셨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8살 때 저는 친구와 함께 한 청소년 집회에 참석했답니다.
3: 지옥에 관한 얘기를 비웃고 믿지 않지만은 그것은 결코 농담이 아닙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으며 그곳에는 엄청난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의 죄도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옥에 가게 될 것이고 절대로 결코 그곳에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1: 그날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들은 난생 처음 들어본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들은 너무 무서웠지만 제 삶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죠. 저는 같은 해에 처음으로 담배를 피웠고 처음으로 술에 입을 대었으며 그 이후 제 삶은 악함과 수치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죠. 또 12살 땐 오토바이를 한 대 훔쳐서 유치장에 들어가기도 했고 14살 땐 불법 주거 침입죄로 소년 교정시설에 수감됐는데 저랑 몇 명이 탈옥했다가 잡히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소년원 중에서도 가장 경비가 삼엄한 곳으로 보내져 16살 때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그 후 저는 고2 때 학교를 중퇴한 뒤 한 회사에서 가구 나르는 일을 시작했답니다. 열심히 일하겠다는 결심도 잠시. 전 얼마 못 가 파티에 열중하기 시작했고 술을 마시고 여자를 쫓으며 여전히 방탕하게 생활했습니다.
4: 그래서 이렇게 다 달리니까 롤러코스터보다 훨씬 재밌는데. 야, 근데 너 이 차 어디서 빌린 거야?
5: 내가 빌렸다고 누가 그래?
4: 뭐야, 그럼 훔쳤어?
5: 아니야, 그냥 농담이야. 야, 야, 야, 조심해. 저 커브 위험해. 야, 속도 줄여!
4: 빨리 여기서 나가야 돼. 괜찮아?
5: 그런 것 같아.
4: 어서 일어나. 경찰이 금방 올 거야.
5: 세상에, 차가 완전히 박살이 났어.
1: 우리가 살아는 건 기적이야. 하지만 그 자동차 사고 후에도 전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엔 맥주를 배달하는 직장을 얻었는데 술꾼에게는 꿈의 직장이었죠. 우리는 하루 종일 술을 마셨고 그러다 20살 때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잃고 말았습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플로리다 올랜드로 옮겨갔지만 그곳에서도 역시 마약과 술이 저를 지배했죠. 그러던 어느 날 피터 형이 놀러와서 함께 술집에 갔다가 크게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6: 아까 피터 형이 노쇠로 만든 주먹 보호대를 하고서 널 때린 건 너무해. 머리가 이렇게 찢어져 버렸잖아.
4: 그래서 내가 형에게 복수했지. 주먹으로 차 창문을 부수고 차 밖으로 끌고 나왔거든. 그때 사람들이 날 말리지 않았더라면 형을 죽였을지도 몰라.
6: 이제 다 잊어버려. 자, 우리 기분 좋게 코카인이나 즐기자고.
4: 아, 근데 나 좀 이상해. 심장이 너무 심하게 뛰고 있어. 이러다 심장마비 걸릴 것 같아.
6: 코카인 때문에 그런 거야. 누구든지 다 그래.
1: 전 그날 밤 정말로 제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가게 될까 봐 공포에 떨었죠. 완전히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났을 때 전 변화가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보스턴으로 돌아갔죠. 보스턴에서는 또 다른 외삼촌 댁에서 함께 지냈는데 그분은 요양원의 푸드 매니저였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코디를 만난 것입니다.
7: 아니요, 난 함께 못 나가요, 폰.
4: 왜 안 돼요?
7: 우린 지금 막 만났잖아요. 전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른다고요. 아, 물론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있긴 해요.
4: 어떤 거죠?
7: 당신이 법을 어겨서 감옥에 갔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인가요?
4: 감옥이 아니라 청소년 교정시설이에요. 코디, 계속해서 저를 이렇게 적대시하실 건가요?
7: 아니요, 하지만 전 이제 일하러 돌아가야 해요.
1: 코디는 저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직원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함께 춤을 춘 이후 전 그녀의 마음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할아버지는 목사님이셨고 그녀도 신앙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녀에게 끈질기게 구애했고 우리는 두 달 후 결혼했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사이에 저는 작은 트럭 사업을 시작했고 마약을 끊었지만 술은 끊지 못했습니다. 전 아내에게 술을 끊겠다고 약속하기를 반복했지만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좋은 남편과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지만 그 역시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었죠. 전 또 한 번 코디에게 돌아와 달라고 부탁했고 우리는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여보, 얼마 전에 한 고속도로에서 가스탱크가 폭발한 사고 뉴스 봤어?
7: 나도 그 뉴스 봤어요. 너무 끔찍하지 않았어요? 불 속에서 6명의 아이들이 죽다니. 게다가 그 사람 부인까지 중증 화상을 입었잖아요. 정말 믿기지 않는 사건이에요.
4: 나라면 그 상황에서 당연히 하나님을 원망할 텐데 그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고.
1: 인터뷰에서 제 아이들 모두가 지금 천국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아내와 저는 우리가 다시 그 아이들을 만날 것을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던데.
7: 나도 그런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4: 코디, 당신 그 남자 얼굴을 꼭 봤어야 했어. 굉장히 평화로웠어. 내가 언젠가 길에서 만난 노숙인과는 전혀 달랐어. 내가 그 노숙인에게 왜 거리에서 사느냐고 물었었는데 그 남자 말이 아내가 자기를 떠났다는 거야. 난 그 노숙인처럼 인생을 마치고 싶지 않아. 당신이 돌아와줘서 정말 기뻐, 여보. 그리고 나도 이제 알코올 치료센터로 가려고. 두고 봐. 꼭 술을 끊을 거니까. 전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에 갔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제 문제를 고백해야만 하는데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전 거기서 나왔고 절망에 빠져서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록 콘서트에 갔는데 마음이 너무 우울해서 콘서트를 즐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서서 생각했죠. 하나님, 이게 인생의 전부인가요? 그리고는 자살하기로 결심하며 콘서트에서 나왔습니다.
8: 실례합니다. 이 팜플릿을 드려도 될까요?
4: 이건 다 뭡니까?
8: 복음의 메시지가 담긴 팜플릿이에요. 좋은 소식이죠.
4: 좋은 소식은 무슨 얼어죽어. 댁은 지옥을 믿어요?
8: 그럼요.
4: 거기가 바로 내가 가게 될 곳이에요.
8: 그곳에 가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님께서 형제님을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형제님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의 아들을 주셨어요.
4: 하나님은 나를 아주 싫어하시는데요.
8: 아니요.

0: 잊기 위해 술을 마셨죠. 그리고 다음 날 출근길 차 안에서 라디오에서 나오는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1: 성경은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러 오셨습니다. 무엇에든 속박되어 있는 것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시고 저와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 당신 뭐라고 했어요?
0: 우리 내일 교회 가자.
2: 그 말 진심이에요?
0: 여보, 나도 지금 막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을 구했다는 건 분명히 알아. 그리고 그분이 정말 그렇게 해주셨다는 걸 믿어. 지금 느껴지는 이 평화를 정말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환상적이야.
2: 그게 오래 갔으면 좋겠네요, 폴. 정말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0: 아내는 그게 오래 갈 것이라 믿지 않았지만 전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한 교회 가서 목사님과 함께 죄인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제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몇 주 후 우리는 다른 교회 방문했다가 그 교회에 정착을 했고, 전 목사님과 함께 노방전도도 나가고 요양원 방문도 하는 등 열심을 내고 있었죠. 그 무렵쯤 저희 양가는 제 행동이 변화된 것을 염려했답니다.
2: 친정에서 우리가 이단에 빠졌다고 생각해요.
0: 우리 친척들도 그렇게 생각하셔. 하지만 그런 거 아니야.
2: 하지만 당신은 대부분 사람들보다 훨씬 열정적이에요.
0: 코디, 난 주님께 생명을 비쳤어.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분께 내 것을 적게 드리거나 대충 드릴 수가 있겠어.
2: 나도 바로 그 말을 하려던 참이었는데.
0: 난 예수님께서 나와 우리의 결혼을 구해주신 것에 너무도 감사해. 전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로 부르셨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중대한 일이어서 한 선교사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는지 알 수 있는 법을 물었죠. 그는 저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중지해보라고 하면서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 자신이 알 수 있을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기를 중지했는데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한 집회에서 저는 평생토록 주님을 섬기겠다고 헌신했죠. 그러나 저는 성서대학을 가지 않고 성경통신과정을 들었습니다. 성서대학에 다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예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왜 학업에만 전념해서 다닐 수 없는지에 온갖 변명거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 한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경비직을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제게 심오한 방식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2: 잘 다녀왔어요? 손에 든 건 뭐예요?
0: 오늘 대학교에서 경매가 열렸는데 내가 이 문진을 입찰했고 얻은 거야. 여기 뭐라고 써 있는지 읽어봐.
2: 만일 당신이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면 무엇을 시도하려 하겠는가?
0: 코디, 나 성수대학에 가려고 해.
2: 이 문진 때문에요?
0: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는 성경 말씀 때문에. 아마 난 실패가 두려웠던 것 같아. 하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어떻게 실패할 수가 있겠어. 전 고2 때에 학교를 중퇴했기 때문에 성서대학은 제가 시도했던 것 중에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저는 믿음에 따라 사는 법을 배웠고 끝까지 참고 견디어 졸업을 했죠. 이제 저는 텍사스에 있는 한 교회 목사입니다. 아까 철물점에 갔다가 그곳에서 일하는 한 아주머니에게 주님을 전했어.
2: 그분이 복음의 마음을 열었어요?
0: 꼭 그렇지는 않아. 하지만 그 아주머니 남편이 지금 병원에

0: 이번에 있는데 내가 그 남편을 신방 가겠다고 말했어.
1: 정말 잘했어요, 여보.
0: 다음날 병원에서 만난 그녀의 남편은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다리를 잃은 상태였고 손가락도 몇 개를 상실한 상태로 아주 쇠약해 보였습니다.
2: 전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왔어요. 이제 성경을 읽어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0: 어르신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거듭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도록 도우시죠. 저도 거듭나기 전에는 성경을 읽지 않았어요.
2: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가 있나요?
0: 어르신이 자신의 죄에서 죽은 존재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저도 예수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셨다면 죽었거나 감옥에 갔거나 둘 중 하나였을 겁니다.
2: 저를 구원해 줄 수 있나요?
0: 오직 예수님만이 어르신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전 그저 어르신을 위해 기도해 드릴 뿐이죠. 반드시 어르신 자신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구원해 주실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 그분이 당신과 함께 기도했어요?
0: 그분 예수님께 울면서 기도하더니 예수님께 구원받았다고 고백하시더라고.
1: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보.
0: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실족하죠. 그리고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 곁에 있지만 반드시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3: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애청자 여러분, 이 말씀엔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믿는 자들이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언제나 들으십니다. 지금 저희와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그 놀라운 믿음의 여행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셀 수 없이 많은 저의 죄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대적해 지은 모든 죄들을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부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제 삶 가운데 오셔서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희생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선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출연 현경수, 이명숙, 유재상, 김기흥, 한신정, 이현주, 이미향.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신앙생활에 좋은 친구 나침반 출판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과학적 연도 측정법은 지구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알아보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진화론 과학자들이 이 측정법에 대해 밝히지 않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구와 우주의 연도를 측정하는 데는 100가지가 넘는 방법들이 있죠. 그 방법들 중에 바다에 용해된 알루미늄의 양과 강에 의해 알루미늄이 바다로 운반되는 속도를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지구는 100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계산됩니다. 이것은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계산한 결과이므로 과학적으로 증명됐다고 할 수 있죠. 이런 식의 과학적인 발견은 정말 어리석죠. 이외에 지구의 나이가 1000년이 안 됐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지구가 10억 년 이상 됐다고 하는 방법도 있죠. 수학자들이라면 이렇게 넓은 분포의 결과값을 분석할 때 범주의 바깥쪽 끝부분에 있는 결과값은 제외시킨 뒤 계산할 겁니다. 만약 이런 방법으로 지구의 연도를 측정한다면 지구가 1억 년 이상 됐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점은 연도 측정법으로 계산한 지구 나이의 약 15%가 6천년에서 만년 사이에 모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약 6천년의 지구 나이를 증명하는 결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또한 이어서 우리가 서로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용서받은 자라면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서로를 용납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용납은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아무런 의로운 것도 발견하시기 전에 아니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죄인으로 있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용서와 용납을 고백하는 심정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느 개척교회에 두 신자가 왔습니다. 한 신자는 말하기를 이 교회에는 너무 신자가 없다, 할 일이 너무 많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라졌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여기에 사람이 너무 없구나, 그래서 할 일이 많이 있구나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겠습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0: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BBN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경민 목사님과 함께하는 비전 라이프 시간입니다. 목사님은 현재 부산 화목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란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만 노래하길 원하는 차경민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깊은 깨달음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3: 이사야 27장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을 보면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이랬습니다. 견고한 성읍이라 그랬으니까 튼튼하다는 거잖아요. 견고하고 단단하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인데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만큼 견고한데 적막하대요. 거처가 황무하고 버림받는답니다. 이거 무너진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견고한 성읍인데 무너진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그렇게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 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그러니까 송아지가 즉 짐승이 나뭇가지마저 다 먹어버려서 없어지는 그런 상태, 황폐해지는 거, 그러니까 성읍이 망해버린 그런 상태를 묘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 구루터기가 거룩한 씨다, 거룩한 씨가 그 구루터기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마치 그것마저 다 망해버리는 것 같은 구루터기만 겨우 남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지금 보이는 거죠. 11절도 보십시오.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그러니까 가지만 조금 남았는데 여인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여인들도 다 망해버린 것이죠. 겨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땔감 구한이라고 가지들 모아서 다 불살라버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남겠죠. 다 타버리고. 그래서 그렇게 망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이랬습니다. 두 절의 말씀만 읽었는데 이 두 절의 말씀이 망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안 망할 거기 때문에 견고한 성읍인데 안 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견고하다고 지금 표현이 되는 건데 근데 너무나 허망하게 망해버린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뭐였냐면 그 성읍의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푸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10절에 있는 그 견고한 성읍은 오늘 제목이 이겁니다. 견고한 성읍. 그 견고한 성읍은 나를 말합니다. 물론 이 문맥에서는 전후 배경을 보면 이게 예루살렘을 말하고 바벨론을 말하죠. 그 예루살렘이 원래 견고한 성읍이어야 하고 게다가 바벨론은 아주 선진국의 수도니까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애굽도 마찬가지고요. 바벨론 같은 게 견고한 성읍인데 그래서 그게 예루살렘도 망하고 나중에는 결국 바벨론도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문맥인데 그래서 학자들마다 주석을 보니까 학자에 따라서 이걸 예루살렘이라고도 하고 또는 바벨론이라고도 하더군요. 근데 다 맞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결국 죄악의 도성 바벨론이고 성전이 곧 강도의 구렬이니까요. 그죠? 성도는 도둑의 소굴이 아니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성전 보고 강도의 구렬이다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곧 바벨론이니까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읍이 죄악되다. 여기 나오는 이 견고한 성읍이라는 게 죄악되다라는 점에서 견고한 성읍은 죄인이구나. 죄구나. 나구나.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11절을 보니까 그 성읍 백성이 지각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거라고 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라는 그 말씀과 이거 같지요. 지각이 없어서 망한다. 호세아서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그러므로 이 10절과 11절만 보면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망한다는 얘기잖아요. 안 망하려고 견고하게 만들었어도 지금 망한다는 얘기잖아요. 견고한 성읍이. 우리를 지으신 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는데 이게 지금 11절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요. 우리 중에서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하나님의 뜻대로 누군가를 구원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나는 그 구원을 받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지요. 조금 전 읽은 말씀에서는 분명히 구원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어째서 누군가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일단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그 죄가 무엇인지를 일단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구절을 보면 우리 구절 봤잖아요. 구절에 제단과 아세라와 태양상을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제단과 아세라 태양상 제거하는 것이 야곱의 죄가 속함을 받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제단 아세라 태양상을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세상 복의 제단이지요. 옛날에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라고 예수님 그러셨는데 오늘날에는 교회당을 가만히 보면 복을 추구하는 제단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게 아세라고 태양상이지요. 복을 받겠다는 탐심이 우상숭배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도 선지자는 그것을 예언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복받는다고 교회당에서조차 말입니다. 선지자는 거짓을 예언하고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깁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한 상황이 지각이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지각이 없어서 이 견고한 성이 망한다 했는데 그게 지각이 없는 겁니다. 시편 14편 2절과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약에서 로마서가 이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했는데 그 로마서 말씀은 구약의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지각이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그 생명이라는 속전을 마련하지 못합니다. 이거 우리가 매우 자주 봤는데 시편 49편에 나오는 생명의 그 생명을 속량하는 속전을 누구도 마련하지 못한다는 그 표현이잖아요. 그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는 고백이 곧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을 보면 저마다 자기가 스스로의 속전을 마련하겠다고 애를 씁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답니다. 새벽 기도를 잘하면 물질의 복을 받는답니다.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하면 하늘문을 열고 싸울 곳이 없도록 부어준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한테 까불지 말아라. 내가 기도하고 안 하고에 모든 게 달려있다 라는 망발이 나오는 거지요. 어떤 목사님이 정시집회에서 그렇게 발언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이렇게 하게 되는 이유는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 여부에 달렸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안 하고에 하나님도 달린 것이고 하나님이 복 주고 안 주고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고 안 하고에 달렸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걸 부분적 타락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우리가 타락했다고 보니까 내 안에 남아있는 거룩의 가능성을 12분 발휘하여 12분이라는 표현 아세요? 나 이번 주 처음 봤는데 10분 발휘한다 이렇게 쓰잖아요 보통. 근데 그 10분이란 말이 뭔지 구글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10분이 100%더라고요. 12분이면 120%더라고요. 우리가 종교적인 노력이 이런 거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거기다 더 하는 거잖아요. 더 열심히. 그래서 12분 막 발휘해가지고 성령 파워로 확대 재생산을 해내겠다. 성령님을 그런 식의 에너지로 보는 거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파워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내가 하겠다 또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자기 수치를 자기가 스스로 가리려고 무화과 이파리를 사용했던 그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린다고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채운다고 나의 그 부족함이 보완이 되겠습니까? 그 이파리가 발전하고 발전한 것이 나는 내 부족함을 스스로 커버할 수 있다. 나는 내 죄를, 내 연약함을 신앙으로 아니면 뭐 기도로, 노력으로, 봉사로 더욱 거룩해지는 어떤 행위로, 헌신으로, 연습으로 거룩해져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그런 사상입니다. 이건 원래부터 모든 세상 종교에 다 내재되어 있던 것이고 로마 카톨릭이 그대로 주장해오던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옛날에 그렇게 주장했단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것이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계에서 체계화된 것은 알미니안이즘이지요. 이거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알미니안이즘. 장로교회 또는 개혁교회라고 부르는 교회는 이 알미니안적 인본주의를 공식적으로 배격합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죠. 종교개혁 과정에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록한 게 도르트 신조이고 튤립이지요. 튤립도 우리 많이 나눴습니다. 이거는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 행위가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되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게 기본 사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장로교회에서는 기본적인 지각입니다. 적어도 그렇다는 말이에요. 적어도 장로교회에서는 이것이 기본적인 지각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행위와 의지로 무언가를 했다 하여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지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온전히 단번에 다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것이 교회의 기본적인 지각입니다. 근데 그 지각이 지금 없다는 거잖아요. 지각이 없으므로 견고한 성읍이 망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 기본적인 그 지각 그렇게 설교해야 하고 그렇게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하면 사람들은 행위는 필요 없고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할 겁니다.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지요. 복음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기도, 봉사, 헌금 등을 안 하려고 하겠지요. 그러면 목회자 입장에서는 양떼의 선한 행위를 이끌어야 된다는 그 소위 사명감, 목사는 그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소위 사명감 때문에 행위를 강조하게 됩니다. 목회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야고보서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칭의 이후에 성화가 있다고 칭의 이후에 성화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앞에서 말한 대로 이 성화라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바입니다. 방금 앞에서 무슨 말을 했는데요, 우리가.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돼서 이 일을 한 것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의 그 말씀. 이게 마땅하고 당연한 바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화도 마땅하고 당연한 바라는 거죠. 우리에게서 그것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자세가 나와야 합니까? 마땅한 것이므로 마땅하다고 해야 합니다. 마땅하고 평범하고 당연한 것이므로 자기 자랑이 나오지 않고 자기 부인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게 당연하고 평범해서 하나도 특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도 평범하지 않다는 거니까 다 가려진 거니까 누구나 다 한다고 여겨지는 것이니까 자기가 가려진 것이 그게 성도이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부 즉 교회인 여자는 교회에서 머리를 가리는 것이지요. 이거 고린도전서 11장 볼 때 그랬잖아요. 그러면 카톨릭처럼 미사 뭐 예배 때 미사 때 미사포를 쓰라는 그런 말입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의 가려주심 아래에 숨으라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방금 본 누가복음의 그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그 말씀은 야고보서에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다라는 거니까 즉 믿음과 행함은 같은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한자어로 표현하면 믿음이 칭의에 해당할 것이고 행함이 성화에 해당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가 같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째서 이것이 같습니까? 구분할 수 있는 것인데. 어째서 같냐 하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같다는 말입니다. 칭의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화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라고만 말하니까 삼위일체 신학을 경시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충돌하지도 않고 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세 번을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세 번을 부인하는 믿음과 행함이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이게 성화가 부족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결국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지요. 즉 칭의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화가 완성되더라는 겁니다. 부족한 사람인데 그게 우리라는 말이죠. 베드로만 그러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러하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는 세 번을 부인하는 그런 죄인이고 우리 같은 똑같은 사람이나 예수님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사탄에게 청구되지 않더라는 거죠. 칭의와 성화가 예수님의 뜻으로만 완성되더라는 겁니다. 택한 성도를 위하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칭의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화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감히 우리가 내 의지와 내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했다면 뭐라 그래야 됩니까?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마땅히 해야 돼서 하는 것뿐입니다. 기도해야 돼서 한 것이고요. 헌금해야 돼서 하는 것이고요. 감사해서 감사하는 것이고요. 라고 나오는 그것을 성화라고 부를 수 있다면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칭의든 성화든 내가 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나 내가 했다 싶어도 사람 앞에, 교회 앞에 안 드러내어야 옳지요. 그럼 안 드러나게 무조건, 그러니까 안 드러내야 옳다고 하니까 안 드러나게 무조건 무기명으로만 헌금해야 된다, 뭐 그런 뜻입니까? 나는 헌금을 무기명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자기 자랑이 내 의식보다도 더 빠르게 나와버릴 텐데 그건 어쩔 겁니까? 그러니까 무의식이 이미 범죄를 해버리는데 그건 어쩌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존재는 그 믿음도 행함도 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게 피조물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혹시 모든 것을 다 잘했어도 길에 지나가는 여성을 보고 음욕만 살짝 잃어도 모든 것을 다 어긴 것이지 않습니까? 이거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하신 말씀이죠. 이거 지금 남성 입장에서 말한 건데 누구든지 이성을 보고 조금만 나쁜 생각을 하여도 그게 모든 것을 다 어긴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성도를 보고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성도라고 하시니 이게 이름 앞에 세인트 붙었다는 말이잖아요. 거룩할 성자잖아요. 거룩하다라고 하시니 우리는 하나도 안 거룩한데 흙먼지로 만들어진 존재인데 그런 우리를 보고 거룩하다라고 하시니 이건 도대체 누구의 공로 때문입니까? 그 성도가 남보다는 타락을 조금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 보고 거룩하다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알민이 아니지요. 그 예수님 십자가 공로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성도가 남보다가 타락을 좀 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공로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는 내 의지에서 나오는 믿음이나 행함 말고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믿음과 행함에 붙잡혀 있어야 하지요. 그래서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12절에 보면 빌립보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잡는 게 아닌 거죠.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합니다. 잡힌 바된 그것을 더 알고 싶은 겁니다. 칭의 이후에 성화를 강조하시는 분들의 그 진심을 이해합니다. 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보통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다만 칭의든 성화든 믿음이나 행함이나 교회의 전통이나 그 무엇이든지 그것보다도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말씀입니다. 히브리 12장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라고 했습니다. 더 나은 것, 즉 가장 좋은 것, 최종 종결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라고 하는 종결, 종말이라는 것이 있는데, 왜그 종말, 종결자를 안 하고, 그걸 안 믿고, 다른 대책들을 우리가 더 하려고 합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내가 매번 새롭게 시도하고, 새롭게 작심삼일해야만 하는 그런 행함 말고, 단번에 영원히 다 이루신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고 싶은 거죠. 히브리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있는데 왜 다른 걸 하느냐? 예수님이 있는데 왜 구약의 제사 방식을 바라보느냐? 그 말이죠. 오늘날 인간의 의지와 행함과 인간이 개발한 프로그램들에 집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다 이뤘다라는 것이 못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내가 좀 나의 의지로 뭔가 다른 걸더 해야 되겠다는 자기 발생적 종교심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다 이루신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자꾸만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성화와 행함을 유도하려고 반복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그 예수님만 전하고 미움받으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전도자를 미워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전도하면 그렇게 미움받을 거라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만 전하는 것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를 구원하는 데에 필요 충분한 일이라는 겁니다. 다른 걸 무언가 다른 걸

0: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 9장 13절부터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랬지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섬기게라는 이말 안에 칭의와 성화를 비롯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데 교회는 또는 일부 목사님들은, 일부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방금 히브리서에 섬긴다 그랬잖아요. 그 섬기겠다고, 또는 더잘 섬기게 만들겠다고, 그리스도의 피가 아닌 인간의 사례, 인간의 간증, 성화된 성공담, 행위, 의지 같은 것들을 자꾸 강조하니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칭의 이후에 성화를 강조하는 분들의 진심을 이해한다고는 방금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런 진심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말하는 그 지각이 없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종교심입니다.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라고 했죠.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건지 종교심으로 행하고 있는 건지 지각이 없단 말입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장로교회의 신대원을 나왔으면서도 알미니안 합니다. 자기가 알미니안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시는 겁니다. 좋은 게 좋아서 하는 겁니다. 교회 부흥의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하니까 이것저것 아무거나 우리가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지각이 조금은 있으신 분들은 다른 데 이제 의뢰해서 물어봅니다. 신대원 교수회나 아니면 총회 신학위원회에 의뢰해보지요. 이러저러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을 장로교회가 또는 우리 고신교회가 이거 사용해도 되겠는가를 의뢰합니다. 그래도 조금 겸손한 분들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결과는 대부분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있으나 목회 방법론으로는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오더군요. 저는 이런 결과를 보면 이거 하지 말기를 바란다는 말로 들리는데 교수님들이 이제 이렇게 결과를 내주시는 것은 아이, 되도록은 목사님 하지 마시지요. 원리대로 하시지요. 또는 말씀대로, 교리대로 하시지요. 이렇게 권장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말로 저는 들리는데 의뢰하신 분들은 해도 된다고 허락받은 걸로 여기시더군요. 그러니까 어느 대학교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 수업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강의실에 모아놓고 대면 수업은 하지 말고 교수는 밖에서 화상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며칠 전에 제가 저 어느 학교의 그 대학교의 모습을 저희 집사람한테 들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자대로 억구대로 대면 수업은 안 되니까 대면은 하지 말고 학생들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 건 되지 않느냐는 건데 대면 수업을 하지 말라는 말은 접촉을 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저는 이게 신대원 교수님들의 어떤 결과나 총회 신학위원회의 어떤 고육지책의 결과가 이런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께 고르반 했으니 부모님께는 안 해도 된다고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신학이 허락했으니 목회 현장에 적용해도 된다고 여기는 겁니다. 불리할 때는 신학자들을 보고 목회도 안 해보고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무시하더니 유리할 때는 신학자들의 말을 이용해가지고 봐라 맞잖아. 내가 이렇게 목회하는 게 맞단 말이야. 신학자도 그랬단 말이야라고 하는 거죠. 개혁신학이라는 신대원은 그냥 라이센스 따려고 우리가 졸업한 겁니까? 일단은 운전면허부터 따고 실제 운전은 내 마음대로 음주운전을 하겠다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교리대로 해야 된다고 제가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교리 하나 몰라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전적인 타락과 비참함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라는 자기 부인을 믿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런데 여전히 소위 긍정의 힘이라며 부분적인 무능력인 것이라며 내 안에 남아 있다는 그 가능성을 붙잡으려고 하니 자기 부인이 안된 것입니다. 앞가림을 자기가 하겠다는 거지요. 선악과 먹었을 때에 무화과 잎으로 자기 앞가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가죽옷이 우리를 가려주십니다. 그의 백성된 자는 그 가려주시는 은혜 아래에 숨을 뿐입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내가 너무 좋아하는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 룻이 보아스의 머리밭에서, 보아스의 그 타작마당에서,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두고 그 밑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 아래에 우리가 숨는 것이지요. 나의 무화과 옷에 숨으려 그러면 불안합니다. 제대로 될까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될까 안 될까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함을 떨쳐버리려고 힘을 내려고 불안하다는 걸 느낀다는 것은 내가 믿음 없다는 증거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왜 너도 나도 전부 통성 기도를 합니까? 진짜로 예수님을 믿어서 통성 기도하는 거라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갈멜산 정상의 그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도 힘을 내려고 불안하니까 가짜 신이기 때문에 쥐어짜내려고 지지 않으려고 통성 기도하지요. 자해를 합니다. 칼로 몸을 상해가면서. 목만 아프고 피만 날 뿐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으로도 안 되고 저 프로그램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또 어떤 교회는 그 프로그램이 잘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시험거리입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데. 그게 시험거리입니다. 그 교회는 되는데 우리 교회는 왜안 되노? 그 교회 비결이 뭔지 좀 벤치마킹 해보자. 그게 목회 고민입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우리에게 고생입니다. 하나님께서 회심 이전에 사도 바울한테 한 말씀이잖아요. 목회 고민, 교회 고민, 부흥할 고민, 언제까지 그 앞가림을 내가 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조용히 숨는 게 가장 든든합니다. 우리는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안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그게 다 거짓말들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교회당을 찾아다니고, 괜찮은 성도인 것처럼, 좀 수준 높은 성도인 것처럼 복음을 찾아 듣지만, 자기 귀에 적당하지 않으면 싫어집니다. 이 적당하다라는 표현이 지난주 표현이었잖아요. 8절에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적당하게 견책하셨다 하는데, 우리는 적당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나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반항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33장 30절부터 말씀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양 따라다니나, 마음속으로는 자기 이익을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번영 신학자에게도 버림받고 복음 추구자에게도 버림받습니다. 번영 신학자에게도 버림받고 복음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도 버림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게 버림받으면 저쪽이 내 편인 것 같지만 이쪽과 저쪽에게 다 버림받는다는 말입니다. 그게 모퉁이 돌이지요. 가장 수치스러운 일, 속옷까지도 벗겨져 버린 일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따른다는 나는 벗겨지는 게 싫습니다. 번영신학은 무화과 옷이고 십자가는 가죽 옷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은 하는데 우리에게는 십자가도 무화과 옷입니다. 나를 가리고 치장하고 수준 높은 크리스찬 만들어주는 게 십자가면 그게 무화과 옷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십자가라는 죽음을 말하면서도 죽는 건 싫습니다. 죽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대비책 이미 다 세워놓았잖아요. 10절에 나오는 그 견고한 성읍이 그러니까 나죠. 견고하게 안 망하겠다고 뭔가 대비책을 다 세워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나아자가 자아할 때그 아자가 손에 창 들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손수변에 창과자가 붙어있는. 그러니까 내 속에 내 창이 내 창칼이 너무나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는 이거 노래 가사죠. 가시나무라는 그 노래. 가시나무이기 때문에 내 속에 가시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 당신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러한 창칼, 그 가시, 그 무기가 많을수록 부자입니다. 스펙이 많을수록 능력이 많을수록 부자입니다. 그런데 종교에서는 이 신앙심이 창칼이지요. 신앙심이 무기이지요, 종교에서는. 신앙심이 스펙으로 능력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많을수록 부자입니다. 실제로 기도 잘하고 예배 잘 드려서 물질적으로도 부자 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것은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은 쉴 자리가 없고 나는 부자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지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 부자인데 돈한푼 없어도 내 속에 창칼은 다 많이 있잖아요. 내 속에 가시는 막 창칼은 고슴도치처럼 수억 개 창칼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없으면 막 노력을 해서라도 통성기도를 해서라도 막 신앙심을 키우겠다는 게 우리의 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부자이지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제자들도 그걸 궁금해서 질문한 거죠. 그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24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제자들이.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할수 있다는 게 능력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 했습니까? 무능력이라 했습니다. 전적 무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고 피조물인 우리는 무능력인 게 정상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자이기에, 이 말은 즉 우리는 죄인이기에 이 말입니다. 죄인이기에, 부자이기에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구원할 자를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는 자는 다 믿더라. 그 사람의 신앙 여부, 행위 여부, 의지 여부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에 달렸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왜 구원이 불가능한지를 방금 앞에서 설명하였고, 동시에 그 불가능하다는 그 구원이 어떻게 가능한지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 십자가 때문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이 예수님 십자가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멸망당할 죄인으로 오셔서 가장 거리끼고 미련한 방법으로 죽임당한 것입니다. 멸망당할 죄인으로 오셨다 했는데, 방금 오늘 보면 10절에서는 견고한 성읍이 곧 멸망당할 죄인이지요. 견고한 성읍인데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견고한 성읍은 예루살렘이고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가장 바라보는 집중하는 수도의 가장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 거기가 견고한 성읍이고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견고합니다. 그들에게 견고하고 모든 종교인에게 견고하지요. 결코 무너지지 않지요. 특히 복음서에서는 46년간이나 견고하게 다시 지었기에 허물고 3일에 다시 짓는다는 말에 콧방귀를 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무시해버린단 말입니다. 견고한 성전이기에, 견고한 성읍이기에 무너질 리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몸이 바로 그 성전이다. 이것이 무너진다, 찢어진다, 십자가에서 죽는다, 3일 후에 부활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의 몸이 무너질 성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너질 견고한 성읍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범죄자 중에 하나가 되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 예수님이 범죄자 중에 하나로 역임을 받았다. 그러므로 10절의 그 견고한 성읍은 우리이고 동시에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견고한 성읍이 망해버리는 장면입니다. 유대인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성전이,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립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마태복음 27장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라고 했는데,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20절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그의 육체가 무너져버린 성전이고, 무너져버린 견고했던 성읍이고, 그의 육체가 그 휘장이지요. 예수님의 육체가 찢기신 것이 성전이 망해버린 것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십니다. 11절 말씀이잖아요.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그 백성이 곧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백성을 대표하는 것이고 마지막 아담, 즉 백성이잖아요. 그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외면해 버리신 것,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신 것, 외면해 버리신 것, 그때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이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 얼굴빛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했는데 보지 않으시고 외면해 버리시는 그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면을 당하신 거죠. 그 일로 인하여 우리는 새로운 살 길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견고해야 할것 같지만 무너지시는 게 진짜 왕입니다. 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등극해야 할것 같지만 그 예루살렘에서 잡혀 죽는 게 메시아입니다. 구약에 이미 그렇게 예언했으나 그것을 읽고도 믿지 않았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등극해야 하고 안 무너지는 게 메시아라고 더잘 되는 게 교회라고, 더잘 되는 게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죠. 그건 내가 잘 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탐심이고, 그렇게 예수님 믿으면 그게 우상숭배이지요. 메시아는 그 예루살렘에서 등극해야 할것 같지만 그 예루살렘 가서 잡혀 죽는 게 메시아입니다. 베드로는 그걸 듣고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항변했지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했습니다. 사람의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는 것입니다. 견고한 성읍이 계속 견고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바람이지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견고한 성읍이라 여겼던 것이 너무나도 허망하게 무너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우리가 믿었던 종교, 믿었던 교회, 믿었던 목사, 믿었던 성도에게 실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애초에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대한 겁니다. 나 자신에게도 실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견고한 성읍이 되고 싶어 합니다. 실망 안 하고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스스로 성 쌓고 요새가 되었는데, 거기다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덕지덕지 막 무화과 이파리까지 붙여놓은 견고한 성읍 되었습니다. 이걸 안 무너지게 하려고 기도했고, 헌신했고, 훈련해가면서 신앙생활 합니다. 이 종교심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했던 그 사람의 일입니다. 그러니 사탄의 일이지요. 예수님은 이걸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지요. 이 성읍이 무너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고난입니다. 복음과 고난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 함께라는 말이 중요하죠.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견고한 성읍이 무너졌으니까 우리도 무너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나의 교만과 고집 때문에 당하는 고난 말고 예수님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기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기뻐서 찬송 불렀다 했지 않습니까? 이게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그들이 깡다구가 세워가지고 막 감옥에서 노래 부른 거 아닐 겁니다. 막매 맞았고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뭐 끝까지 간다, 볼창 다 봤다, 뭐 노래나 부르자, 이게 아니고 그런 깡다구가 군인 정신이고 무슨 해병대 정신이고 특전사 정신인데 그건 신앙심이 아니라고, 종교심이라고, 인간의 열심이라고 하나님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들이 만약에 깡으로 했다면 그건 갈멜산에 850명이 그래야 합니다. 850명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안 기쁜데 기쁜 척 한다면 오래가지 못하겠지요. 진짜로 기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다. 그 능력에 끌려가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 비전 라이프 부산 화목교회 차경민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화목교회 010-6404-1225, 010-6404-1225번이나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한국민의 영혼의 음식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과 같이 김치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서도 김치를 먹지 않으면 무엇인가 빠진 듯하고 심지어는 피자에도 김치를 올린 김치피자를 만들어 먹는 이유는 바로 김치가 우리의 소울푸드, 영혼의 음식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미국 생활을 오래 한 한 청취자는 방송국에 전화를 주셔서 이런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마음이 지치고 힘이 들 때 BBN 한국어 방송을 들으면서 큰 힘을 얻는답니다. 너무 좋은 말씀, 너무 좋은 방송을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 BBN 한국어 방송도 여러분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영혼의 음식과 같은 방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기쁨을 누린다 하더라도 BBN 한국어 방송은 꼭 듣고 싶어하는 그런 방송국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4: 빌립보서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여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흠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었는데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방금 읽은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평소에 뭐 좋아하는 내용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뭐 우리와 상관있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렇죠. 언어는 잘 모르니까 잘 들으세요. 예. 이 말씀이,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 학교에 가서 필요한 내용들이 뭐 좀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서 뭐 이렇게 잘 살기 위한 그런 내용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누구에게만 들리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이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백성들 안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6절, 1장 6절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게 지난주 말씀의 중심이었는데요. 오늘 복습을 한번 하죠. 너희 안에, 너희는 누구예요? 지금 바울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기를 너희 안에,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이죠. 그럼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인 바울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편지 쓰는 거예요. 너희에게 하면 넓은 교회 여러분들에게 이 말이에요. 그럼 넓은 교회 나온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럼 이거 사람이라고 합시다. 머리가 너무 크나? 약간 사람입니다. 자, 너희에게. 예. 너무 좀 이상합니까?
5: 네.
4: 아, 그래, 좋아요. 뭐 어떻게나 간단히 그러니까 너희라는 것은 사람을 말하죠.
5: 네. 예.
4: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대요. 착한 일. 착한 일을 사람에게 시작, 하나님께서 저 위에 안 보인 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뭔가 시작하셨대요, 착한 일을. 이 착한 일이 뭘까요? 굉장히 중요해요. 소윤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하셨대요. 그 착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착한 일을 시작하셨대요. 무엇이 착한 일이에요? 언어, 잘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5: 구원해 주신 거예요.
4: 오케이, 잘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일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착한 일 해주신 거. 잘, 대답 잘했어요. 구원해 주시는 거. 또, 구원해 주시는 거.
6: 또요. 하나님 우리에게 착한 일을 해주셨대요. 물론 구원이라는 말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시작을 했겠죠.
5: 네, 복음도요.
6: 구원도 알고 복음도 알고 놀라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착한 일은 구원을 주시는 것이고 그 구원을 주시는 것은 오늘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데 또 말했어요. 언어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면요, 목사님 지금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요. 그럼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믿고 안 믿고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믿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착한 일을 우리 안에 누가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작하면요, 중간에 아 힘들어, 나 안 할래, 아 너희들이 말 안 들어서 나는 이제 너희서 더 이상 나는 너희하고 이야기 안 할래, 나 이제 가버릴 거야, 이러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5: 말씀하시면
6: 반드시 이루어내신다. 자, 이게 이 표현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무엇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소윤아, 하나님이 무엇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5: 성령.
6: 전에 사도신경 할 때 소윤이가 대답해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사도신경 얘기 공부했잖아요. 사도신경 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에 전능하다고 소윤이 대답했는데, 작년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이루시는 일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 소윤이가 대답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소윤이 4학년인가 그랬던데. 지금 몇 학년이에요? 아, 6학년, 2년 전이겠다. 전능하신 하나님 할 때 소윤이가 이렇게 말해, 4학년 때. 하나님은 자기 약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답을 했어요. 저는 그때, 와, 우리 소윤이가 정말 말씀을 잘 들었구나. 진짜 감사했거든요.
5: 2014년도에.
6: 아니, 우리 언어는 조금만, 절반만 좀 대답을 조금 줄여주세요. 필요한 것만 대답해주세요. 그래, 알았어.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된다니까. 알았지, 언어야? 너무 대답 잘해. 오늘요, 난 언어가 또 착한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착한 일을 했다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이 그 착한 일을 시작했으면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난주 했더니 말씀이. 한 번 더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복음이 들리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복음이 딱 들어오는 것은 예수님이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다른 말로 성령이 오셨다. 이렇게 착한 일을 시작해놨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는데 착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한 사람 분명히 맞는데 중간에 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 나 너 모르겠어. 이렇게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래 말이에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다가 힘들면 다 포기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착한 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그 착한 일의 가장 중심이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하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걸고 약속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사랑이 뭐예요? 라고 하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래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자기 목숨을 다 내어준 것이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고야 말겠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적이 있으니까 내가 그 약속 받아와서 내가 그 약속을 지켜서 예수님의 날에 이르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성경의 이 복음과 전혀 반대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무엇이든지 내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공부 잘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내가 돈을 잘 벌려면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영광의 날에 우리도 그 영광 중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대요. 이걸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요, 우리가 믿어준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로 받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 선물로 받은 믿음은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확신하느냐. 바울이 무엇을 확신한다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구원을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러면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세요?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우리의 귀가 열립니다. 마음이 열립니다. 눈이 떠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고 믿게 돼요.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니까. 바울이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이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착한 일을 시작했대. 지호야, 하나님이 지호한테 착한 일을 시작한 게 어떻게 나타났을까? 하나님이 지호에게 착한 일을 하시려면 어떻게 하나님이 지호에게 착한 일을 하실까? 그래, 그런데 보세요. 모세 무슨 말씀하는지 봐. 하나님이 지호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시려면 어떻게 하냐면,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 사람 집에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침에 교회 오기 싫어도 엄마, 아빠가 교회 가니까 어때요? 할 수 없이 와요. 때로는, 어떤 남자친구가, 어떤 남자가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교회를 다녀. 이 여자친구 보려고 이 남자친구는 맨날 교회를 와. 그래서 교회 와서 앉아있으니까 복음을 들을 거 아니에요? 복음을 듣다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나중에 여자가 하고 헤어져도 상관없어 예수를 믿어.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우연히 이렇게 교회에 들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면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믿는 집에 태어나게 하든지 아니면 친구가 좋아서 친구 따로 교회 오든지 아니면 괜히 엄마도 교회 안 나고 아빠도 교회 안 나고 친구도 교회 안 나고 그런데 괜히 일요일 되니까 교회 나고 싶어. 자꾸만. 그래서 자기 발로 끌어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스스로 자원해서 온 게 아니에요. 누가 시작하셨어요?
7: 착한 일.
6: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교회로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사님은 너무너무 기쁜 이야기거든요. 목사님은 너무너무 기쁜 이야기예요. 오늘요, 제가 사실은 7절부터 11절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다 못하겠어요. 6절 한 절만 오늘 다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다시 읽어봅시다.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만 진중해야 남자가. 목사님도 좀 가볍다 사실은. 그런데 목사님 닮았니 너? 좀 조금 까란 수다. 자, 우리에게 착한 일, 자기 이름 넣으면 돼요. 착한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 계획했을까요? 계획을 언제 했을까요?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언제 두었을까요? 따라합시다. 천지만물을 만들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놀라워요. 하나님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는데 우리를 만들어 놓고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천지 만물 하늘과 땅을 만들기도 전에 영원 전에 이걸 창세 전이라 그래요. 누구야? 목사님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들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하셨어요. 계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윤아, 소윤이 하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 그리고 엄마 아빠를 만드시고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는 거야? 아니면 고모부가 교회를 나가서 손에 끌려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건데 이 시작은요 이미 예원이가 만들기도 전에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고 있습니까? 아마 몇몇 친구들은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만화, 영화 보는 것을 더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답니다. 그리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친구들을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신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매주 그리고 매일 매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멋진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작은 것이라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전도서 8장 15절에 솔로몬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 내가 희락을 찬양하는, 희락이라는 게 기쁨이죠.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습니다. 뭐 먹고 마시는 거는 평범한 거예요. 근데 그 속에 기쁨을 발견한다는 거죠. 달콤한 향기가 나는 벚나무 꽃들은요, 봄마다 대단히 아름다운 또 선명한 분홍빛으로 물들여서 사람들과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줍니다. 근데 벚꽃은 수명이 짧잖아요. 그 짧은 수명인데도 사람들에게 예민하게 잘 깨달아서 피어있는 동안에 그 아름다움과 향기를 깊이 음미하게 해줍니다. 대단히 짧은 그 경험의 순간이 가슴을 더 저메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으로서 기쁨의 감정을 추구하고 기쁨을 더 오래 누리고 싶은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이죠. 하지만 고난으로 가득 찬 삶의 현실은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눈을 통해서 고통과 즐거움을 둘 다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만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지나치게 비관적일 필요도 없지만은요, 그렇다고 해서 또 비현실적으로 삶이 늘 화창한 것이라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가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모델을 제공합니다. 이 전도서는 종종 부정적인 서술만 기술한 것으로 여겨질 때가 있지만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헛되다고 썼기 때문에 이 솔로몬 왕이 그렇게 썼거든요. 이 왕이 삶의 단순한 것으로부터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독자들에게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 사람이 먹고 마시고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저 먹고 마시는 것에서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세상에 해 아래는 없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도움을 구할 때, 그리고 아름다운 시절과 어려운 시절에도 그 두 개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모든 것을 보면서 천국의 이 편지에서는 그 어느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 잔잔한 기쁨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계절을 지나가고 있나요? 어떻게 지금 보내고 있는 그 계절에서 또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의 아름다움과 기쁨의 근원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말씀으로 새롭게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또 가장 축복된 것이 결혼입니다. 결혼을 통해 두 사람의 사랑이 결실을 맺게 되고 결혼을 통해 새로운 삶의 여정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각각 살아왔던 인생길이지만 이제부터는 둘이 한 몸 되어 함께 가야 합니다. 서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둘이 함께 가정이라는 새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출발도 잘해야 되지만 그 진행 과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웨딩을 화려하게 잘 행할지라도 결혼의 삶 자체가 망가지게 되면 결국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시카고에서 다이어트에 대한 강연이 있었습니다. 그때 강사로 오신 분이 건강을 해치는 여러 가지 음식들을 나열을 했어요. 예를 들면 붉은 빛이 나는 고기, 레드 미트, 피철철 흐르는 소고기 같은 것, 혹은 코크, 여러분이 콜라 같은 걸 많이 마시면 문자 그대로 위를 갉아먹는데요. Chinese food, 조미료가 너무 많이 들어간 음식이죠. 초콜릿, 쿠키, 빵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시다가 모여있는 그 청중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나열해 드렸던 것보다 더 위험한 음식이 있습니다. There's the most dangerous food in the world.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음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먹은 이후에 일평생을 모진 고초와 고통 속에 살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 음식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물었더니 맨 앞줄에 앉아있던 75세 난 노인이 뻘떡 일어나서 대답을 했습니다. 웨딩 케이크라고. 예, 물론 이것이 모든 남자들의 정서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최소한 저의 경우는 아닙니다. 저는 그 케이크 먹은 이후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말이죠. 결혼의 여정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결혼하고 웨딩을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 삶에 대한 것을 바르게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출발은 화려했는데 그 나중에 고통 가운데 처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삶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유명한 예식이 지난번 6장을 다룰 때 소개해드린 것처럼 baptism이라는 것입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된 관계를 상징하는 거룩한 예식이죠. 이것은 침례교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교 목사님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국의 곽선희 목사님도 baptism을 그렇게 설명하는 예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웨딩을 하고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로 들어가는 것도 굉장한 축복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다음에 진행될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시작한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가 주님과 함께 어떻게 더 아름답게 발전해 갈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혼인관계로 설명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메시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를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먼저 그 당시 존재했던 결혼법에 대해서 혼인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 소개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법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로마 사람들의 법을 말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모든 자들이 쉽게 납득할 만한 거의 다 인정할 수 있는 공통적인 규범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를 주관하고 구속하는 것이지 사람이 죽고 나면 법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즉 법을 통해서 사형 집행을 당하든지 혹은 본인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법의 굴레가 의미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3절 보시면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남편과 결혼관계 있을 때 남편이 살아있다면 남편과의 그 혼인법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다른 남자에게 가게 되면 간음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옴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옴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 당시 때에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혼인법이었어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혼인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가 없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프리하게 되어져서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도 괜찮다. 이 사실을 소개한 후에 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것을 통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율법을 우리의 옛 남편에 비유를 합니다. 옛 남편, 그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새 남편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율법의 기능은 정죄함이 있습니다. 고로 율법과 결혼하게 되면 우리 모두는 정죄하에 처할 수밖에 없고 죄의 결박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의 결박에 묶이고 율법에 묶여있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결박을 풀어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한 것, 이것을 오늘 본문은 크리스찬 라이프의 본질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과 결혼하는 것은 우리 생애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요 영광된 새 출발의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혼만 잘하고 그냥 멈추게 되면 결혼의 의미, 결혼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도 잘해야 되지만 그 다음 단계인 실제적인 결혼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가 결혼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된 열매가 있다고 오늘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저는 다 예수님과 결혼한 관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팀 켈레가 이 대목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미혼은 없다. No one is single. 이 일을 우리는 죄와 율법과 결혼한 관계에 있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와 결혼한 관계에 있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이지 절대로 싱글로 살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적 현실입니다. 이왕이라면 여러분께서 죄와 율법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이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희 본교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만나서 주님의 신부가 될 때 진정한 차원에서의 자유가 주어지고 기쁨도 주어지고 그때 주님과 더불어 함께 맺어갈 아름다운 열매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삼은 이후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남은 생애가 그리스도와 함께 아름답게 만들어져가는 생애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과 함께 아름답게 인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요소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사랑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크리스찬 라이프의 시작점이요 또 크리스찬 삶의 근본 베이시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가족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신 일이 무엇인지가 오늘 4절에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우리의 옛 남편이라고 했죠. 1절에서 3절까지의 논리를 따라가자면은 사실은 율법이 죽어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다시 결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설명해왔던 논리인데요. 4절을 자세히 보게 되면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었다고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4절 말씀,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고 오늘 성경 기록합니다.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we died, 우리가 죽은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본문을 잘못되게 해석을 합니다. 율법이 죽었다, 율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오늘 본문은 결코 그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린 것처럼 anti-nomian이죠. 즉 율법 폐지론자들의 주장. 구약은 다 지나간 사건이고 율법은 과거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그 논리는 오늘 본문의 해석을 잘못한 것입니다. 여기서 7절 말씀 12절만 보아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자체에서 7절을 보시면은 사도바울은 율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는 이라 했어요.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12절 보겠습니다.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랬어요.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선한 것이고 율법 자체는 폐지된 것이 아닌 것을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율법이 죽었다, 폐지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이 완성되었다, 율법이 완전하게 성취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은 이런 맥락 가운데서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we died, 우리가 죽은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모두는 율법의 정죄 앞에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모두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 때문에 사형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기가 막힌 사건 하나가 벌어집니다.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누가 사형당하셨어요? 대신 예수님이 처형당해 주셨어요. 내가 써야 될 그 사형대에 예수님이 대신 서셔서 내가 지불할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해 죽으셨는가? 즉 율법이 요구하는 요구를 다 채우기 위해서였어요. 율법의 요구를 다 채우려면 죽음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채우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때에 로마 법에 의해서 처형당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법에 의해서 처형당한 사실을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 법에 의하면은, 즉 빌라도가 이해했던 로마 법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not guilty,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했어요. 그랬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못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율법을 내세워서

집행을 했는데 형 집행 받은 자가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집행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일사부재리 원리에 의해서 한번 집행했으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를 지시고 처형당하심으로 사형집행을 당하셨는데, 그래서 율법에 요구하는 모든 값을 다 지불해 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 가운데 처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주님께서 담당해 주신 죄의 대가 지불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형당하지 않는 존재가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살아계신 예수님과 다시 연결되어지고 묶여지는 이와 같은 관계가 된 것입니다. 오늘 사도바울이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저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로마서를 공부하다 보면 정말 로마서가 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얼핏 보는 게 아니라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깊은 진리가 있는, 어메이징한 진리가 있는 것이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자신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진 우리였는데, 정말 사랑해야 될 가치도 없고 다시 건져내야 될 가치도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와 같이 누추하고 더러운 우리를 자기의 신부 삼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사랑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 주신 사랑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 다른 어떤 종류의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이와 같이 누추하고 죄인 잔재를 위해 죽어줄 자가 어디 있겠어요? 더구나 본인이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름다운 신부로 맞이하는 이와 같은 케이스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랑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셨고, 이와 같은 무조건적이면서도 파격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베이시스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를 바로 알 때 우리의 삶이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고 그리스도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필요로 하지는 자가 있을까요?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겉모양은 화려해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들어가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있고 깊은 아픔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신 대로 어제 아침 10시에 영국에서 큰 웨딩이 있었잖아요. 로얄 웨딩이라고 해서 이 프린스 해리하고 메간 마클이라고 하는 우리 LA 출신 여자 배우가 결혼을 했습니다. 윈저궁이라고 하는 그 큰 궁전 안에 있는 그 세인트 조지 채플에서 화려한 결혼식을 했어요. 제가 그 보도를 봤더니 전 세계 유명 인사들 600명이 초청됐어요. 저도 가려고 했는데 건축도 있고 또 주일 행사도 바쁘고 그래서 못 갔습니다만은, 이 외관상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운 웨딩처럼 보였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곳곳에 숨겨져 있는 아픔의 흔적들이 있어요. 오늘 아침 야후 뉴스를 봤더니 윌리엄 왕자의 옆자리가 비어있는 사진이 그 전면에 뜬 걸 제가 보았어요. 그 자리는 일부러 비워둔 empty seat이었어요. 누가 앉아야 될 자리였을까요? 수년 전에 불행하게 생을 마감한 바로 해리 왕자의 어머니 다이애나의 자리였습니다.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아직도 그들 가슴 속을 떠나지 않은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실제로 해리 왕자가 12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어머니의 캐스켓 뒤를 따라가면서 소리내 울지도 못했어요. 왕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2년 전인가 이 해리가 TV에 나와서 자기 아팠던 과거들을 소개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어머니의 관지를 따라가면서도 울지도 못했던 그 아픔, 이것이 자기의 일평생의 고통이 되어서 디프레션 가운데 살아왔던 사실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궁에 산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닙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그러한 웨딩을 한다고 해서 다 복된 것은 아니에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나를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참된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가 진정한 행복의 자리로 나올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이 사랑 없이 우리는 절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이 사랑을 필요로 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아침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여러분을 위해 죽기까지 작정하신,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자가 그

0: 상받을 자격이 될까? 나는 실격자인데 나는 패배자인데.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예수는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나를 받아주기로 결정하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사랑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주님 여러분 안아주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이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워지기를 원한다면 이 사랑을 알고 사랑과 함께 우리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면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장애물을. 여러분 어떤 관계든지 그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려면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없애야 합니다. 그 장애물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관계도 오래가지 못하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인데요. 5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가 무엇인지를 5절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랑을 위하여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 flesh를 말합니다. 우리 New Living Translation은 이걸 all the nature, 우리의 옛 성품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우리 안에 본래 있던 옛날 성품이 다 사라졌을까요? 사라지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제가 다룰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새 사람이 되긴 했지만 우리 안에 still old nature가 남아있어요. 옛자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flesh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육신 가운데, 플래시 가운데 있게 되면 반드시 우리를 다스리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죄의 정욕이라고 했어요. Sinful desire. 우리를 계속 죄 가운데로 끌고 가기를 원하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죄성에 대한 desire가 있다면은 이 방해물을, 이 장애물을 제거해야지 그리스도와 하나됨의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막힌 장벽이 있으면 진정한 차원의 하나됨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상징하는 것인데 두 부부가 결혼하고 예쁜 포도원 가정을 세웠어요. 그랬는데 작은 여우가 찾아와서 구멍을 뚫고 들어와서 그 온 포도원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속에 일어나는 문제들도 큰 이슈가 아니라 작은 여우들, little foxes,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여우들이 우리 마음속에 파고 들어와서 부부관계를 깨뜨리고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심이라고 하는 작은 여우, 이게 우리를 계속 불편하게 만들어요. 불신앙, 부정한 마음, 이기적인 욕망, 혹은 지나친 독단이나 고집 같은 것들, 때에 따라서는 이간질하고 까심하는 마음들, 사람에 따라서는 오래전부터 뿌리 깊게 내린 상처나 열등감 같은 것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져서 작은 여우들처럼 우리 부부관계를 갉아먹고 깨뜨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온 의심의 마음들,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온 불신앙이나 이기적인 욕망이나 청욕들이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의 퍼펙트한 유니온, 완전한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크리스천 삶도 마찬가지지만 이와 같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장애물을, 즉 작은 여우를 제거하려면 몇 가지 프랙티컬한 그 제안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첫째는 텀을 주면 안 돼요. 항상 악한 생각이나 악한 여우는 이 텀이 생겼을 때 들어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뭔가 텀이 생기게 되면 불신이 들어오게 되고 다른 것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 텀을 주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투명해야 됩니다. 솔직해야 돼요. 진솔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투명하게 진실되게 자백하면 다 해결되어지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시험에 들까요?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하게 됐을 때. 예배를 빠뜨리고 기도를 스킵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들을 빠뜨리기 시작할 때 주님과의 관계에 틈이 생기면 반드시 악한 생각이 들어오게 되고 세속적인 마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작은 여우가 나를 공격하고 주님과 나의 관계를 가로막을 때를 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예수님께 나가서 진솔되게 자백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쁘지 않는 그런 마음이나 생각들을 다 토해내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받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이 더 견고해지고 아름답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한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가 더 아름답게 진행되어져 가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사랑에 기초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위에 우리 삶을 세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 우리 관계를 가로막는 어떤 종류의 악이라도 이것을 제거시켜야지 주님과 관계가 견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새로운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성령의 길이라고 밝혔어요. 영어 번역에서는 New Way of the Spirit, 영이 이끄는 새로운 길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바뀌어져야 될 우리 삶의 방식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즉 이제 율법은 더 이상 우리의 남편이 아니에요. 율법과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는 자가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삶의 두 가지 ways, 두 가지 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이 영의 길. 오늘 본문에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했는데 여기서 영이라는 단어, 뉴마라는 이 단어는 사람의 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의 영이신 Holy Spirit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뭐 둘 다 틀린 해석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은 두 번째 케이스를 억셉트합니다. 존 케빈도 그렇게 해석했고 존 머레이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길, 이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택해야 될 바른 길이에요. 그 반면에 이 조문을 따라, 율법의 조문을 따라 행하는 묵은 길이 있어요. 이것을 뱅겔이라는 그 성서학자는 Old Way of the Letter, Letter라고 하는 것은 문자를 말하는 것이죠. 율법의 조항, 율법의 문자, 이것을 따라 사는 삶을 옛날 우리의 방식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 율법의 조항을 따라, 문자를 따라, 글자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문자 하나하나 따지고 조항 하나하나 따지면 사랑이 들어갈 여백이 없어요. 삭막해집니다. 용서라는 단어가 들어갈 여백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 중심으로 조문을 따라 살게 되면 본인은 부정을 해도 정죄하든지 비판하든지 추궁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은 삶을 계속하게 되면 본인도 피곤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 상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들이 과거에는 이와 같이 율법 조문의 길을 따라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택하지 말고 성령의 새로운 길을 선택해라. 여러분 성령의 길이 율법 조문의 길보다 더 위대하고 높은 길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길은 덜추기보다 사랑으로 덮는 것입니다. 정죄하기보다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길은 나의 능력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길이 바로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의 길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없나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해서 어려운 고난이 찾아오지 않나요? 얼마든지 고난도 찾아오고 생각지 않던 불행도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 살기로 결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올바른 길을 택할 수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면 내 인생이 가장 고통 가운데 처하고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처해도 우린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광된 열매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선교사님 중에 권요비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름이 요비예요. 욥이라는 이름이 이미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고통과 고난으로 가득 찬 삶을 사신 분이 태어날 때 다리의 뼈가 종이장처럼 휘어지는 희귀병을 안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6살 때 첫 수술을 했는데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35년 동안 수십 번에 걸친 수술과 투병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분이 손글에 보면은 자신은 벌레보다 못한 존재라고 표현했겠어요. 벌레는 움직이기라고 하지만 자기는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자기는 벌레보다 못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살 가치가 있을까요? 이런 사람도 사랑받을 가치가 있을까요? 대답은 예스입니다. 그분의 선책인 나를 드림제다라는 책에 보게 되면 그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곳곳에 서려 있어요. 그가 고통 속에 힘들어할 때 어느 날 시편 69편 30절 31절을 읽게 됐어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나 같은 자가 하나님께 무슨 가치가 있을까? 움직이지도 못하는 무능력자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이 있을까? 탄식하며 저주하며 살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아니다. 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황소 한 마리 드리는 것보다 더 값진 것이 된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대. 하루에 두 시간씩 세 시간씩 정말 자기 가슴이 완전히 다 토해내고 터져나올 때까지 찬양하면 그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안으시고 품으시는 것을 경험하고 이와 같은 사랑의 능력 때문에 사랑의 힘 때문에 일어서는 것조차 불편했던 이분이 2006년도에 신학교에 가셔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됐어요. 그리고 몸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지만 캄보디아로 가셔서 어린아이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셨어요. 캄보디아는 킬링필드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그 장소가 있습니다. 지뢰가 폭발하면서 아이들이 두 다리가 없고 손발이 없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대요. 그 아이들에게 의족을 만들어주고 의술을 제공해주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파워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나를 일어나게 할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이런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역경도 사랑을 이길 수는 없어요. 죽음마저도 사랑을 이길 수는 없어요.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본질입니다. 정말 가치 없는 여러분과 저를 내팽개쳐도 마땅할 여러분과 저를 신부로 삼기 위해서 주님 친히 대가를 지불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그의 순결한 신부로 맞아주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신 이 사실이 얼마나 위대한 복음의 내용입니까? 오늘 아침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환경이 아무리 척박해도 이 사랑이 있으면 우린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고 걷게 하고 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고통이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다툼과 시련의 없는 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덮고도 남을 위대한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사랑 앞에 나오셔서 예수님 만나고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을 하고 여러분 남은 생애를 그분과 함께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헌신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런저런 오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억지로 풀어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정하고 기다리다가 낭패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은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믿고 천년만년 쓸 것 같은 거대한 예배당을 짓는 일에 교회의 모든 힘들을 써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재림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처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은 조만간 있을 것이며 그 시기에 대해서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재림이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날짜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정력을 이 세상 허망한 데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재림 조만간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정혜균 강사의 중도 그 수렁의 늪 제1부를 전해드립니다.
3: 저는 토론토에서 왔고요. 토론토요. 캐나다 토론토입니다. 토론토에서 비행기를 안 오고 차로 와가지고요. 한 10시간 걸리거든요. 그리고 가족들하고 같이 와가지고요. 밤에는 애 보고 있고요. 낮에는 상담하고 보고 있고요. 토론토에서는 상담 잘하고요. 목회자로 있다가 이 상담사로 지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중독 강의를 선택하신 분이 누굴까 궁금했기도 했고요. 이렇게 많을 줄은 생각도 못했고, 혹시 중독이신가?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중독 강의를 준비하다가, 나는 어떻지? 저 생각도 좀 해보고, 여러분은 어떠실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옆에 그림 하나 잠깐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뭐 보이세요? 아, 그림 보이긴 하죠. 네. 뭐가 보일까? 보이시는데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냥 말씀을 하세요. 뭐, 무슨 시간이 없어갖고요. 빨리 얘기합니다. 보이긴 하시죠?
4: 네. 할머니, 여자.
3: 할머니하고 여자가 다 보이나요?
4: 네.
3: 할머니만 보이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여자만 보이세요? 물론 할머니도 여자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할머니가 보이신 분은 이 코가 중심이 돼서 이게 코로 보이시니까 할머니가 보이실 거예요. 제일 끄덕거리신 건 뭡니까?
4: 할머니요.
3: 안 보이셨구나. 여자라만 보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 이 코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성 한 20대 중반 정도의 여성의 이 목선으로, 턱선으로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면 여자분 이렇게 하고 저쪽 보고 있는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그죠? 네. 이 그림이 뭐 바꿔놓은 건 아니죠? 이대로 봤는데 그렇게 보이시는 거잖아요. 그죠?
4: 네.
3: 옆에 있는 그림도 볼게요. 옆에 있는 그림은 뭐가 보이시나요? 네, 저를 의심하면서 오지 마시고요. 보이신 것만 이렇게 해주세요. 오리도 보이고, 토끼도 보이죠? 어디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전체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걸 귀로 보시면 토끼로 보이실 거고요. 이걸 새 부리로 보시면 오리 비슷한 새 종류로 보이실 거예요. 토끼와 오리로 이렇게 좀 보여질 수 있는데 같은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다 보이네? 다 나왔어요. 사실은 이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 우리가 화살표 방향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왜 이 그림을 먼저 보여드릴까 했냐면 이거 계속 이렇게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결국은 같은 모양이에요. 같은 크기죠. 그 제가 중독 강의를 하면서 저는 중독이라는 개념을 해석할 때 보통 중독인 사람들 요즘 내가 중독인가? 요즘 중독된 사람 참 많은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어느 영역인가에 다 중독되어 있다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중독의 의미를 좀 다시 생각해 보면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은 어딘가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좀 하게 되었어요. 이사야서 말씀을 잠깐 보면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자꾸 이런 어려움이 생기나요? 궁금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나요? 해결이 잘 안 되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행복하시나요?
5: 네.
3: 한 분만 행복하시네요. 왜 행복하시나요? 어떻게 행복할 수 있나요? 사실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을 잘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품을 떠나서 있으면서 행복을 자꾸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 영역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을 보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역들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니까 결국은 그 문제 때문에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제가 누뚱이를 낳는데요. 제가 지금 누뚱이가 첫째가 11학년이고 막내가 5살이니까 꽤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제 셋째가 제가 집에 가면 괜찮아요. 네, 들어오시고. 셋째가 제가 집에 가면 이렇게 제가 먹을 걸 사가지고 가고, 그 먹을 걸 사주고 가면 셋째가 반응이 이런 반응이 있는데, 어떤 반응이냐면 과자를 받으면 되게 저를 좋아해요. 와 하고 아빠 하고, 물론 과자를 안 사와도 저를 맞이하지만 와 하고 하고, 저를 보자마자 제 손에 들려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있으면 그걸 딱 가져가면서 와 하고 가요. 한 번은 제가 그 과자를 이렇게 좀 달라고 했더니 제 딸이 하는 반응은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조금만 달라고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도망가더라고요. 그냥 혼자 먹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과자를 사준 나를 더 기뻐하면 내가 그 과자를 더 줄 텐데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여러분과의 관계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고 행복이 돼야 되고 문제보다는 더 커져야 돼, 큰 분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사야서를 쓸 때는 예수님 태어나기 전 한 700년 전의 사람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걸 보게 됐어요. 말씀을 잠깐 볼게요.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보호하시는 사람도 아니오, 귀가 두말에 듣지 못하신도 아니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 뭐가 있냐고 말씀하시냐면 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걸 못 듣는 게 아니라 듣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손이 짧지 않고 손이 충분히 도우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말씀하심 못 듣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가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원래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어 있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창조자와 피조물이라는 그 근거를 하나 만드셨던 게, 모든 걸 다 너희가 다 누르고 있을 수 있지만 그냥 네가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신 거야. 그리고 그것을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여러분, 선택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사랑의 존재는 바로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사랑일 수 없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역들을 할 수 있게 하셨어요. 28절 얘기하는 것처럼 땅에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벨 물고기 하늘의 새 등등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을 주셨어요. 원래 이렇게 그렇게 창조되었잖아요. 근데 그 창조된 영역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영역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 하나만 딱 창조했을 때 아담의 형상, 아담만 딱 창조하셨잖아요. 아담을 딱 창조하시고 아담한테 일을 맡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겨주신 일이 뭐죠?
4: 이름을 지라고.
3: 그렇죠. 이름을 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고 일을 했는데 그 일은 바로 이름을 지어줘요. 그래서 하마가 이렇게 짜게 이렇게 지나가면 하마를 딱 보고 이제 너는 하마야? 이렇게 얘기하는 하마들이 와 우리 하마래 하고 막 즐거워했고 코끼리 쌍 이렇게 지나갈 때 코끼리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래 너희는 이제 코끼리야 이렇게 얘기하면 코끼리가 됐어요. 초등부 때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얘기했던 그 영역에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하면서 아담이 좀 깨어뚱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싸우러 오고 있는데 자기만 혼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한 구현은 관계예요. 관계. 그 관계를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 하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한테 아담을 보시고 독차하는 모습이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실 때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삼위신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구현할 수 있는 인간도 그들이라고 표현하는 복수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관계의 영역들도 온전해질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다음부터는 사실 우리의 관계는 사실 아무리 노력해도요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관계 잘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은 결과적으로 그 공핍, 그 외로움, 그 두려움 때문에요.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 영역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 영역으로 확인되어야 될 영역이 있는데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더 이상 그 관계 영역 속에서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사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중독되는 게 어딘가에 마음을 들 수밖에 없는 게 아주 당연한 결과예요. 이상한 거 아니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 결국은 죄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으시죠? 적군의 동태를 살피려고 오신 분 안 계시잖아요. 혹시 신천지가 계시면 회개하시는 게 좋겠어요.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우리 예수를 믿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영역이 인간관계 속에서 잘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들어왔던 루트를 좀 살펴보시면 이게 좀 해석이 좀 되더라고요. 사람을 얘기할 때 크게 우리가 뭐 이분설로도 얘기하고 뭐 교단에 따라서 신학을 다르게 보는 거에 따라서 이분설, 삼분설을 얘기하는데 저는 오늘은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삼분설을 좀 설명드리면요. 우리 몸이 있잖아요. 제가 보이시나요? 제가 안 보이신 분은 남의 등에 가려져 있는 거고요. 제가 안 보이신 분은 눈 감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왜 보이죠? 제 몸이 있으니까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보이는 건 제 몸이 있는 거예요. 제 몸만 있나요? 제 지금? 뭐가 있다고요? 손이 보이시나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한국말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한국말은 사실 혼의 어떤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혼은 문화라고도 하고 뭐 어떤 컬처 그런 느낌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언어도 그 영역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중국말로 자꾸 얘기하고 있으면 여러분 막 들으려고 하셔도 잘 안 들리고 그리고 더 졸게 되잖아요. 제가 지금은 한국말이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정령의 한국적 정서 속에서 며칠 전에 월드컵 경기할 때 독일을 이겼을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관심 없었어요? 전 질 줄 알았는데 이겼어요. 그것도 기적적으로 2대0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막판에.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그게 느껴져요. 제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이란 분인데 이란이 사실 떨어지긴 했지만 굉장히 한번 이겼어요. 처음 16강 들어가기 전에 그때 이겼어요. 난리 난 줄 알았어요. 저 무슨 사고 난 줄 알았어요. 근데 가보면 막 난리고 막 자기네 국기 꽂아놓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우리 안에 영이 있고 혼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혼이 있는 것 같아요. 정서가 있으니까. 그런데 영은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올 때 보면요.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사실 하나님 창세기 3장에 보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하나님과 인간의 그분을 둘 수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먹지 마, 먹으면 정녕 죽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잖아요. 잘 아시는 얘기예요. 따먹었어요. 따먹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잘 보시면 3장에 보면

0: 근데 못 나오지만 찾으시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이 하나님 제가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이렇게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고요. 온 인류를 다 들어오라고 해도요. 죄는요. 하나님의 낯을 알아서 피하게 돼 있습니다. 어두움은 빛을 추천할 수 없어요. 근데 또 죄의 영역이 혼으로 넘어가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혼은 관계인데 인간관계인데 여러분 아담이 저 이거 부부 세미나 할 때나 뭐 커플 뭐 이렇게 강의할 때 좀 말씀드렸던 얘기긴 한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스럽다고 하였던 하와가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평가했는지가 3장 이어서 계속 나와요. 하나님 물어보죠. 아담아 왜 그랬어? 아, 저는 거기서도 또 깜짝 놀랐어요. 여기 계신 남자분들한테 아버님들한테 남편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아담과 하와가 다 잘못했잖아요. 이거 곁다리 얘기 하나 드리고 싶은데 아담과 하와가 다 잘못했는데 누구한테 하나님 물어보시냐면 아담아 하와야 왜 그랬어? 이렇게 안 물어보시고요. 아담아 왜 그랬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의 책임은 다 남편이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집에서 무슨 일 있으면 다 날 물어보시는구나 주님이. 이렇게 생각하고요. 생각했더니 마음이 되게 편해지더라고요. 다 내 잘못이라고. 그래서 아내하고 지금 첫째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았던 때가 며칠 전에 있었는데 티네이저인 제 딸하고 근데 아내가 당신이 그렇게 해서 제가 저렇게 버릇이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 다 내 잘못이야. 근데 제 딸이 지금 11학년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제 딸이 오더니 아빠! 아빠가 그렇게 하니까 엄마가 나한테 맨날 이러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 내 잘못이야. 그러니까 마음이 좀 어려웠어요. 어려운데 주님한테 가서 하나님 제 잘못인 거 맞습니다 라고 했어요.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인정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그 인정을 하고 난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며칠 전에 제가 또 들었던 얘기는 제 아내가 고맙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 딸이 아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둘은 친해지기 있어요. 친하게 살고 있어요. 지금은 친해지고 하나님이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누구도요 그 죄의 영역들 가운데서 그 죄를 안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한테 왜 그랬어? 라고 했더니 아담이 하는 반응이 일타상피라는 단어 아세요? 일타 한번 도전해 두 개가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아담 이런 멘트랍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짝 지어준 저 여자가 나를 따먹겠어요. 하와가 옆에서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었어요. 들었어요. 듣고 어떻게 해요? 기분이 어떨까? 사모님이시죠?
1: 예, 저 여자예요.
0: 아, 여자예요. 네. 아. 저도 여자로 배워요. 그죠.
1: 자매님이세요.
0: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남편한테 들으면 어떨까요, 기분이? 자주 듣잖아요, 우리가. 자주 나오잖아요. 근데 죄가 그래요, 죄가. 죄가요, 자기의 영역들 속에서 버티지 못하니까 누구한테 자꾸 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당연한 반응이에요. 당신 나에게 짝지어준 저 여자가 이렇게 범죄하겠습니다. 라고 딱 던지는 거예요. 그 즉시 인간관계, 아담과 하와의 관계,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그 관계가 깨진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 아무리 우리가 잘 보자라고 해도요, 깨집니다. 그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아무리 위안으로 위안을 뺨이라고 해도요 다 깨집니다. 하나님 없는 백성은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 죄의 무서움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아담이 900몇 살 사다가 죽잖아요. 몸이 죽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 사망의 첫 번째는 하나님 관계 깨진 게 사망이고요. 두 번째는 인간관계 깨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작업이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 오신 거예요. 맞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잖아요. 물론 이 얘기에는 상담적 차원에서는 좀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 때문에 아버지 부르시지 않고 전 주여 같아 좋아요. 여러분도 있는 걸 제가 경험해 봤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우리가 왜곡되어 있는 아버지상 말고 스피치를 봐도 하나님은요, 그런 분 아니죠. 하나님은 완전하게 우리를 케어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들이에요. 그냥 믿으시면 아멘.
1: 네, 아멘.
0: 세밀하지만. 그죠? 동의하시죠?
1: 아멘.
0: 동의하시면 제 끄떡이라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관계 속에서 잘 되나요?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잘 안 되는 영역이 그래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삶이 많이 안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건 좀 다른 차원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빈 공간을

0: 메꾸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게 중독입니다, 제가. 그게 어떤 것일지라도 그건 다 중독입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럴싸한 얘기들도 다 중독입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캐나다는요, 제가 지금 캐나다 살고 있는데, 캐나다는 10월달부터 마리아나가 합법화돼요. 그냥 뭐 사도 돼요. LA 지역도 그렇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죠? 근데 그게 합법적인 일입니까? 합법적이지 않은데 합법적이라고 하고 이제는 필수 있고 사서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중독의 개념을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영역수에서 해석하시면 난 좀 괜찮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역 속에서 대처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중독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그 시대에서 용인해주는 것이든 아니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든 하나님의 그 공간 영역에 들어가 있는 영역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것을 채워서 그냥 일생을 그냥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영역들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다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영역으로 가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왜 잘 안 되냐면 나예요. 나.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내가 주인 되는 그 자리가 바로 우상 자리야.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자리가 바로 그거야. 우상의 자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죄 그 자체가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거니까요. 누가요? 내가요. 내가. 여러분 제일 놓치지 마셔야 될 건 누가 나한테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 짓고 있는 거야. 그 자리, 죄의 자리가 바로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인데요. 제가 그제도 말씀드렸던 얘기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28절을 28절 전에 보면 뭐 이렇게 동성애 얘기도 나누고 그래요.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얘기하는 건 죄인 인간이요 하나님 품을 떠나서요 결국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한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영 가운데 인간이 늘 어떤 마음 상태가 되냐면 외로움과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가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하나님으로 떠나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가 불안함입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아세요? 모르시죠? 그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늘 옆에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이 나하고 영원히 같이 있을 거라고 아니 그 사람이 나를 정말로 신뢰한다라고 확신이 드세요? 그 늘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사회가 막 발달하면서 SNS도 막 많이 발달하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SNS가 발달하는지 이거 노린 거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버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것만 잘하시면 돈 법니다. 이 두 분만 잘 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하시면요 그 돈 버는 일입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으로 있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냥 대조해, 대조해, 그러고 가게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심리학자가요, 실험을 했대요. 개구리 실험, 개구리. 개구리를요,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다가 이렇게 큰 물통에 뜨거운 물 푹푹 끓는 거를 개구리를 탁 던졌대요. 개구리 어떻게 했을까? 개구리 거기서 수영 있나요? 그 수영 안 하고요. 뜨거우니까 펄쩍 뛰어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찬물에다가요, 개구리를 넣어놓고 밑에서 조금씩 가열을 했어요. 그 개구리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서 수영하다가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뭐 아시는 텐데. 가랑비에 속옷 쪘는지 모른다. 가랑비 정도야? 젖어버리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이 죄를 짓는 임무로 남용한 행동은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적의 모습이 로마서 28장, 1장 28절에서 32절에 나와요. 38절 이후로 계속 나와지는 건데 한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 지금 시대의 문화, 지금 시대에 얘기되어지는 드라마, 영화, 뮤지컬, 책, 세상에 있는 이야기들이 이 얘기들 근거로 줄거리들,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말씀 볼까요?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고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 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음해한 자여, 배악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세상 문화가요 그 자기네들뿐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걸 옳다고 하는 문화예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죄 짓는 사람들하고 모여 있으면 제가 너무 안타깝게도요.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에 되게 큰 교회 성도라고 하시는 분의 아내가 제가 있는 지역에 유학생을 데리고 오셨어요. 자기 아들 데리고 오셨어요. 근데 얘기 나누는데요. 저는 자기 남편이 그 교회 되게 리더급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 모여있는 그 리더들하고 되게 잘 지내는 남자분들이요. 안타깝게도요. 세상에서 하는 것을 교회에서는 안 하지만 교회 바깥에서는 다 하고 있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영역이 교회로 많이 들어와 있는 걸 아세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게 우리 모습들 안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습들 안에 있지 않나요? 그게 왜 그러세요? 세상의 문화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하냐면 그들이 자기들 뿐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에게 죄악된 것, 그것이 사역, 죄로 인한 사명에 이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알고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만 할 뿐 아니라 그것을 하는 사람을 옳다라고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죄로 인해서 결국은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괜찮다고 얘기해요. 괜찮아 해. 해도 돼. 그리고 그 영역 안에 우리는 어느 정도 괜찮다고 또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로 대처되고 있는 부분들에서 좀 경계하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외로움이나 불안함을 대처하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저도 있어요. 저도 살펴보니까 있더라고요. 제 강의 주면서 해봤더니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더 중독, 과다 사용 영역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앞으로도 보셔야 돼요. 꺼내놓으셔야 돼요.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얘기지만 꺼내놓으셔야 돼요. 또 하나의 행동은요. 인간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래서 무관심한 건 뭐냐면 죄가 너무 무겁고 힘들기 때문에 등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독적인 요소들의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중독의 원인은 그래서 가치감의 상실이고 관계의 안정감의 상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안정감이 상실된 인간은요, 끊임없이 그 관계를 갈구하게 되고 구걸하게 돼 있습니다.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쉬지 않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누구나 가장 아끼고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아끼고 늘 암송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구절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실천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 BBM 방송에서는 무료 성경 대학을 개설하여 수많은 성경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환경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과 인간관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도록 준비된 BBN 무료성경대학은 장소와 시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경대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www.bbnbi.org에서 자세한 정보와 안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